우리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의 제자로 증인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 17일 주일에 함께하는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지영의 찬양 보내드려요. 내 증인이 되리라.

0: 판매원 CU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희원성과 같은 교회,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The Revolution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저스틴 라이언의 음성이었어요. 줌 있는 형제들, Blessed Be The Tie That Binds, 함께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합니다. 주중에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로 방송되고 있고요. 주일 이 시간에만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여러분께 찬양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 찬송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분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토피넛 라떼님께서 조수아의 찬양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정해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유동근님, 청년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인사드립니다 하셨는데 매 예배마다 다 봉사하고 계셔서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유동근님, 오늘도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웅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창수님께서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제럴드 오 콜린스의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나름의 근거와 논리가 있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진실로 무언가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 침묵하는 편이 더 나을 때가 있다. 톨킨의 위대한 소설 반지의 제왕에는 선한 마법사 간달프가 등장한다. 그를 너무나 기다렸던 그의 친구들은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이렇게 놀란다. 그들은 경이로움과 기쁨, 두려움 사이에 있었으며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설명, 모든 설명, 그 모든 설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경이롭다. 우리는 어느 순간 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침묵 가운데 경외하는 것뿐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앞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그 경이로운 순간 앞에서

어떤 말로 자헨의 문방구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제이미 티에튼의 찬양입니다. O Sacred Heart, Now Wounded.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음성으로 More Love to Thee 보내드렸습니다. 황동현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서귀포식이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샬롬 하고 인사 건네주셨어요. 로맨틱과 질투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대 창가에 여유롭게 앉아 귀 기울입니다. 감사합니다. 1441번 그대 창가에 파이팅 하시면서 파란 하늘이 멋진 양산 물금이라고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로즈가드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가족분들 모두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 보내세요. 또 조두부님 조영은님 걸으면서 인증 보내주셨어요. 폴라리스님께서는 우리 교회 학교 쌤은 저와 집사님 두 명이에요. 엄청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 칭찬해요. 정말 칭찬 드립니다. 스승의 날이 지났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도 너무 수고 많으시죠? 사명을 청해 주신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동방현주의 사명 함께 할게요.

0: 오늘 5월 17일 주일 아시아 기독교협의회가 매년 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시아 주일입니다. 1974년도부터 매년 성령 강림절 전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아시아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일부 끝곡으로 윤성, 최성일이 피처링으로 함께한 미션 투게더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보내드릴게요.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잠시 후 CBS 노컷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임을 모든 민족으로 알게 하소서.
2: 불황 아비의 스틸
3: 헤마자디 악민의 인류
4: 마이미 수사
5: 스스자의 아이 라우수
2: 인디오
3: 진호루의 용지체
1: 하나님 아버지의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기분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5: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이순환 우수제품.
8: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9: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논란과 관련해 귀족노조 같은 마타도어식 비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갈등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기업 이윤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적 파급력을 이유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것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가 올해 1분기에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자본 기준 국내 10개 대형 증권사 분기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가 1분기 벌어들인 신용융자 거래 이자 수익은 총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9% 크게 늘어난 액수로 주식 투자 인기와 맞물려 B2가 크게 증가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첼리스트 김태연이 세계적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김태연은 준결선에서 레오폴트 호프만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해 최종 12명에 포함됐으며 오는 25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에서 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2022년 최하영의 우승에 이어 한국 첼로계가 대회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트리플 강세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

0: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3.1%로 전년 같은 기간 상승폭의 약 2배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같은 기간 서울 전세 가격 상승률도 2.89%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배 높았고 월간 단위로 공표되는 월세 상승률 역시 4월까지 2.39%를 기록하며 0.57%였던 작년 같은 기간의 상승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축구 연맹 U17 아시안컵 8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10년 만에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정규 시간 동안 2대2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3대5로 졌습니다. 다만 대표팀은 이번 대회 8강 진출로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FIFA U17 월드컵 출전권은 확보했습니다.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입니다. 지원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이며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2.2도, 습도는 56%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주의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줄라이와 예성이 함께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나눌 이야기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메시지는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에이미 그랜트의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The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3인조 가족 밴드 Sons of the San Joaquin의 찬양이었습니다. 수평기님, 지난주에는 남편과 또 쉬는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이번 주에는 결혼한 딸이 오랜만에 토요일 교회 결혼식 두 곳에서 만나서 집으로 함께 와 이틀 자고 갑니다 하고 알려오셨어요. 함께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사랑하는 89세 외할머니도 뵙고 한다고 하니 좋네요. 아, 딸과 오랜만에 집밥도 해주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요 하셨고요. 딸이 좋아하는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시겠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배의 찬양입니다. 남궁송옥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신예숙님께서 남편이 작년에 정년 퇴임하고 쉬다가 새로운 직장 들어간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쉬면서 봉사활동을 하였지만 성실한 남편 편히 있지 못하네요. 다니는 기간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는데요. 어노인팅의 손잡고 함께 가세.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손 함께 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평안한 주일 보내세요.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돈을 버는 것은 일상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비싼 물건의 소유, 더 사치스러운 서비스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과 자신의 시간을 맞바꾸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값비싼 물질의 소유, 더 많은 자유의 확보. 당신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 우리는 요즘 숫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뭐 보시나요? 아침에 눈 뜨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요즘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저는 관심이 없는데 주식 지표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 또 젊은이들은 어젯밤에 올린 데 인터넷 게시물이 몇 명이나 받는가라고 하는 조회수, 그리고 댓글, 좋아요, 이런 것들을, 조회수와 좋아요 개수를 보죠. 우리 부모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계에 있는 성적표의 등수에 관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너의 연봉이 얼마인가, 올해 받은 성과급이 얼마인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인가, 통장에 잔고는 얼마나 있는가, 다 숫자죠.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가치를 숫자로 치환해버리는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죠. 숫자가 크면 왠지 든든하고 당당해져요. 나와 관련된 숫자가 크면. cc가 높은 자가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주식의 지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많고 연봉이 높으면 괜히 든든하죠. 그리고 당당해져요. 근데 숫자가 작으면, 나와 관계된 숫자가 작으면 이내 마음도 위축되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전체를 오늘 읽어야 되는데 14절까지만 읽었는데 7장을 보면 이 세상의 수학을 아주 시원하게 아주 당혹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력화시키는 전쟁에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모든 이성과 합리를 다 동원해서 시각을 좀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저 운동장에, 넓은 운동장에 서울시청 광장에 13만 5천 명이 옆에 쫙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300명 정도가 있어요. 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시는 그 대답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작은 수가 큰 수를 이기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가 여러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무용담, 영웅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적은 숫자가 큰 숫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무용담 정도로 이 성경을 읽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는 아주 가끔,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큰 수가 작은 수를 이겨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런데 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여러분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 또 다 쓸어가져가는 조선의 배에 13척을 가지고 10배나 되는 왜군의 그 배 133척을 무력화시키는 유명한 명량해전이 있죠. 그것도 적은 수로 큰 수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의 모티브가 됐었던 여러분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 제국의 싸움이었었던 기원전 480년의 살라미스 해전 역시도 작은 수의 군대가 큰 수의 군대를 여러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이 무용담으로 읽으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 인간의 계산기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신비스러운 반드시 실재하는 초월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아래 우리 인간의 실존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재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재의 영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우리의 실존의 삶이고요. 이것을 넘어서는 곳을 초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그 초월의 힘이 우리의 실존의 내재의 힘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내재, 초월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신비는 어떤 거냐면 말씀의 신비예요. 무슨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신비도 있지만 중심적인 신비는 말씀이 우리 삶에,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일이 진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없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메마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표정이 지금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세요.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력, 물론 거기에 무기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의 숫자죠, 숫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 사사가 모집한 군대 인원이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2만 2천 명이나 집으로 되돌려 보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군 전력상의 상황을 보면 그냥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두려워 떠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사기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워 떠는 자가 군대 안에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계속 전파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병들도 여러분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냥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물가에 물을 대는 태도를 보면서 그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을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사사기 6장도 그렇고 6장 5절 말씀도 그렇고 7장 12절 말씀에 미디안 연합군이 수적으로는 13만 5천 명인데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메뚜기 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 있잖아요. 그 자그마한 메뚜기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그 메뚜기 떼와 그 수풀을 막 지나가는 메뚜기 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해변에 모래같이 수다난다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수다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점점 줄어드는데 전쟁을 앞두고서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인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압도적으로 메뚜기 떼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수적으로 봐도 여러분 450대 1이에요. 이 싸움은 인간의 논리로 보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하나님은 더하기를 안 하시고 인간은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빼기를 하시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답을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르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숫자가 많으면 자원이 많아지면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잘나서 한 것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7장에서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쓰세요. 주셨느니라. 이거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미디안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그래서 늘 조금만 뭔가 자원이 있고 내 지략이 좋아져서 승리하면 이거 내가 했다라고 내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자아 숭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죄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자아를 숭배하는 이 지독한 우상을 하나님은 지금 깎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자아 숭배, 우리의 잘남, 우리는 가능성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깎아내고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지는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 당신을 향한 신뢰를 가로막을 때,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숫자일 수 있죠. 그 자원이 당신을 향한 신뢰를 가로막을 때 때로 하나님은 그 자원을 깎아내세요.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된 결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간절해지나요? 숫자가 높아질 때 간절해져요? 숫자가 낮아질 때 간절해져요. 기도원의 군대가 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팅이에요. 3만 2천에서 만 명으로, 만 명에서 300명으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 이 전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을 나가면 적어도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기드온의 300명사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고 나가요. 이걸로 무슨 전쟁을 치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가심,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심을 상징하는 것이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팔을 지었다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는 거래요. 항아리가 뭐예요? 항아리.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우리가 깨어질 때 그 안에 보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져야 그분의 빛이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시작된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나의 계산과 자존심과 의지와 계획, 단단한 자아 숭배예요. 이 겉껍데기인 항아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깨뜨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더 크고 단단한 항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적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무거운 우리를 압도하는 그것들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깨어짐의 신비예요. 깨어지고 찢어지는 것, 쪼개지는 것은 실패예요. 그런데 그 깨어짐과 쪼개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깨어져야 주의 빛이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아를 의미하는 게, 자아를.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13만 5천 명과 같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두 가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예요? 내 계획과 판단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간절함과 고백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도 보면 한 꿈을 꿈으로 인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나오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이 미디안의 막사를 완전히 압도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 미디안 군사가 본 그 보리떡은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 하찮은 음식이 그 강력한 미디안의 군대를 무력화시켰다는 꿈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었던 것에 보리떡 다섯 개가 있어요. 그 하찮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었을 때 5,000명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 기적이죠.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미디안 진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아리를 기꺼이 깨야 돼요.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나니까 이만큼 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교만과 고집의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일터에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 손에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정체성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이 전쟁의 가장 승리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의 싸움인 거예요. 정체성의 싸움이죠. 이 300명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숫자가 많아도 정체성을 잃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 말씀

하죠. 전쟁터에 나팔과 말도 안 되는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외치는 것이 이렇게 외쳐요. 이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싸운 건 하나도 없어요.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튼 것 외에는 전쟁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13만 5천 명. 그것은 단순히 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어떤 실존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거슬러야 되는 세상의 가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분이 대신 싸워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똑같은 두 번의 표현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신다고 말씀해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신명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신명기 1장 29절에 그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가려고 했었던데 2세대예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다시 그 1세대들의 실패를 거듭 이야기하면서 성공의 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율법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사회에서 어떻게 성결해야 되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게 지금 신명기 1장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싸워준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생각 안 나세요? 저 어렸을 때 동네 나가서 누구한테 얻어맞고 들어오면 어머니 화가 나셔가지고 손잡고 어떤 놈이냐고 막 그놈한테 가자고 막 손을 끌고 막 가서 가죠. 그래서 막 항의도 하시고 따지기도 하시고 나는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앉아있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 어머니의 이미지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신명기의 약속은 그 중심에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13만 5천 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뭘 많이 의지하냐면 숫자를 의지하죠. 숫자. 숫자. 그래서 우리 삶에 신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못 믿는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지금 침울하죠. 정체성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전쟁의 승리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상징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이 7장 25절 말씀에 이 전쟁의 끝자락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반백들을 포도주 틀과 바위에서 쳐다내요.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을 6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고난당하게 하셨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를 파고 동굴에 숨어 있고 숨어서 농사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울 때도 그랬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에도 이 기드온 역시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들어오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성경에 보면 먹을 것이 없었다고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있었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미디안 방백을 처단해요.

굴욕적이고 실패의 장소가 완전히 승리의 장소로 바뀌죠. 6장에서의 그 굴욕적인 포도주 트랙의 장소가 7장에서는 완전한 승리의 장소로 바뀌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숫자의 승리가 아니라 정체성의 승리예요.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늘 고난당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의 함정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산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 내려서 세상의 어떠한 숫자도 우리가 거스르고 대응할 수 있는 놀라운 내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숫자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여러분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300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 300명, 정체성이 명확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마칩니다. 처음 모였던 3만 2천 명,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죄송하지만 이 안에는 2만 2천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 명 남았을 때 태도 때문에 9,700명이 전쟁 군사에서 제외됐어요. 이 안에는 여러분 그 9,700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명확한 300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 대답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어질 수도 있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300명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에 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별되게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세상의 화려한 숫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에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삶의 자리에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풍성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가장 무력한 깨어짐으로 사단의 군대를 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가진 자원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때로는 깎아내리시고 덜어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완벽하신 사랑하심과 숫자의 함정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어 너는 내 것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찾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8: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SNS상에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이 제보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한 분노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위협성 발언이 있었다며 신속한 수사와 함께 정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까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는 225명으로 4주 전 같은 기간 대비 4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덜 익힌 육류, 비살균 유제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감염되는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직전 주에 39명까지 줄었다가 일주일 사이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타부네오스를 투약한 일본 환자 20명이 숨지면서 약물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 환자에게 치명적인 담관 소실 증후군이 보고됐고 미국 식품의약품 FDA 승인 과정에서도 유효성 자료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판매사인 기세이 약품공업은 신규 환자 투약을 자제하고 기존 복용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의해 투약 지속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중 양국이 동등한 규모로 각자 중시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과 미국이 항공기 엔진

0: 진과 부품의 중국 공급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도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가 첼시를 1대 0으로 꺾고 통산 8번째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맨시티는 리그컵 우승에 이어 국내 컵대회 2관왕을 달성했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 부임 이후 통산 20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반면 첼시는 컵대회 결승 7연패에 빠진 가운데 현지 언론은 구단이 차기 감독으로 사비 알론소 선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던 한국인 남녀 2명이 한국과 현지 경찰의 국제 공조 작전으로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30대 남성은 장애인 특별 채용 공고에 속아 현지로 갔다가 감금됐고 20대 여성은 로맨스 스캠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도, 습도는 46%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2: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1: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2: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1: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요맘때 창밖의 세상은 온통 연두라는 이름의 음표로 사랑스럽게 채워지죠. 김훈 작가는 이런 연두색을 두고 목숨의 빛깔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제 막 돋아나는 잎사귀들은 소리가 없어도 그 자체로 가장 맑은 고음의 연주곡이 돼주잖아요. 1년 전 오늘 우리가 그 연두빛에 위로받았듯이 오늘도 변함없는 선율로 마음을 씻어내 보고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가슴 뛰던 감동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위안을 받았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토닥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길 소망합니다. 김윤주의 랄랄라 주일엔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해요.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17일 주일입니다.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했어요. 주일에는 예배 오가시는 길 혹은 일찍 예배 다녀오셔서 주일 보내시는 분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신청곡과 사연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4: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홀리원의 봄처럼 빛처럼, 위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5월 17일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처음으로 유럽 성지순례에 가신대요. 딸기프레지의 조아님. 주님과 함께하는 뜻깊고 또 행복한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싶네요. 0001님, 주일 예배 일찍 다녀오고 경기 공주에서 산책하면서 랄랄라 들으신다고요. 주일에는 예배 오가시는 길, 예배 마치고 찬양으로 주일 보내고 싶은 분들과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찬양 신청곡과 사연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 중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죠.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고 싶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가만 보면 우리 속담 중에도 신앙을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콩 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 데 팥난다입니다. 당연한 이치지만 그 안에도 신앙의 의미가 충분히 들어있죠. 콩 심어놓고 콩이 안 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팥값이 비싸다고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구하는 것도 믿음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는 법이죠. 전교 1등을 하려고 하루에 5분만 공부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남이 먹고 잘 때도 공부해야 합니다. 올림픽 메달을 따려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원리에도 맞지 않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번 주엔 무엇을 심으셨나요?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머지않은 그 어느 날엔가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동안 살아오며 부린 씨앗의 결과니까요. 주님 뜻에 벗어난 게 아니라면 눈물로 씨앗을 뿌려도 반드시 미소로 거둘 날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히스윌의 광야를 지나며 시와 그림에 이제 역전되리라. 묵상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은혜의 말씀과 찬양을 전해드리는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관계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과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죠. 자녀들이 주 안에 있을 때 관계는 온전해지고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매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원래 모습은 평안과 화목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며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훈육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뿐 아니라 사회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관계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아랫사람은 성실한 마음으로, 윗사람은 두렵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서로를 세워주며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길 기도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워킹의 형제의 모습 속에 옹기장의 선교단의 하나님의 약속, 묵상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김형미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0: 요즘 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창수님 신청하신 어노인팅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으면서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바칠게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0: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 부족으로 현재 운영 중인 67개 매장의 유지도 어렵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르츠 금융지주에 긴급 대출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매장 일부 영업 중단과 급여 미지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매각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브릿지론과 회생용 DIP 대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메리츠 측이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가 청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논란과 관련해 귀족 노조 같은 마타도어식 비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갈등은 단순히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기업 이윤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적 파급력을 이유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것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삼성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SNS상에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이 제보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한 분노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위협성 발언이 있었다며 신속한 수사와 함께 정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까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내무부 장관이 전쟁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이틀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과 현지 시간 16일 회담했습니다. 동시는 두 장관이 양국 관계와 향후 평화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타보네오스를 투약한 일본 환자 20명이 숨지면서 약물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부 환자에게 치명적인 담관 소실 증후군이 보고됐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 과정에서도 유효성 자료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판매사인 기세이 약품공업은 신규 환자 투약을 자제하고 기존 복용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의해 투약 지속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가 올해 1분기에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6천

0: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자본 기준 국내 10개 대형증권사 분기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가 1분기 벌어들인 신용융자 거래 이자 수익은 총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8도, 습도는 40%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꽃이 한창인 5월은 덩달아 꿀벌이 바빠지는 계절이죠. 아카시아 꽃구를 따는 꿀벌들은 몸에 비해 날개가 작기 때문에 일초에 무려 190번의 날개짓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꿀 한 숟갈에는 적어도 수만 번의 날개짓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본능적으로 단맛에 끌리는 이유는 당분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일 텐데요. 평소 그다지 즐기지 않던 단맛이 갑자기 당긴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바쁜 꿀벌들처럼 부지런히 날개짓을 하느라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때로는 스스로를 토닥이고 위로해 줄 필요도 있는 거겠죠?

0: 5월 17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Bill Withers의 Lovely Day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위 곳곳에서 달콤한 아카시아 향기가 전해오는 요즘인데요. 덕분에 이맘때면 양봉업 하는 분들은 콧노래가 흘러나온다고 하시던데 꿀 같은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참 빨리 흘러갑니다. 꿀벌들처럼 1초에 190번씩이나 바쁜 날개짓을 할 순 없겠지만 이 좋은 계절을 원없이 누리려면 조금 더 부지런해져 봐도 괜찮겠죠? 2시간 달콤한 음악으로 에너지를 채워갑니다. 주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야.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한 번 남았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Fastball이었어요. The Way. 그리고 루비 윌리엄스의 노래죠. The Road to Mandalay. 또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3490님. 요즘 등산을 남편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십몇 년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남편과 둘이 용산에서 KTX를 타고 구례에 갔습니다. 구례 화엄사에서 시작해 산청 대원사로 내려오는 3박 4일 화대 종주를 냈죠.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에서 1박, 연하천에서 1박, 천왕봉에서 1박. 당시 10월 초였는데요.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산행이었죠. 이번 봄이 다가기 전에 지리산에 또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좀 어렵겠죠? 하시면서. 아유, 가을에 가시면 되죠. 가을에 가시면 되죠. 근데 정말 지리산은 이렇게 3박 4일 화대종주 쉽지 않죠. 평생 아마 여러 번 하기 어려운 귀한 경험이 아니셨을까 싶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이때 좀 어려웠던 기억들을 떠올리시면 그래 그때도 쉽지가 않았는데 잘 이겨냈지 그래도 해냈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그런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인간사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평생에 양식을 잘 쌓고 오셨다 생각이 듭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쉐르 크로우의 곡인데 마이클 잭슨 공연에서 코러스를 맡으면서 데뷔한 뮤지션이죠. 쉐르 크로우, If It Makes You Happy.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은 여러 광고에서 BGM으로 흘렀던 곡이죠. 도로시님, Scouting for Girls의 She's So Lovely, 또 로코홀릭님, Funambulance의 What's Up, Sheryl Crow의 If It Makes You Happy였습니다. 4128님, 요즘은 참 장미가 제철입니다. 이렇게 한창 제철일 때 장미꽃 청차가 너무 좋죠. 많은 우리 햇님이들에게 추천하는데 빛깔도 곱고요. 마시기 아까울 정도로 예쁩니다. 또 이 장미꽃 청차, 근데 이 말이 어려운데요. 장미꽃 청차를 욕실에 넣어서 폼나게 몸담그게 할 때도 아주 좋다고, 기분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차입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주셨는데 진짜 예쁜 빨간색의 꽃차입니다. 장미꽃청차. 이거 아 되게 어렵네. 근데 아주 빨갛고 달고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이런 차 한 잔을 정성껏 준비해서 나에게 대접하면 내가 여왕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자연은 싱그럽고 세상은 아름답고 식탁은 풍성한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3490님 해리 닐슨이에요. Without You.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쉘로우였고요. 86672, 마돈나의 Don't Cry For Me, Argentina, 또 해리 닐슨의 Without You였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다는데요. 하남자님,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Games People Play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

0: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파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시 막대한 경제 피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노사 모두 내일 예정된 사후 조정에서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국가 핵심 산업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노사 교섭 재개를 환영하는 동시에 파업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김태승 사장이 15년간 운임 동결로 재무 부담이 커졌다며 향후 요금 인상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오는 9월까지 KTX와 SRT 통합을 완료해 좌석 공급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량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주와 노후 KTX 교체 등 투자 계획은 정부 지원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고발과 맞고발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을 고발한 데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양당 모두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여수 순천 10.19 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희생자 유족 23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천만 원 등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며 유족들이 오랜 기간 사회적 낙인과 차별 속에서 살아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투자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은행 직원이 투자 위험성을 충분하고 균형 있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펀드 운용 과정의 불법성을 알고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부당 이득 반환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베테랑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를 떠납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어제 SNS를 통해 도전과 노력으로 가득했던 4년을 보내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며 바르셀로나와의 작별을 예고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시카고 파이어를 포함해 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여러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 U17 아시안컵 8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10년 만에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정규 시간 동안 2-2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3-5로 졌습니다. 다만 대표팀은 이번 대회 8강 진출로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FIFA U17 월드컵 출전권은 확보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6도, 습도는 36%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3: CBS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0: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됐지만 암 선고를 받고 사망한 위지안의 저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1: 1시 5분입니다.

0: 해피송 2부로 왔고요. 윤진님이 신청하신 네비게타, 니키미나, 사프로제에게 함께했습니다. 헤이 마마.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들, 또 좋은 곡들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손씻기였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338님 징키스칸의 로렐라이였고요. 또 영희님 놀라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미키타리아님 에디 헌팅턴의 USSR까지 유로댄스곡을 쭉 이어서 들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정확한 숫자보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비트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의 짜증도, 남들의 시선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답답한 일상을 던져버리고 그저 본능에 따라 웃고 춤추고 쉬고 싶은 그런 날. 오늘만큼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아스팔트 정글을 떠나서 마음만이라도 푸른 숲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팝의 미로 세비지 갈든의 The Animal Song입니다.

세비지 갈든의 The Animal Song은 1999년 영화 애니멀 컨디션의 OST로 삽입돼 큰 사랑을 받았죠. 복잡한 세상을 다 잊고 정글 속의 동물들처럼 단순하고 솔직하게 살고 싶다는 외침을 아주 신나고 세련된 팝 사운드로 풀어낸 곡인데요. 이 곡은 세비지 갈든의 보컬 데런 헤이즈가 복잡하고 숨가쁜 현대사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을 담아 만들었는데요. 멜로디는 경쾌하고 밝지만 가사 속에는 문명사회의 복잡함을 뒤로하고 동물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치고 답답한 날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 들으면 좋은 곡 팝의 위로 세비지 갈든의 The Animal Song입니다.

카베 위로 세비지 가든의 The Animal Song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에 만나고 있고요. 이 주일에는 또 음악을 충분히 들어야 하죠. 신청곡 가운데 준비했는데요. 경숙님 모소운입니다. One in a Million.

0696님 함께 하셨나요? Take That의 I Found Heaven이었고요. 브루스 리님, 테일 바흐만의 She's So High, 또 보손의 One in a Million, 김경숙님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5월 17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6548님, 요즘 기타 취미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식사하고 지수님의 해피송을 듣는 게 요즘의 루틴인데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좋은 곡들 추천해 주세요. 기타로 칠 수 있을 만한 곡 하셨는데 이 곡도 제가 기할 모시긴 하지만 감히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멜로디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민호님이 청하셨는데 글렌 캠벨의 Rhinestone Cowboy.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지수님 고맙습니다. 5875님 저희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곡들이었어요. 보람님이 남기신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 또 민호님 들으셨죠? 글렌 캠벨의 라인스톤 카우보이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로즈가든님 5255번으로 같은 곡을 청하셨거든요. 루이스 터커예요. 미드나잇 블루.

2362님, 지수님의 해피송을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주말에도 시간이 나면요. 선곡도 훌륭하고 지수님도 좋고 특히 감미로운 멜로디와 음악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좋은데 아휴 게다가 날씨도 좋고 막 그러다 보면은 싱숭생숭해지죠.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아니 여름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루이스 터커의 미드나잇 블루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5월 17일 주일에 함께한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모두 마치는데요. 0401님 함께하고 계시죠? 토토의 곡 준비했습니다. 신청하신 아프리카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도 좋은 곡들로 돌아올게요. 유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북한 여자클럽팀 내고향 축구단의 한국 방남과 관련된 소식이 북한 관영매체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두 달간 해당 팀의 국제대회

0: 성과 일부만 간략히 보도했을 뿐 한국과의 경기 성과나 방남 일정 등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내부 선전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향후 성과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도호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나이트 코메인 이벤트에서 브라질의 다니엘 산토스를 상대로 2라운드 TKO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 도호는 1라운드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2라운드 들어 경기 흐름을 뒤집으며 강력한 보디샷으로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최 도호는 UFC 무대 3연승을 기록하며 긴 공백기 이후에도 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입니다. 지원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이며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역 지원문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로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 7,785명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는 225명으로 4주 전 같은 기간 대비 4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덜 익힌 육류, 비살균 유제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감염되는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직전주에 39명까지 줄었다가 일주일 사이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현재 운영 중인 67개 매장의 유지도 어렵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지주에 긴급 대출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매장 일부 영업 중단과 급여 미지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매각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브릿지론과 회생용 DIP 대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메리츠 측이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가 청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파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시 막대한 경제 피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노사 모두 내일 예정된 사후 조정에서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국가 핵심 산업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노사교섭 재개를 환영하는 동시에 파업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9도, 습도는 32%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난 당신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주 젊고 아주 어리석고 아주 외로웠을 때 당신은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의 문들을 내색하지 않고 슬그머니 열어주었으니까요. 책 속 이야기, 알베르 까뮈의 최초의 인간 속 한 구절인데요.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하고 스승은 바로 모든 문이 닫혀 있을 것 같을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스승들은 영원히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2: 2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잠언 24장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첫 곡으로 호산나 싱어즈의 믿음의 가정 전해드렸어요. 집을 세우는데도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오늘 잠언의 말씀.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사랑의 달 5월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스승의 날을 보내고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들 가슴에 꽃 꽂아드리는 주일학교 풍경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감사의 마음 많이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3: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입학 지원에서 달라져라.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4: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습니다.

0: 다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나.

지난 금요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참 많은 분들이 스승의 날 관련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묵상 찬양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들려드린 이 두 곡도 연장선상에서 기독교사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오늘 우리 눈물로 보리라라는 찬양 오늘은 김대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스승의 모습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눈 발을 씻기셨네 주찬양 선교단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4050님께서 정말 감동의 사진을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88명 국민학교 1학년 한 반 그 단체 사진을 어찌어찌 지금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모습 그리고 88명의 학생이 함께 했었던 흑백 사진의 추억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에 씨앗을 뿌려주셨던 그리고 거름이 되어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특히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런 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은혜를 가꾸는 이님께서는 대전에서 동생이 올라와서 아빠 모시고 자매가 난생 처음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아빠는 행복해 하셨고 손맛 좋은 동생이 오이 소박이 열무김치 만들어 두고 갔는데 아, 좀 힘들었나요? 골골거리네요. 항상 든든한 동생 예리야. 건강해라. 우리 또 여행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의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준비한 찬양은 이렇게 가족하면 떠오르는 찬송가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오늘은 원두 패밀리의 아주 신나는 찬양 준비해봤습니다. 패사자님께서 계절은 봄인데 기온은 초여름 같은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히 잘 지내시길 기도해봅니다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찬양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바의 찬양으로 오늘은 함께 하시죠.

원두 패밀리가 부른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트루바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서 오늘 밤 난 김수진의 음성으로 보사노바 버전 전해드렸습니다. 이유기님께서 은혜로운 찬양 들으며 주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송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영원히 영원히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사랑의 송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김명식의 찬양으로 오늘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송미의 함께 부르는 찬양 수아사랑 유나님 늦게 출석해봅니다. 청소하고 뭐하고 바쁘네요. 그래도 지금 찬양을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며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에게 찬양 남겨주셨어요. 손경민 작곡집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토닥토닥 큰 위로가 된 찬양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윤 하나님의 위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윤화 주리가 함께한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예, 우릴 사용하소서 하는 찬양이죠. 찬양 인도자학교 우릴 사용하소서 찬양 그리고 연주곡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

좋은 군사에게는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필요로 하기에 소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이는 그분의 기쁨이며 헌신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 공원에서 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트리플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3.1%로 전년 같은 기간 상승폭의 약 2배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같은 기간 서울 전세 가격 상승률도 2.89%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배 높았고 월간 단위로 공표되는 월세 상승률 역시 4월까지 2.39%를 기록하며 0.57%였던 작년 같은 기간의 상승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0: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던 한국인 남녀 두 명이 한국과 현지 경찰의 국제 공조 작전으로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30대 남성은 장애인 특별채용 공고에 속아 현지로 갔다가 감금됐고, 20대 여성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중국인 남성을 만나러 갔다가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실시간 국제 공조 체계를 통해 두 피해자를 신속히 구출했다며 동남아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이나 온라인 만남을 빙자한 납치 감금 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란 내무부 장관이 전쟁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이틀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과 현지 시간 16일 회담했습니다. 통신은 두 장관이 양국 관계와 향후 평화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김태승 사장이 15년간 운임 동결로 재무 부담이 커졌다며 향후 요금 인상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오는 9월까지 KTX와 SRT 통합을 완료해 좌석 공급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량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주와 노후 KTX 교체 등 투자 계획은 정부 지원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여자클럽팀 내고향 축구단의 한국 방남과 관련된 소식이 북한 관영 매체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두 달간 해당 팀의 국제대회 성과 일부만 간략히 보도했을 뿐 한국과의 경기 성과나 방남 일정 등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기조와 내부 선전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향후 성과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첼리스트 김태연이 세계적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8.3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7: 공익광고협의회.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0: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손영진의 모두 다 드려요. 그리고 유효림의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함께 보셨어요. 주일 2부에는 저희가 묵상글 함께 나누고 있죠. 찬양 두 곡 전해드리고 묵상글 함께 할게요. 찬양고백님께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가 참 좋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들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수지가 부르는 행복 준비하고 있어요. 오식록 행복님도 와주셨어요. 교회 일찍 다녀와서 경기 광주에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힐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묵상글 전해드릴게요.

김은영의 축복송에서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시간이죠. 오늘은 와플터치에서 뮤지컬 배우 최민우 씨가 쓴 순종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순종.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 주님께 순종하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억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순종하라. 그럼 주님이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리라. 그 하루에 나는 주님께 정말 세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글은 시를 전해드렸어요. 뮤지컬 배우 최민웅 씨가 쓴 짤막한 시 한 편 나누고 순종, CBS 다큐 순종 주제가죠. 송정미 씨의 음성 그리고 희수일의 순종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푸른 동산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고요. 병실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다는 사연 보내오셨어요. 이길원 집사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신청곡도 써주셨습니다. 로맨틱과 질투님, 축복송 주일에 오전 반 네, 늦은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어서 오세요. 4548님께서 항상 운행 중이라 참여가 힘들었는데 마침 대기 중에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매일 아침 기름값 확인 후 제일 저렴한 주유소로 가서 주유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저뿐 아니라 다들 힘든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연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면서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나무자전거의 찬양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보시고요. 하늘바다님께서 신청하신 기프티드 사랑한다 말하시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김세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유명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곡이었고요. 사랑한다 말하시네는 기프티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God is good all the time 유라님께서 변호사님 만나고 오는 길에 사회복지학과 종합시험 합격이라고 확인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울리는 찬양곡 추천해 주세요 하셔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 찬양하는 돈 모엔의 찬양을 끝곡으로 추천곡 남겨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축복의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북한 스포츠 선수단으로는 8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선수와 스태프 등 39명으로 구성된 내 고향 선수단은 오는 20일부터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토너먼트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북한 여자축구팀의 방남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희생자 유족 23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천만 원 등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며 유족들이 오랜 기간 사회적 낙인과 차별 속에서 살아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모레부터 이틀간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과 공

0: 안동 언론 발표를 진행한 뒤 안동 찜닭과 한우갈비 등 안동 전통 음식을 활용한 만찬과 문화 행사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양 정상은 이후 하회마을에서 전통 선유줄 불놀이와 낙화놀이 공연을 관람하며 한일 우호와 교류의 의미를 다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고발과 맞고발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을 고발한 데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양당 모두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300건 이상의 의심 사례와 88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가운데 WHO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분디부교 계통 바이러스 확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O는 확진자 격리와 접촉자 추적을 권고하면서도 국경 폐쇄와 무역 제한은 방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전국에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유행은 적응할 새도 없이 빠르게 바뀌고 어제의 뜨거움이 오늘 식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지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낙지 않는 음악, 누군가를 향한 무조건적인 응원, 그리고 이런 게 늘 푸른 나무처럼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도 시들지 않는 에버그린 하나쯤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잔 잭스입니다. 에버그린.

0: 수잔 잭스의 Evergreen,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첫 곡을 듣고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함없이 누군가의 마음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추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도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라이커님들과 정말 기억에 남을 시간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을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3: 참 좋은 여행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레.

0: 안전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조이 스카베리의 Believe It or Not, 김도윤님 청해 주셨고요. 빌리 조엘의 Allentown, 그리고 아바의 Super Trooper, 온유님 신청곡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5145님, 좋아하는 빵집에서 버터 프레첼이랑 커피 샀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아하는 음악까지!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는데 음악까지. 아, 부럽다. 이렇게 좀 여유를 느끼는 시간 꼭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의 이 여유로운 오후를 함께하며 띄워드릴게요. 조 에스포지토예요. Lady, Lady, Lady. 그리고 메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Cars의 Drive 함께 들어보자.

뉴키즈 온 더 블록의 커버걸 박종감님 청해 주셨고요. 안젤리나 졸리나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핏불 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Feel This Moment이었습니다. CBS 뮤직 차트 83위 곡이네요. 나나 위너의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그리고 7024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 Bridge Over Troubled Water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었습니다. 하유진의 Like Hip-Hop 1부 끝곡입니다. 8561님 청해주셨네요. Fun and Blondes의 What's Up 듣고 우린 2부에 만나요.

0: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너무법인 1544-7575.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광고하기 좋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립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 공원에서 오 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용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최근 규약 개정을 통해 일부 집행부에게 조합비의 최대 5%를 직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합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집행부는 1인당 월 수백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회사급여와 중복 수령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실제 직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모레부터 이틀간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국빈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한 뒤 안동찜닭과 한우갈비 등 안동 전통 음식을 활용한 만찬과 문화 행사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양 정상은 이후 하회마을에서 전통 선유줄 불놀이와 낙화놀이 공연을 관람하며 한일 우호와 교류의 의미를 다질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투자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은행 직원이 투자 위험성을 충분하고 균형 있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펀드 운용 과정의 불법성을 알고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북한의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북한 스포츠 선수단으로는 8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선수와 스태프 등 39명으로 구성된 내 고향 선수단은 오는 20일부터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토너먼트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북한 여자축구팀의 방남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0: 세계보건기구 WHO가 민족 콩고와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300건 이상의 의심 사례와 88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가운데 WHO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분디부교계통 바이러스 확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O는 확진자 격리와 접촉자 추적을 권고하면서도 국경 폐쇄와 무역 제한은 방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최도호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나이트 코메인 이벤트에서 브라질의 다니엘 산토스를 상대로 2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34도로 평년보다 높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8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1: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0: 조진의 Like It Pop 2부 열며 함께한 곡은 멜리사 맨체스터의 Thief of Hearts였어요. 이 곡은 CBS 뮤직 차트 100위를 차지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차트에 오른 곡이 아니더라도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ike It Pop으로 신청해 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청구해 주시고요.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액터 뮤지션이 완성하는 압도적인 무대, 뮤지컬 파가니니예요. 이 공연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Like It Pop으로 신청해 주세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쇼리실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겹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나이트 레인저의 Sing Me Away였어요. 그리고 이전에 함께 하신 곡 이동환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Firehouse의 Don't Treat Me Bad 그리고 리타 포드 Kiss Me Deadly까지 함께 들었어요. 준호맘님은 봄맞이 대청소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여름맞이 청소랑 옷 정리, 이불 정리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집안일이 끝이 없습니다 하셨어요. 진짜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해도 해도 티가 잘 안 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그 억울함이 없지 않아 있달까? 근데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티가 나가지고 이게 참 애매해요. 우리 모든 집안일 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정민호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에어서플라이의 Every Woman in the World 그리고 스팅의 Fields of Gold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함께 들어보자.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뉴욕 한복판을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기분 들지 않으세요? KT 턴스틸의 Suddenly I See, 신혜숙님께서 청해 주신 곡 함께 들었고요. 세라 바일리스의 Love Song,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Love Story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Extreme이에요. When I First Kissed You, 그리고

주말 두 시간 동안 꽉 채워서 함께한 하유진의 Like It Pop. 평일에 여러분이 아, 한 시간 너무 짧아요. 두 시간 늘려주세요 하셔가지고 저도 주말 많이 기다려요. 왜냐면 길게 함께할 수 있으니까. 주말 오후도 함께여서 행복했고요. 오늘 끝곡은 즐거운 인생님 신청곡 띄워드리며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가제보의 I Like Chopin 준비했어요.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7일 주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서울 삼성역 지하 GTX 열차가 오가게 될 지하 승강장 구간에서 기둥에 철근 수백 톤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80개의 기둥 가운데 50개가 부실하게 세워졌던 건데요. GTX는 대표적인 교통 인프라로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게 될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구조물에서 가장 기본적인 철근 시공 문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아파트 붕괴 사고를 겪으며 순살 아파트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GTX 같은 공공 인프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사실, 충격적이란 말로도 부족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사고 전에 발견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안전은 다행히 영역이 아니라 당연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말엔 CBS 첫 곡 언타이틀의 책임져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1부 시작하면서 언타이틀의 책임져 들었는데요.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신나네요. 오늘 밀양의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다고요. 진짜 서울도 많이 더웠었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또 뉴스 듣다가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몰래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0: 똑같잖아요. 코쿠만의 누름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2: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현장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곽 기자 오늘 어떻게 하루 보내시다 오셨어요?
1: 아, 그래서 오늘 간만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서 거의 약간 그 잠만보처럼 누워서 침대에 있다가 핸드폰 보다가 소파에 뒹굴다가 왔습니다.
0: 근데 편히 쉬지도 못하잖아요. 계속 뉴스 봐야 되고.
1: 아, 뉴스를 이제 보긴 보는데 네. 그래도 이게 어디서 보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오늘은 좀 편하게 있다가 왔습니다.
0: 네. 오늘 이제 첫 소식. 저희가 어제도 계속 전해드리긴 했는데 삼성전자 노조 파업 소식. 오늘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이거를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어요.
1: 네. 오늘 이제 성부 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긴급 조정권을 먼저 언급을 한 겁니다.
0: 네.
1: 김 총리는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면서 18일 그러니까 내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그러니까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라고 했지만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경고, 뭐 배수의 진, 압박 이런 게 다 읽혀지던데 근데 오늘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원래 고용노동부는 이 노사관계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긴급조정권 발동에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렇죠. 오늘 그 현장에서 김영웅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자리를 했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긴급조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 옆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우리 긴급조정권 정말로 쓸 수 있는 그렇죠.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좀 이 이미지를 보여준
0: 맞아요.
1: 건데요.
0: 네.
1: 일단 만약에 발동이 되게 된다면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조정에도 가망이 없다고 한다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지금 삼성전자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정부가 노조의 이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강제로 멈추고 조정장을 이제 끌고 나오게 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네. 논란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이 긴급조정권 2005년 이후에는 지금 발동된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제한적인 권한인 건데 이게 지금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제 노사가 일단 내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자리에 나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원래 21일부터 파업이 예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테이블이 그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것으로 보여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전 마지막 단판 기회다라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0: 일단 사측은 교섭대표위원이었던 김영로 부사장을 교체하라는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조 측도 교섭과정 이해를 위해 김 부사장이 발언 없이 조정장에 나오게는 해달라 이런 사측 요청을 수용하는 등 노사가 좀 그래도 한 걸음씩 물러서는 네.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노동부는 당장은 추가 사후 조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고요. 원래 중노위 사후 조정 자체는 정해진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도 일단 기한을 못 박지는 않았는데 네. 이미 파업을 예고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18일부터 파업까지 사흘 동안 이 사이에 어떻게든 단판이 지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어제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한 발씩 좀 물러난 모습인지 내일 마지막 단판 어떻게 벌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 내에서 활동비 논란이 좀 불거졌더라고요. 이 노조 내의 갈등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0: 네, 일단 지금 활동비 논란도 좀 두 축이 있는데요. 네. 지금 총파업을 앞두고 초기업 노조가 총파업 스태프를 따로 모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스태프가 필요한 건데 파업 기간 중 15일 이상 활동한 스태프에게 300만 원의 수당과 굿즈를 지급을 하고 파업 기간 외에 추가 활동에는 하루 15만 원의 연차비를 지급하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오느냐. 네. 쟁의 기간 동안에 조합비를 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조합비가 만 원이었기 그쵸. 때문에 급작스럽게 올리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왔고 여기에 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와 함께 처리됐던 직책 수당 규정 이것 네. 때문에 최승호 위원장이 월 1,000만 원 수준의 직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함께 나오면서 네.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 동행 노조의 공동 투쟁 본부 이탈도 지금 발생을 했고요. DS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중심의 성과급만 요구되고 있다는 비판이 안에서 나오면서 네. DX 분야 그러니까 완제품 쪽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노조 탈퇴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1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가 71,625명인데 한때 7만 6천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4천 명 이상이 이탈한 수치라고 합니다.
1: 네, 7만 6천 명에서 4천 명 뭐 그렇게 큰 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요 지금 노노 갈등이 빚어진 상황에서 요 숫자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내일 어떤 타협점을 이뤄낼지 아니면 진짜 21년 만에 긴급 조정권 발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오게 될지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연일 민주당의 후보 간 TV 토론회 개최를 좀 해야 된다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0: 네, 사실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죠. 예전에는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네. TV 토론 하자 그러면 이제 보수 정당 계열 후보들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국민의 지금 서울에 나온 오세훈, 경기의 양양자, 인천의 유종복, 충북의 김영한, 전남 광주 통합의 이정현 후보까지 개별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토론 개최를 제안하고 있고 네.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해도 괜찮다라면서 어떤 토론도 좋으니 네. 양자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양양자 후보도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에게 피하지 말고 검증하라라면서 양자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중앙당도 지금 연일 이 토론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이 토론을 거부하고 침대 축구에 돌입했다라며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 걸리는 게 한둘이 아니니 토론이 무섭겠지라며 좀 자극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함인경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며칠만 조용히 버티면 선거를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냐라며 준비 부족이냐 검증 회피냐라며 민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1: 네, 사실 뭐 원래 앞서가는 후보들은 다 좀 몸조심을 해오던 게 있어서 이게 새로운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인데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 등 이런 소수정당이 더 좀 애가 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0: 네, 그런 소수정당들 쪽에서도 계속 토론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법정 토론에 더해서도 추가적인 토론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양자 토론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소수정당 뭐 김정철 후보나 권영국 후보가 끼는 토론은 초점을 흐릴 수 있기 네.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보장하기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한 번의 토론 말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선관위 토론은 이제 하겠지만 후보가 이제 TV 토론은 법적 의무가 아니니까 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 현재 상황으로는 좀 높아 보이진 않아요.
0: 네, 맞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거는 선관위 산하, 선방이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의 후보자 토론이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혹시 이것도 그냥

0: 민주당이 과태료를 부담을 하고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민주당에서 이것까지 안 나오겠다라고 한 적은 없기는 합니다. 여기서 여기에 더해가지고 추가로 토론을 더 하자라는 요구들은 민주당이 법적으로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 추가 토론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1: 네.
0: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7시간 전인 28일 밤 11시에 딱 한 차례만 열릴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전 투표를 바로 직전에 앞두고 딱 한 번 하는 이 토론회가 과연 후보자들,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제대로 알거를 알릴 수가 있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1: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후보들이 무슨 생각 하는지 이거를 좀 비교해 볼 기회인데 이게 좀 차단되는 건 좀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선거운동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비판했어요.
0: 네, 그러니까 장도영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침대 축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1: 네.
0: 이준석 대표는 보수 정치가 지금 선거에 들어 눕고 있다 이런 식으로 꼬집은 겁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선거운동 직전 주말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시간으로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바빠야 정상인데
1: 네.
0: 지금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보니 주말 스케줄에 침대 축구도 아니고 실내 축구 거의 방구석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 네.
0: 들어 누운 채로 다음 총선을 기다린다면 총선은 더 크게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저와 개혁신당은 끝까지 뛰겠다. 토론회 마이크를 빼앗는다면 거리에서 더 크게 외칠 것이고 끝까지 새로운 정치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뭐 계속 국민의힘을 향해서 좀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판세 좀 민주당이 앞서는 판세죠. 이게 좀 유죄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0: 네, 지지자들과의 소통하는 채널이죠. 청년의 꿈에 보수 신당 창당을 위해 나서달라 이제 이런 지지자의 글이 올라오자
1: 네.
0: 뭐라고 답을 달았냐. 이미 보수의 정체성을 상실한 집단은 사라져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익이 아니라 사익 집단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되어버렸다. 정통 보수주의가 새롭게 나와야 한다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새롭게 올린 영상에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이미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1, 2, 3등이 불보듯이 뻔하다라면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이번 주에 뭐 가장 뜨거운 것들 중에 하나가 국민배당금 제안제 김용복 정책실장이 꺼내든 국민배당금 제안을 놓고 당시 이제 블룸버그가 이거 초과익 배분으로 해석 된다 하면서 그날 뭐 코스피 막 급락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이 블룸버그 통신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요.
0: 네, 청와대는 블룸버그 측에 이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하는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측에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의 실질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 분명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이를 인정하고 시장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김 실장의 발언이
1: 네. 그러니까
0: 법인세에 의한 초과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상에 대해 보도한 것처럼 중대한 오해를 한 것이다라고 청와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도와 사설 등 편집에 반영을 하며 또 김 실장이 처음에는 초과 이익 배분인 것처럼 말했다가 뒤늦게 해명했다는
1: 네.
0: 취지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라는 게 청와대 요구였는데요. 블룸버그 측의 회신은 아직 없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야당은 왜 처음에 말을 잘못 꺼내놓고 외신 탓을 하느냐 오만하다 이렇게 청와대를 비판은 하고 있어요.
0: 네, 장동영 상임선대위원장 SNS에 뭐라고 썼냐 이재명이 많이 억울한 모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장 대표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호칭을 다 안 붙이고 있고요.
1: 네.
0: 블룸버그의 공식 사과까지 요구를 했는데 억울해하면서 언론과 싸울 일이 아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국민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김용범은 초과 이윤과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라면서 또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모델로 제시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리 오해라고 우겨도 여기저기 본심이 드러나 잇따라 강조를 했고요.
1: 네.
0: 박춘거 공보단장도 논평에서 국내 언론의 입을 막던 이재명 정부가 국경을 넘어 외신에까지 사과를 요구하며 오만한 칼춤을 추고 있다라며 정당한 우려를 음해성 조작으로 규정해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권력의 오만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민주당 반응 어때요?
0: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이제 좀

0: 반박하는 논평을 냈는데요. 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일단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가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네. 민생과 경제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다. 그러니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공세를 멈추고 국익보호에 동참하길 바란다. 이렇게도 꼬집었습니다.
1: 저는 이번 일 보면서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해든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의 성장세가 있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 한마디가 외신에 이렇게 보도되고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 좀 그런 걸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만큼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애초에 좀 신중하게 정교하게 발언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네, 사실 또 정무적인 판단이 아쉽다 이런 이야기는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게 정책 의제를 던진 건데 너무 이제 정쟁화되면서 원래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가 그렇죠. 너무 흐려졌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데 소득 하위 70%, 70%가 어느 정도인가요?
0: 네, 말 그대로 상위 30% 만 제외를 하고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다만 근로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과세표준 재산세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빠지게 되고요.
1: 네.
0: 반대로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서 다소득원 가구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 선정 기준보다 가구 원수를 더해서 좀 형평을 맞추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원 금액도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1: 네.
0: 인구 감소 지역 중에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이니까 내일이죠.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 네. 저한테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상자라고.
0: 많이들 연락들 받으셨을 겁니다. 네.
1: 네.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0: 예, 작년에 이제 민생해보 소비 쿠폰 때하고 비슷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서 아니면 콜센터나 ARS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금액, 또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과 지역 등 맞춤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 한해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점 확인해 주시고요.
1: 네.
0: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사용처가 제한이 되고 연 매출의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 대상이지만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이 없는 상황이고요. 기한 내에 쓰지 않으면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1: 원래 처음에는 주유소에서는 쓸 수 없다고 했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주유소에서도 그 매출 규모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찰리 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한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요리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날이 굉장히 더운데 오늘 준비해 오신 음식들이 시원한 음식들일지 기대를 해보면서
1: 과연 그럴까요?
0: 오히려 답답하고 더운 음식일까요? 네, 첫 번째 말은요?
1: 네, 오늘 준비해온 첫 번째 말은 새마을운동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죠.
0: 지금 살짝 움찔하신 것 같은데 성대모사 하시려다가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성대모사를 한 건데 제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건지.
1: 그냥 일관되게 읽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인데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 계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찾았다고요.
1: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마을 행사를 찾은 적은 있었는데요. 중앙회를 직접 찾은 거는 민주당 계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5월 14일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라고 했고요. 저개발국가에도 새마을운동을 전수해주면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중립도 당부했는데요. 정치적 이유로 몰려다니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무시한다면서 단체는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0: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요 새마을운동 중앙에 찾아간 거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번 이 새마을운동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1: 네, 그럼 민주당 계열에서 그렇다고 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비판적인 작업을 했었나 그것도
0: 그런 건
1: 아니었습니다.
0: 아니죠.
1: 그건 네. 아니었고 근데 이제 비판적 견해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학계라든지 뭐 시민사회에서도 있어 왔는데 그거는 이제 하향식 프로젝트였다고 하는 그런
0: 것들?
1: 예, 그런
0: 네.
1: 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일제 강점기 때의 농촌 진흥운동, 조선총독부가 했었던 운동이죠. 그리고 북한의 천리마 운동 이런 것에서 따온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또 진전된 연구들이 더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은 마을 활동가라든지 또 하급 공무원 이들이 갖고 있는 자발성 같은 것들도 상당히 크게 영향이 있었다. 무조건 위에서 다 내려꽂은 운동만 아니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사실 한편으로는 후발 개발 국가에서는 이런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좀 불가피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작정 뭐 농촌진흥운동이나 천리마운동하고 다 묶어서 보기보다는
0: 네.
1: 일반적으로 좀 그런 패턴의 운동들이 나오기 쉽지 않나. 뭐 이런 또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0: 당시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던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제 빛과 그늘이 다 있는 거죠. 빛과 그늘이 다 있는 건데 남아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 시민사회의 운동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운동으로서 선배 역할을 잘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풀뿌리 운동을 억압할 건지 이런 문제가 좀 남아있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제가 예전에 봤던 사례 중에 뭐 새마을 문고 이외의 작은 도서관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것도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0: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서관마저 새마을문고로 흡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행태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여러 운동 속에서 또 자기 역할을 찾을 건지 이게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특히 좀 주의해야 될 게 새마을운동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분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새마을운동 단체 자체가 박정희 기념사업하는 단체가 되면 안 된다. 이건 더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했다. 이거는 역사적인 진실이겠지만 그렇게 완전히 박정희 이퀄 새마을 이렇게 등치되는 방향으로 가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정부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또 야 이건 관변단체니까 정권에서 한번 잡고 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
1: 네.
0: 정권이 어디로 가든 바뀌지 않고 중립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요 새마을 운동이 오히려 이제 정치적 편향 없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기반으로 좀 네. 활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높이 평가하게 된 계기 뭘까요?
0: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했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보는데
1: 네.
0: 관변단체 하면 여러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새마을운동이나 이 현장에 가보면 가장 덜 정치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 새마을운동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쪽은 아무래도 옛날에 뭐 반공총연맹 여기서 출발한 단체들이고 아직까지도 정치적 색깔이 꽤 남아있는 편인데
1: 네.
0: 또 안보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정치색을 전파하기도 하고요. 근데 새마을운동을 쉽게 얘기해서 마을 잔치에 가면은 전 굽고 자리 펴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씌워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 대통령이 잘 알 거고
1: 네.
0: 사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 자유총연맹하고도 잘 지냈던 단체장입니다.
1: 예,
0: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도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이번에 좀 묘하게 생각이 난 것이 2021년에 대선을 앞두고 그 대선주자 인물탐구라는 그 특집을 CBS 한판 승부에서 했었거든요.
1: 네.
0: 그걸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편을 준비할 때 타이틀로 21세기 새마을운동가라는 타이틀을 붙였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다 들어갈 수 있고
1: 네.
0: 혹은 뭐 그냥 그런 거 없이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1: 네.
0: 이건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일 거다라고 악플을 달기도 했었는데
1: 네.
0: 근데 막상 그때 이재명 캠프에서는 마음에 든다라는 반응이 왔었어요.
1: 그래요? 그 평가에
0: 네.
1: 대해서?
0: 그래서 이재명 네. 대통령 쪽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쪽하고 비교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1: 네.
0: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또 보이는 것이고 결국에
1: 네.
0: 이 대통령 본인이 계속 얘기해왔던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또 이번에 새마을을 또 선용을 했다. 이건 뭐 만약에 원래부터 새마을하고 안 친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랬으면은 정략적으로
1: 의도가 있다
0: 근데 원래 네. 어느 정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써먹어 보겠다. 더 발휘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성남시장 일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일해 보니까 새마을 회원들이 실제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걸 봤기
0: 네.
1: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는데 요 농사 체험하는 모습, 요 사진도 많이 찍히고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이게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0: 네, 일단은 좀 연상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잘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스승의 날이라서 고향의 안동을 방문해가지고 옛 스승과 동기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대구 방문해가지고 통합신공항 얘기를 했고요.
1: 네.
0: 그리고 군이 지금 대구로 편입이 되어 있는 이 지역에 가서 모내기 행사까지 했는데 대구 경북 민심을 움직여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는 다들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만
1: 네.
0: 근데 잘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보고 어떻게 하면 교묘한 행보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뭐 언급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1: 네.
0: 예, 그걸 가가지고 그냥 그 국정과제라든지 또 농촌 이런 것들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이 또 묘하게 박 전 대통령 예전에 그 밀짚모자 쓰고 모내기 하던 그런
1: 네.
0: 모습이 또 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1: 그쵸.
0: 보고 있습니다. 선거
1: 네.
0: 시기에 대구 경북 방문을 한 거 이거 선거 개입이다. 심지어 선거 운동을 직접 한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사실 이게 법적으로 뭐 고발까지도 조치한다 검토를 한다는데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어떤 선거에 대한 발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1: 예,
0: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을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매 정부마다 항상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시장에 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 뭐 그 조선소 개소식에 갔다.
1: 네.
0: 윤석열 전 대통령 토론회 순방 토론회 한다. 이래서 맨날 대통령 국정의 그 선거 개입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 네.
0: 근데 사실 이게 매 정부마다 걸쳐서 있었고 그때마다 야당은 야당이 그때 누구냐에 따라서 바뀔 뿐이지.
1: 맞아요.
0: 욕했던 건 똑같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냥 면역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
1: 네. 그럼

0: 그렇게 가는 게 그렇게 효과는 없을까요?
1: 효과는 근데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우 지지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는 사람들대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은 사실 주민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결과로 정치가 책임을 지는 건데 뭐 신공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묘하게 이어지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양면성이 있겠죠. 박정희 전 대통령 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뭐 성과를 낸다, 추진력 있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그쪽으로 연결된 건지 아니면 권위적이다, 독선적이다, 뭐 특권 이런 쪽으로 연결될 건지 이거는 앞으로 대통령이 하기에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네, 새마을운동은 지금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어떤 맛인가요?
1: 네, 앙트르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0: 그게 뭐예요? 네,
1: 프랑스 단어인데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식사 코스 요리에 보면 중간에 뭐 샤베트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0: 네네,
1: 후식 말고 에피타이저도 이제, 아니고 후식도 아니고 중간에 한번 전환을 깨주는
0: 입가심 해주는
1: 그렇죠.
0: 역할. 네.
1: 예, 그런 역할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서 새마을운동 언급이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고 앙트르메가 이제 기름기를 씻어내고 또 식사 중간에 위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면 좋은 것이고
0: 네.
1: 근데 다음 요리를 못 즐기게 만들거나 너무 배가 불러버리게 만들거나 하면 은 잘못된 앙트르메다.
0: 네. 네,
1: 그것만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0: 앙트르메 처음 들어본 단어였지만 네, 기억해봐야겠네요.
1: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불렀더라? 검색을 해보니까 앙트르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0: 네, 두 번째로 맛볼 말은요?
1: 네, 두 번째 말은 본인이 서태지입니까?
0: 아, 본인이 서태지냐. 서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한 말이에요?
1: 네, 부산 북갑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5월 16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전 경쟁 후보죠. 선관위 주최 토론회만 참석하겠다. 부산 KBS, CBS, KNN, TV 토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거든요.
0: 네.
1: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정치 신인인 하 후보가 어째서 신비주의 전략을 구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서태지입니까?
0: 네.
1: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부산 북감 말고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여러 민주당 후보들이 토론회를 최소화하거나
0: 네.
1: 아니면 피하거나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한마디 했는데요.
2: 다 들어놓았습니다. 침대 축구에 돌입한 것입니다.
0: 네.
1: 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바로 저급한 정치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아, 근데 저는 서태지 비유를 들으면서 아, 세대가 드러난다. 왜냐면 신비주의가 왔을 때 서태지를
1: 네.
0: 언급하는 것 자체가
1: 아,
0: 조금 그 시대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1: 아, 네. 제가 그걸 네. 설명 안 했군요. 서태지 씨가 과거에 활동을 할 때에 뭐 음반을 내고 몇 달 활동하면 한 반년 활동하면 반년 동안은 잠적
0: 네.
1: 하고 이제 곡을 만든다거나
0: 네. 네.
1: 그때는 그 가수가 보통 그때는 1년에 한 번 음반을 내면서 상당 개월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태지 씨가 그때 신비주의 전략이 좀 이례적으로 그렇게 그런 전략을 폈었습니다.
0: 네. 근데 어쨌든 토론회는 뭐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부자 몸조심이라고 앞서가는 후보들은 괜히 했다가 실수하면 어쩌냐 하면서 좀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긴 있잖아요.
1: 네.
0: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대체로 좀 앞서다 보니까 이 TV 토론 좀 피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네, 일단 과거에는 어땠나 돌아보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2010년에는 TV 토론을 4번을 했었습니다. 2014년에 5번, 2018년에 2번, 2021년에 3번, 2022년에 2번 하게 됐는데
0: 네.
1: 정원호 후보가 법정 토론회만 한다. 뭐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다.
0: 그쵸.
1: 사실 앞서 나간 후보가 어느 정도는 좀 이걸 억누르는 전략을 펴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근데 한 번 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원호 후보는 조선일보의 입장을 밝히기를 오세훈 후보는 토론 의향을 묻기 전에 정쟁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0: 네.
1: 또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는 경기 중 누가 말싸움 하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얘긴즉슨 계속해서 좀 이 정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토론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긴데
0: 그러니까 근데 정책에 대한 토론보다는
1: 네.
0: 이제 뭐 그런 뭐 음모론이나 뭐
1: 그렇죠.
0: 이런 의혹 제기 이런 게 중심이 네. 되니까 하는 얘기죠.
1: 예. 네. 근데 문제는 토론회 안 한다고 정쟁이 끝나는가 어차피 되는 것이란 말이죠.
0: 네.
1: 그렇다면 오히려 후보자 본인이 토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반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분들이 토론을 회피하는 게 본인들 토론 실력이 나빠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자 몸조심이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적극적 득점 전략이 아니라 실전 방

0: 금지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회피를 해버리면 이게 또 실점으로 이어질 소지가 그쵸. 있겠죠.
1: 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좀 원래는 항상 민주당에서 좀 토론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었고 국민의힘이 방어를 네. 해왔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좀 반대 입장이 된 걸 생각해봤을 때 국민의힘은 대체로 다 현역들이 재도전을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민주당 후보들은 다 이번에 새로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이번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근데 현역들이 오히려 몸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1: 그러네요. 현재 또 정책에 대한 네. 비판도 있을 수 있으니.
0: 워낙에 당 새 자체가 민주당이 앞서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도 도전자 하듯이 네.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국민의힘도 또 어떤 좀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토론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이 양당의 역사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예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한테 왜 토론 피하느냐 따진 적이 많았습니다. 네. 2012년 박근혜 후보한테 따졌던 게 대표적이고 그때는 베일 속의 후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토론 무용론을 폈던 적이 있어요. 이거 뭐 해서 뭐 하냐 이런 후보랑 네.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토론을 촉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니까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싶고요.
1: 네.
0: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어떤가 했을 때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도 토론을 피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장 후보로 나선 강기훈 후보 MBC 경남이 주최한 토론회에 불참을 했거든요. 그리고 양당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펴는 것도 있는데
1: 그래요?
0: 세종시. 세종시에 9개 여성단체가 여성연대라는 이 유권자 단체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 토론회를 하겠다.
1: 네.
0: 후보들 다 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소수정당 후보를 배제해달라.
1: 아.
0: 그렇게 안 하면 참여 안 하겠다. 네. 이렇게 버텼고요. 민주당의 조상우 후보는 방청석에 시민질문을 하지 말라. 알게 해달라. 신원 미상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네, 결국 이 양당 후보가 합작하다시피 해서 토론이 안 열리게 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두 후보 주장하는 얘기 모두 그렇게 딱 납득이 되는 이유들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선거 문화 관련해서 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은 묻고 입은 풀어라. 그러니까 선거하는데 돈을 많이 쓰진 말고 그냥 토론을 좀 활발하게 해서 정책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정책 검증을 위한 좀 방안 없을까요?
0: 네. 지금 TV 토론 회피하는 후보들이 이 기회를 갖지도 못하는 사람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영당 비협 조 때문에 소수정당 후보가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의원들은 보통 이런 TV 토론에 아예 없거든요.
1: 그렇죠.
0: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일정도 있으니까 계속 토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한다 이 지적을 하는 건데
1: 네.
0: 지역 방송사 TV 토론까지 거부하는 건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1: 네.
0: 그럼 저는 방송사 측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일정 조율부터에 응하지 않는다 아예 거부한다 이런 후보들은 그냥 책상을 그 후보 책상을 놓는 거예요. 놓고 명패도 놓고 자리 비워놓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불참했다.
1: 그거 자체가 메시지네요.
0: 그렇습니다. 이 사람 불참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방송사 자체 토론회는 방송사 그 방침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식으로 좀 방송사들도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1: 그럼 후보들 입장에서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선관위 법정 토론회는 그래도 회피하는 후보가 별로 없긴 한데 저는 그 토론회도 회피하는 후보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저는 선관위 규정도 바꿔서 똑같이 해야 된다. 자리 비워놓고 명패 그냥 낮춰놓고 질문 다 던지고 안 나오셔서 답을 못하고 있다.
1: 과태료는 뭐 그냥 과태료 내면 그만이니까
0: 예,
1: 그런 것보다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줄
0: 그렇죠.
1: 수 있는
0: 시민들
1: 장면.
0: 다 보이도록.
1: 네.
0: 그리고 저는 뭐 TV 토론만 기회인 건 아니니까 후보들이 평소에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 보면은 지방의원 후보들이 이 선거운동할 때 연설을 잘 안 해요.
1: 네.
0: 다른 부문보다 더 안 하고 그냥 계속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1: 그렇죠.
0: 명함 배부 이 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운동이 이제 며칠 뒤면 본격 선거운동 시작이 되고 13일밖에 없습니다.
1: 네.
0: 시간이. 13일 동안 좀 부지런히 연설하고 또 연설도 일방적인 연설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대담하는 것도 자유롭게 가능하거든요.
1: 네.
0: 유세차 바로 옆에서 들 수 있는 확성기를 사용하면 연설이나 이 대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진짜 밤늦은 시간이나 이럴 때 소음 내는 것만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후보들이 임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1: 네. 본인이 서태지입니까? TV 토론 기피 전략을 쓰는 후보들에 대한 이 말 어떤 맛인가요?
0: 네. 싱거운 국물에 부은 국간장의 맛이다.
1: 그건 어떤 거예요?
0: 네. 너무 토론도 없고 하면

0: 싱겁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다른 후보를 도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간장을 좀 끼얹었다라고 네.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뭐 TV 토론 너무 자주 할 수는 없지만 네.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한번 후보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감칠맛 나는 선거를 위해서 네. 국간장을 넣어야 된다. 오늘의 마지막 말은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말은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후보자는 513명이다.
1: 와, 무투표 선거구가 307곳이나 돼요? 오, 굉장히 많네요. 이거는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인가요?
0: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발표인데요. 네. 5월 14일, 15일에 6.3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공직자가 총 4,241명이거든요. 총 7,82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평균 경쟁률 1.8:1. 별로 안 높죠, 경쟁률이.
1: 네. 1.8:1이면 어떤 데는 진짜 사람이 네.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거네요.
0: 그렇죠. 네. 1.8:1이고 특이한 건 작은 선거일수록 경쟁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시도지사 선거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3.4:1이었거든요. 네. 근데 광역의원은 2.1:1이었고 기초의원은 1.7:1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 될 때도 3명 뽑는데 5명 출마했거든요. 1.66:1이었죠.
1: 그때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0: 그 당시에 제가 당선되고 한 말이 내가 어느 직장에 그 취업을 가면 가서 1.66:1인 직장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무투표 당선자까지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 최다입니다. 307개 선거구에 513명이나 네. 무투표 당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선출되는 인원 중에서 한 12.09%,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 정도가 무투표로 선출되는 공직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와, 이렇게 되면은 사실 경쟁이란 것도 아니고 검증도 진짜 안 되겠어요.
0: 그렇죠. 선거가 네. 그냥 끝이 나버리는 셈인데 기초단체장만 3명이에요. 의원도 아니고. 김희강 광주서구청장, 네. 김병래 광주남구청장, 임병택 경기시흥시장 이 3명의 후보가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그냥 투표 없이
1: 뭐 광주는 가는 거죠. 이해가 되는데 경기 시흥까지도 그렇네요.
0: 그렇죠. 그래서 경기 시흥까지 후보를 못 낼 정도냐라는 국민의힘에 대한 질타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같은 경우는 일당 독주가 강한 지역들 영남이나 호남 이런 지역에서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네. 서울 지역에도 은평, 관악, 종로, 서울, 도봉 이런 데서 다 나왔고 네. 경기 하남시 의원은 40%가 무투표 당선 입니다.
1: 여기는 비율이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좀 어느 당이 좀 우세한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네.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무투표 당선이라는 건 어떤 제도예요?
0: 우리나라 공직선거에 무투표 당선이 없는 선거는 하나입니다. 대통령 선거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한 명만 출마를 하게 되면 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 투표하러 나오시라고 해서 투표율하고 다 그 찬성 반대 요걸 맞춰보고 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 외의 선거에서는 선출하는 인원보다 후보자가 그 이하일 때 예를 들어 한 명 뽑는데 후보가 한 명이다. 혹은 기초의원 선거인데 2인 선거구인데 두 명이나 한 명이 나왔다. 그러면 투표 없이 그냥 당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됐는데 후보자 중에 일부가 사퇴하거나 사망해서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무투표로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당선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선거일에 선거 당일에 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후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후보로지만?
0: 네. 시민 네. 여러분 무투표라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어요.
1: 그럼 본인의 공약을 알릴 기회도 없는 거예요?
0: 없죠. 네, 공보물도 뭐 배달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제가 출마했던 동네에, 광역의원 후보인 분이 있었는데, 네. 저하고 매일 새벽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인사한다고. 네. 그분도 인사하고 저도 인사하고 하는 거거든요. 경쟁은 아니죠. 다른 네. 분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이 되신 겁니다. 저는 그 하루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선거운동 하는데 네. 이분이 집에 들어가시는 거를 어디서 술을 밤새 드셨나 집에 들어가시면서 고생해라고 저보고 예, 무투표 당선이 되니까 선거운동을 네. 못하게 돼서 예, 본인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이것도 아이러니한 네. 상황이네요. 본인 알리기는 하긴 해야 될 텐데.
0: 그렇죠.
1: 네.
0: 그 선거 끝나고 이제 열심히 또 당선 인사 하셔야 되겠죠.
1: 무투표 당선 속출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사실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은 큰 정당들이 그냥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출마를

시키는데 네. 이 지방의원까지는 좀 못 미치는 게 있는 것이고 결정적인 게 선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뽑는 소선거구 같은 경우에 특정 정당 독주 지역이다 이러면 다른 정당에서 후보를 안 내게 그쵸.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2인 선거구가 많습니다. 기초의원은 3인 4인은 적고 2인 선거구가 많은데

0: 다 당선시키기 때문에
1: 그쵸.
0: 네, 이거 해보나만 아닌가. 이것 때문에 후보를 안 내는 정당들이 생기는 것이고
1: 네.
0: 가장 나쁜 거는 비례대표까지도 무투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례대표 전국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385명을 뽑거든요. 근데 그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97명이 이번에 무투표 당선입니다.
1: 그러니까 저도 반성이 되는 게 뭐 저희도 보통 이제 기자들도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네. 뭐 광역단체장까지는 이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짚어보지 못했던 것 같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한 이 현실 어떤 맛인가요?
0: 네, 산패된 기름의 맛이다.
1: 산패된 기름의
0: 맛. 네, 쓴맛이 나는데 몸에 네. 좋은 쓴맛은 아닌 것이죠. 그냥 산패되었기 때문이다.
1: 네.
0: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1: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무산되는 TV토론이나 무투표 당선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 후보자들의 바람이 무산되는 경우가 생겨서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내 모든 것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내 모든 것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잠시 후 7시에 주말의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다시 펀치킥 왔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 저녁 최고의 선택.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주말엔 C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천생연분 신청, 천생연분 아이디 천생연분 쓰시는 분의 신청곡 포지션의 썸머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김재겸님, 아까 그 김수민 평론가 무투표 당선 얘기 듣고 문자 주셨는데, 무투표 당선이라는 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단체장이 무투표 당선이라니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런 현상 자체가 지역색이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변광성님, 앞으로 지역은 인구수가 적어지는 지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듯 싶네요. 선관위 차원에서 안 그래도 3:1 비율로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라고 하시면서 또 경기도 시흥시장이 무투표 당선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주린님, 김수민 평론가님은 항상 매너 있고 국민 눈높이에 상식적인 평론을 해주셔서 신뢰합니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생연분님 아까 포지션 썸머타임 신청하시면서 너무 덥다고 했는데 내일부터 신청할 때 그 주민번호 끝자리 해당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월요일은 끝자리 1번, 6번 맞나요? 하는데 내일은 1번, 6번이 맞고요. 화요일은 2번, 7번, 수요일은 3번, 8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자 그 해당 연도에 맞는 걸로 해서 그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시작합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세상 속 뉴스 조금 다르게 들어봅니다. 조금 다른 리스닝 케일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아, 제가 네. 지난주에 케일린 영상이 제 네네. 유튜브 알고리즘에 딱 떠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1: 저는 그 네. 영상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0: 영어 선생님으로서 막 되게 귀여운 헤어스타일을 하시고 예쁜 옷 입으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친절한
1: 부끄럽습니다.
0: 케일린.
1: 네.
0: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뭐 좀 친절하게 소개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영어보다 더 친절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 첫 번째 소식은 필리핀 소식인데요. 사실 저희도 지금 엄청 덥잖아요. 낮에는. 네. 그래도 그나마 밤에는 좀 시원한데 요즘 동남아시아 저녁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네. 특히 필리핀은 최고 체감 온도가 45도를 넘는 지역까지 나오면서요. 시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더운데 정전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0: 이렇게 더우니까 전기를 많이 썼겠죠.
1: 그렇죠. 네. 일단 필리핀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가장 북쪽이 이제 루손이라는 지역이고요. 네. 중부가 바사야스. 여기는 이제 군도예요. 많은 조그만 섬들이 모여 있고요. 최고 남쪽에는 만다나오가 있는데 이 중에 필리핀 전력망 운영기관은 최근 수도 마닐라가 포함된 루손 지역과 휴양지인 세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세부가 포함되어 있는 비사야스 지역에 적색 황색 전력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필리핀의 3분의 2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심각한 단계인 적색 경보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하고요. 네. 황색 경보는 예비 전력량이 필요한 이하로 그러니까 필요량 이하로 줄였을 때 발령이 된다고 합니다.
0: 이런 적색 황색 경보 이렇게 정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겠어요.
1: 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 전력 부족 상태에서 지역별로 일정 시간 전기를 끊는 순환 정전이 이어졌고요. 네. 주민들은 몇 시간씩 전기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시기가 가장 더운 계절이라는 거죠.
0: 네. 아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습도도 높잖아요.
1: 맞아요.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를 맞아서 곳곳에서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고 있어요. 아까 뭐 체감온도 45도라고 했지만 네. 실제로 40도 이상이고요. 현재 SNS에는 뭐 숨이 막힌다. 아기가 더위 때문에 밤새 울었다. 냉장고 음식이 상했다 같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일부 학교는 수업을 중단을 했고 그래서 시민들은 이제 쇼핑몰이나 카페처럼 에어컨이 나오는 장소로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0: 더위 피하려고 이제 쇼핑몰로 가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는 은행 많이 갔어요.
1: 저 진짜 은행 많이 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요. 이 쇼핑몰로 가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대형 쇼핑몰이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냉방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0: 이게 근데 전력이 갑자기 부족해진 거예요?
1: 네, 사실 폭염 때문에 냉방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발전소 여러 곳이 동시에 가동을 멈췄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20곳이 넘는 발전 시설이 정비나 고장 문제로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해요.
0: 아니, 하필 이때 고장이 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전쟁 때문에 사실 지금 필리핀도 많이 연료가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0: 전력 공급이 힘든 상황이죠.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시민들에게도 절전을 당부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지금 덥다 덥다 하지만 이 덥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력만 자체가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아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갑자기 우리 돌아오면서 두세 시간씩 전력 공급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0: 그 음식 상하고 이게 진짜 그냥 현실인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폭염과 전력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0: 올여름도 진짜 얼마나 더울지 참
1: 벌써부터 더운데 아직 네. 5월도 다 안 지났는데 너무 덥잖아요.
0: 네. 네. 두 번째 소식은 미국 명문대 얘기인데 AI 때문에 130년 넘게 이어진 전통이 바뀌게 됐다고요.
1: 네. 바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얘기인데요. 네. 무감독 시험 원칙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0: 아 원래 무감독 시험을 봤던 거네요.
1: 네네.
0: 프린스턴 하면 정말 미국 최고 명문대 중에 하나인데.
1: 그렇죠. 우리 아이비리그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미국 북동부 쪽에 있는 8개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가 이 프린스턴인데요. 네. 1893년부터 학생들의 양심을 믿고 감독관 없이 시험을 치르게 하는 Honor Code라는 전통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는 명예롭게 시험을

0: 감독 없이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코드죠.
1: 나를 속이지 않나. 내 자신을 그쵸? 속이지 않나. 양심에 맡기는 거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시험 시작 전에 또 학생들이 직접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서약까지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상호형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1: 그 진짜 요새는 뭐, 과제 했을 때 이거 AI가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감별하기 위한 뭐 AI도 맞아요. 등장했다 그러고 막 그런 상황이긴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집에 가서 보는 시험도 있거든요. 테이크 홈 테스트라고 해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더더욱이 부정행위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거 AI를 돌리니까 요즘 A 학점 받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A-랑 B+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그래서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도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뭐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 학생 입장에서는 안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도 네. 몇 시간 들여서 했는데 AI 막 순식간에 나보다 더 훌륭한 답안을 써내니까.
0: 그렇죠. 그리고 친구도 한다는데 내가 안 하기가 또 그럴
1: 나만
0: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수도 있고,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진짜 학생 입장에서는 유혹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실제로 프린스턴대 학보사가 지난해 졸업 예정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요. 네. 응답자의 29.9%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1: 네.
0: 과제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대요.
1: 거의 30%면 굉장히 높네요.
0: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honor code는 나만이 아니라 주위에 만약에 부정행위를 한 걸 내가 알았다. 그럼 그것도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실제 45%가 넘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밝혀졌고요.
1: 네.
0: 0.4% 정도만 실제로 내가 보고를 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1: 프린스턴 대학교의 무감독 시험 원칙 철회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AI가 이 교육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근데 사실 미국 교육계에서는 지금 AI를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라는 현실론이 커지고 있어요.
1: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뭐 똑같은 거긴 할 거예요.
0: 전 세계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암기형 시험보다는 발표, 토론, 뭐 현장형 평가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1: 네.
0: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미국 10대 학생 중에서요. 약 26%가 AI를 과제에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이미 2년 전에 26%가 맞아요. 활용을 하고 있었네요.
0: 네, 근데 2023년에는 그러니까 그 해에 비해서 13%가 또 늘어난 숫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두 배가 됐잖아요. 지금은 뭐 그 이상 거의 뭐 100%가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 네.
0: 한국에서도 사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주요 대학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는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1: 네.
0: 네, 이게 최근 미 대학과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뭐 필기 시험이나 구술 시험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AI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빨리 따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1: 네, 우리 PD님께서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네. 우리 회사 직원들은 AI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회사 안에서도 AI 교육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0: 네네.
1: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시대적인 흐름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에 좀 차이가 났고 하다
0: 사실,
1: 보니까
0: 네, 저도 AI를 활용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활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활용이죠. 왜냐하면 사실 AI를 써서 네. 사람이 똑똑해질 수 있으면 그러면 얼마만큼이나 더 써도 상관없을 텐데 이게 성과에만 그러니까 네. 결과에만 집중하는 꼴이 되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1: 그쵸.
0: 더더욱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 네.
0: 이거를 시험 대체제로 사용하거나 내 아이의 에세이를 대신 써주는 활용 그렇게 용도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1: 말씀처럼
0: 거죠.
1: 말씀처럼 잘 쓰면은 나도 뭐 사고가 풍부해지고
0: 그쵸.
1: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냥 쓰기 갖다 쓰기만 하고 모방만
0: 맞아요.
1: 하면은 오히려 저의 지능이나 이런 거 더 퇴색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 근데 요새는 보면 AI 활용하는 능력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이 직업 생활에 있어서 지금 AI 때문에 많이 없어지는
1: 네.
0: 직업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디자이너가 헤드 디자이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밑에서 올라와줘야 나중에
1: 네.
0: 헤드 디자이너만큼의 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또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배제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거든요. 잘 활용하려면 일단 지식부터 쌓아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드네요.
1: 그게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세 번째 소식은요?
0: 아, 세 번째 소식은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이야기입니다.
1: 아, 워렌 버핏 하면 뭐 투자의 대가 뭐 이렇지만 뭐 버핏과의 점심도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그런데 이 버핏과의 점심이 한동안 중단됐었어요. 네. 근데 4년 만에 다시 이 점심 경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낙찰가는 무려 약 135억 원이에요.
1: 정말 어마어마.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뭐 어떤 대화를 나누길래 이 어떤 메뉴가 나오길래 이렇게 비쌀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사실 뭐 메뉴는 그렇게 100억만 한 메뉴는 없겠죠. 그냥 워렌 버핏이 이제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의 투자 철학과 인생 조언을 직접 들을 기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희귀한 거라 이렇게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끔 이제 다양한 지인들을 모시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맥도 만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네. NBA 스타 스테픈 커리하고요. 그의 아내인 아이샤 커리도 함께 참석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1: 이 자리는 투자, 뭐 스포츠, 자선 활동까지 다 연결되는 자리네요.
0: 네, 맞습니다. 뭐 자선 활동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돈은 모두 다 기부가 되는데요. 네. 노숙인 지원과 뭐 아동 지원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스테픈 커리하고 아이샤 커리가 설립한 자선 단체인 It Run Play 재단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1: 버핏은 원래 또 기부하는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사실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재산을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요. 네. 그 대략 99%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네.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를 못한다면 죽어서까지도 내가 99%는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대략 82에서 84조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1: 아, 억이 아니라 조예요?
0: 네네. 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1: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0: 네, 아니면 뭐 점심 가격이 135억 원인데 이것까지 합하면 조 단위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1: 근데 요즘 막 코스피가 막 급등하고 주식시장 좋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버핏의 투자 비법에도 사람들이 좀 관심 많이 갖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요즘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요. 이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같은 버핏의 철학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과거에는 이 점심이 더 비쌌었다고요?
0: 아, 네. 제가 135억 원이라서 진짜 비싸다. 근데 네. 도대체 제일 비쌌을 때는 얼마일까를 찾아봤는데 2022년에 260억 원에 낙찰됐다고 해요.
1: 거의 두 배 가격이네요.
0: 네, 딱 4년 전이잖아요. 이게 네. 아마 마지막 점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쓰인 돈은 결국 사회에 돕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뉴스 조금 무서워요. 이제 V 포즈를 조심해야 된다?
0: 네, 사진 찍을 때 V 포즈 많이 하시나요? 네, 하시죠. 근데 전문가들이요, 최근에 이 손가락 지문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1: 아, 그 손가락 그 지문을 이렇게 막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건가요?
0: 맞아요. 네. 너무 영화 같죠.
1: 그러니까요.
0: 네, 예전에는 이건 영화에서만 나오는 일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네. 또 AI가 등장을 합니다. AI 이미지 복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도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1: 아, 근데 요새 또 뭐 스마트폰 카메라도 워낙 좋고 하니까 네,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찍은 고해상도 사진이라면 손가락의 굴곡이나 지문 패턴이 일부가 확실하게 포착될 수 있다라고 해요.
1: 그러니까 그렇게 찍힌 거를 좀 악용할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뭐 물론 일반인이 당장 그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런데 네. 이 생체 정보는요 비밀번호하고는 다르게 한 번 유출되면 바꿀 수 없다는 그쵸. 게 문제예요.
1: 네, 맞습니다.
0: 네,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들은 고화질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손가락 끝이 지나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손가락 그러면 이렇게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엄지 뭐 이런 포즈를 취해야 되나? 아, 근데 옛날에는 뭐 얼굴 우리 잘 나고 찍자 이랬는데 이제는 V라는 V 표시 진짜 많이 하면서 찍는데 맞아요. 진짜 신경 써야겠네요, 이것도.
0: 그렇죠. 특히 셀카 많이 찍을 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대고 찍는 네, 경우 있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근데 뭐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얼굴, 홍채, 지문, 뭐 생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인증 수단이 됐기 때문에 네. 개인정보 보호 개념도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1: 근데 저 이제 딱 드는 생각에 V를

0: 이렇게 지문이 보이게 하지 않고 지문이 내 쪽으로 보이게 하면은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1: 아,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하고 싶으면 영국이 아닌 곳에서만 하시면 돼요.
0: 영국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요?
1: 네, 영국에서는요. 네. 이 V 사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V의 그 손가락 지문이 내가 보이게 상대방은 네. 손등이 보이게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간 손가락 6 있잖아요.
0: 네.
1: 영국에서는 그게 똑같은 6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욕이라서 우리가 V사인 하는 것처럼 손바닥 보이게 하는 것도 잘 안 한다고 해요. 빅토리이긴 한데 잘 안 하고 두 개 주문할 때 우리가 두 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요것도 검지와 중지를 붙여서 두 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지 떼는 걸 안 한다고 해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거 문화 지식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죠?
0: 영국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좀 알아둬야 돼요. 저 처음 들었어요.
1: 네. 그래서 영국인에게 사진 찍어주세요 부탁하고 이렇게 네. V사인을 거꾸로 하면 그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0: 오,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네. 오늘 뉴스들 보니까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가 너무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좀 이제는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폭염이 전력 시스템을 흔들고 있고 AI는 교육 문화를 바꾸고 있고 또 스마트폰 카메라는 새로운 개인정보 문제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어 표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0: 네.
1: Everything comes with a price 입니다.
0: Everything comes with a price. 이건 무슨 뜻이에요?
1: 네. Everything이 이제 모든 거고 네. come은 뭐 여기선 동반한다, 수반한다라는 뜻이고요.
0: with 동반되다 외웠습니다.
1: 네. 외웠었죠. price는 가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것에는 대가가 동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나 편리한 것 뒤에는 반드시 부담이나 위험이나 희생 같은 게 함께 따라온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price는 꼭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는 스트레스나 책임, 문제점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0: 네.
1: 뭐 예를 들자면 제가 everything이라고 했지만 fame, 유명세는 comes with a price.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도 네. 쓸 수 있고요. 우리 AI 얘기했는데 technology, 기술도 comes with a price.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뭐 이렇게 또 응용해 볼 수 있겠죠.
0: 우리가 편하게 누리는 이런 것들이 또 그만큼 대가를 갖고 오고 있다는 것. 또 이 변화에 우리도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이것도 네.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Everything comes with a price. 네.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케일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디바의 왜 불러 듣고 음악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의 이름으로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윤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마이클 잭슨입니다.
0: 아, 드디어.
1: 네, 킹 오브 팝이죠. 팝의 황제. 이고요. 마이클 잭슨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마이클이란 영화.
0: 네.
1: 13일에 국내 개봉했어요. 특히나 이제 팝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4월에 이미 개봉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이클 잭슨의 예전 앨범들이 차트에서 미국 차트, 영국 차트 일제 역주행하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0: 네.
1: 영국 앨범 차트에서는 지금 마이클 잭슨이 1위입니다. 1위예요.
0: 1위요? 지금요?
1: 네. 정상에 있습니다. 지금 히트곡 모음집 디센셜이라는 앨범이 지금 현재 동시대에 활동하는 가수들을 다 제치고 1위에 지금 역주행해서 올라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6위에 또 스릴러라는 앨범 올라와 있고 8위에 배드까지 10위 안쪽에 이제 3개의 앨범이 들어왔습니다.
0: 네.
1: 영국 싱글 차트에서도 이 싱글 차트는 보통 이제 요즘 최신곡들이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데인데
0: 네.
1: 지금 빌리진이 4위까지 올라왔고요. 비릿이 10위까지 올라와서 엄청난 역주행이 진행 중이고요.
0: 네.
1: 미국으로 건너가면은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5위가 스릴러고 6위가 히트곡 모음집이죠. 넘버원스가 차지를 했고요.
0: 네.
1: 싱글 차트, 그러니까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빌리진이 17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0: 미국, 영국 모두 뜨겁긴 한데 영국에서의 반응이 특히 더 뜨겁네요. 1위까지
1: 네.
0: 하고.
1: 그러게요. 뭐
0: 네.
1: 사실 이제 마이클 잭슨 2009년에 별세를 했는데 그때 오랜만에 컴백 월드 투어를 준비하던 차에 숨졌어요.
0: 네.
1: 근데 그게 첫 공연이 런던 공연이었었거든요.
0: 아.
1: 뭐 그런 인연도 있었고 어쨌든 영국 분들이 더 뜨겁게 좀 오히려 환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0: 네, 오늘 마이클 잭슨 소개니까 또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1: 네.
0: 드는데 마이클 잭슨 어떤 음악가인가요?
1: 195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마돈나와 마찬가지로 58년생이 되겠고요. 본명 마이클 조지프 잭슨입니다. 고향은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이고요.
0: 네.
1: 이 잭슨 가문, 이 아버님이 조 잭슨이에요. 이 조지프이기도 한데 아마추어 기타리스트였는데 철강회사의 크레인 기사였어요. 이분이 이제 10남매가 있습니다.
0: 네.
1: 10남매 중에서 마이클 잭슨이 8째이고요.
0: 네.
1: 이 가정에서 마이클 잭슨 말고 형들,
0: 네.
1: 누나들, 형들이죠 주로. 형들을 중심으로 잭슨 브라더스라는 이 가족

0: 그룹을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1: 네.
0: 마이클이 6살 되던 해, 이미 신동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1: 아.
0: 6살 되던 해, 안 되겠다, 너도 합류해라 해서
1: 네.
0: 이제 합류를 해서, 합류하자마자 이제 리드 보컬이 됩니다. 6살 나이에 형 저메인 잭슨, 마이클 잭슨 이렇게 2대 리드 보컬 체제로
1: 네.
0: 잭슨 5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활동을 이어가게 되고요.
1: 네.
0: 지역에서 굉장한 인기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대 뭐 최고의 음반사라고 할수 있는 모타운 레코드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잭슨 5, 그리고 특히나 막내였던 마이클 잭슨의 대단한 재능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마이클이 11살 때 만으로죠.
1: 네.
0: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우리 식으로 치면
1: 네.
0: 이때 리드 보컬로 발표했었던 I Want You Back이란 잭슨 5의 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1: 네.
0: 그 뒤에 뭐 ABC, I'll Be There, The Love You Save 등등이 차례로 히트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잭슨 5,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신드롬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1: 아까 신동이었다고 표현하시긴 했는데 진짜 뭐 막내였는데 그 그룹에 들어가고 또
0: 네.
1: 리드 보컬도 하고 그럼 언제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을 했던 거예요?
0: 이미 뭐 10대 한 초중반 정도 됐던 1972년부터 이제 솔로 앨범을 내기 시작합니다. Got to be there, Ben 이런 앨범들로 인기를 모으기 시작하고,
1: 네.
0: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마이클 잭슨 솔로 가수 스타덤의 시작점은 1979년, 그러니까 20살, 21살 때일 텐데,
1: 네.
0: 성인이 돼서 처음 발표한 솔로 앨범이 있었어요. 바로 Off the Wall이라는 앨범이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조금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원하는 음악성을 발현하기 시작하면서
1: 네.
0: 뭐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라든지 Rock With You 이런 곡들을 히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1: 네.
0: 특히나 1982년에 기념비적인 앨범을 내게 되는데, 정규 6집이죠. Thriller라는 앨범. 이 앨범이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월드스타로 올라서게 됩니다.
1: 네.
0: 이 앨범 빌보드 앨범 차트 37주간 정상을 지키고요.
1: 37주요.
0: 37주. 그러니까
1: 와.
0: 1년의 절반 이상이죠. 80주 연속 톱10, 10위권 안에 머무는 그런
1: 대단하네요,
0: 쾌거를
1: 진짜.
0: 네, 거두고요.
1: 네.
0: 싱글 차트에 이 앨범, 스릴러 앨범에 실린 곡 7곡이 톱10에 올라옵니다. 이런 기록은 당시로선 최초였어요.
1: 진짜 공전의 히트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네요.
0: 네,
1: 네.
0: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간혹 정말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앨범을 내게 되면은 이른바 줄 세우기라고 해서 싱글
1: 네.
0: 차트 1위부터 쭉 늘어서는 경향이 있긴 한데,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요. 이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특히나 1983년에 바로 이 모타운 레코드죠. 25주년 기념 공연에서
1: 네.
0: 빌리 진을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춤을 선보이게 되죠. 문워크라고 하는 이제 뒤로 걷는 형태의 춤을 추면서 대단한 이 팝의 제왕이다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됐고요.
1: 최근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요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 당시
0: 네.
1: 무대, 그 말씀하신 거첫 무대 영상이 떴는데, 노래도 노래인데, 진짜 춤이 문워크도 문워크, 회전하는 것도 그렇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전도
0: 그렇죠.
1: 당시 자기가 못했다고 속상했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0: 네.
1: 저희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공연이었는데,
0: 맞아요. 마이클
1: 네.
0: 잭슨은 뭐 노래도 노래지만 뭐 어렸을 때부터 춤에도 굉장한 재능을 보였었고, 특히나 이제 영화에도 묘사가 됩니다마는 뭐 Singing in the Rain 같은 그런 뮤지컬 영화라든지
1: 네.
0: 또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화로서만 즐긴 게 아니고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춤이라든지 슬랩스틱 코미디라든지 움직임, 동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어렸을 때 연구를 합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발명에 가깝죠.
1: 네.
0: 된게 문워크고, 사실 이런 형태의 뒤로 걷는 형태의 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이클 잭슨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완전히 완성도 높은 형태로 선보이면서
1: 네.
0: 뭐 대단한 신드롬을 일으켰고요. 이후에 뭐 Bad, Dangerous 이런 앨범들을 계속해서 히트시키면서 팝의 제왕 자리를 이어갔고요. 1984년에는 또 올스타 그 프로젝트죠. We Are the World 여기 또 참여를 해서 리드 보컬로 했었고, 또 여동생 제니 잭슨도 뭐 대단한 팝스타입니다. 역시 두 사람이 만났었던 Scream이라는 곡, 이 뮤직비디오 당시로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었었던 그런 뮤직비디오를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1: 네.
0: 어쨌든 계속해서 화제의 중심에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새로운
1: 네.
0: 월드투어, This Is It이라는 월드투어를 준비하던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 네, 이 당시 뭐 이

0: 사망 뉴스는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기억이
1: 네.
0: 나네요. 첫 곡은 뭘 들어볼까요?
1: 이번 영화가 이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같이 잭슨 5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부친과의 불화. 부친이 굉장히 독재적인 가장이었었고, 심지어 뭐 체벌도 가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긴장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 역할 맡은 아역 배우가 있어요. 줄리아노 발디라는 아역 배우인데, 이분의 춤과 노래와 연기가 또 대단합니다. 굉장히 귀엽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성인 역할을 맡게 되는 자파 잭슨이라는 배우,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과 함께 잭슨5의 리드 보컬을 맡았었던 형이죠. 저메인 잭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역량도 물려받았고, 심지어 마이클 잭슨과 얼핏 보면 비슷한 외모까지도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은데, 정말 열연을 펼쳐주고요. 첫 곡으로는 잭슨5 시절의 히트곡입니다. I'll Be There라는 곡 골라봤어요. 이 영화에도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곡이고요. 공동 리드 보컬, 그러니까 남성 듀엣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 당시 11살이었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조금 성숙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저메인 잭슨이 15살이었을 때 발표했던 곡입니다.
0: 잭슨 5의 I'll Be There 듣고 올게요.

0: 네, 잭슨5의 I'll Be There 듣고 왔습니다. 차와음악님, 드디어 마이클 잭슨이 나왔군요. 오매불망 하고 문자 주셨고, 또 2117번 쓰시는 분은 요즘 영화 마이클 덕분인지 마이클 잭슨에 대한 강의를 음악평론가, 뭐 역사학자, 전문기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좋다 하시면서, 저는 마이클 잭슨이 백인처럼 된 게 백반증 때문이었던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 백인처럼 되고 싶다고 뭐 일부러 그렇게 수술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마이클 잭슨이 워낙에 독특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 이슈와 가십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특히나 뭐 사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오갔었었죠. 네. 요즘에 강북 모텔 살인 때문에 이제 또 이슈가 됐었던 벤조디아제핀, 네. 그것과 프로포폴을 섞어서 당시 주치의가 이제 수면을 도와주기 위해서 투약을 시켰었는데, 이게 그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네. 과실치사로 이제 실제로 이어졌고요. 뭐 이런 것들이 뭐 마이클 잭슨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만큼 또 화려했기 때문에 여러 오해도 좀 많았던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애니팡님이 영화에 대한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영화 성적은 좀 어때요?
1: 영화 흥행 성적이 일단은 뭐 호조입니다. 네.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3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 흥행 수익 다 합치면 6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약 9천억 원 정도 이미 돌파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제작비 투여한 거에 4배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네. 음악 전기 영화 가운데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첫 주 성적 이미 거뒀고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게 만약에 계속 순항을 한다면은 음악 영화 역대 최고 성적이 지금 2018년 보헤미안 랩소디거든요. 네. 이걸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뭐 예측도 일각에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 아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개봉 첫날 하루 동안에만 9만 9천여 명 관객이 들면서 네. 국내 박스오피스 1위 차지를 했습니다.
0: 이 영화 그 마이클 잭슨의 친족과 자파 잭슨이 그럼 노래도 직접 부르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리고 춤이라든지 연기 이런 것들이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고 아무래도 네. 보헤미안 랩소디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럼 무대 장면 연출에 굉장히 큰 공을 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 남아있는 비디오 자료 같은 것들하고 또 비교해서 보는 그런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되고, 특히나 이제 음악 같은 것들이 요즘에 그렇게 주인공에서 밀려난 느낌이 많잖아요. 숏폼 같은 거 배경이라든지 네. 그런데 이런 마이클 잭슨의 또 훌륭한 음악들을 영화관에서 이제 집에도 더 이상 있지 않은 오디오 전축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운드 시스템으로 이제 듣는 것만으로도 네. 그 영상과 함께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엔터테인먼트로 또 남녀노소에게 더 회자가 되면 더 큰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두 번째 노래는요?
1: 영화에서도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죠. 빌리진을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네. 모타운 레코드 창립 25주년 기념 공연이 1983년에 있었는데 이때 잭슨5가 오랜만에 재결합을 했었고요. 다 같이 몇 곡을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ll Be There를 부른 다음에 네. 잭슨5 멤버들이 다 빠집니다. 마이클 잭슨 혼자만 무대에 남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곡의 전주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 문워크 댄스가 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죠. 이 무대를 약 5천만 명이 방송으로 지켜본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0: 네.
1: 네. 빌리진입니다.
0: 네. 3289번 쓰시는 분, 어제 마이클 보고 왔어요. 감동의 여운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네요. 60대 후반 할머님에도 영화 보는 내내 손동작 발동작 따라하며 푹 빠져보게 되더라고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 이 마이클의 서막 정말 네. 탑 가수의 이 거를 열어준 빌리진 듣고 올게요.

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듣고 왔습니다. 영화를 꽤 많이 보셨네요. 영화 본 분들 이제 감상평 올려주시고 계신데 올리브88님은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잠까지 설쳤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근데 또 마리님은 잘 봤는데 좀 엔딩이 아쉬웠다 이런 평도 주셨고 역시 게시판이 뜨거운데 근데 저는 네. 이제 마이클 잭슨 하면은 한국에 왔었던 기억도 나요. 그때 당시 비빔밥 맞아요. 마이클 잭슨 비빔밥을 네. 맛있게 먹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음악엔 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0: 있었어요?
1: 뭐 사실 영향을 지대하게 끼쳤다고 볼수 있고, K-POP도 마이클 잭슨이 갖고 있는 지분이 너무 많다.
0: 아,
1: 사실 이렇게 봐야
0: 그래요?
1: 돼요. 네, 그런 안무라든지 뮤직비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비주얼적인 요소 같은 것들 결합하는 것들도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상처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조태우 교수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6: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4: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바로 불안감이 엄습하겠죠. 오늘 초대 손님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으로 두려웠다고 합니다.
5: 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다고 고백하십니다.
6: 진짜 우리 새롭게 소서 때문에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청소년분들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태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4: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6: 미국에서 저희를 위해서.
4: 지금 미국 인디애나대.
7: 네.
4: 인디애나 의과대 선생님. 교수시죠?
7: 네.
4: 아, 정말 훌륭하신 분 나오셨어요. 네. 지금 근데 보니까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의대 교수님이신데 영문과를 졸업하셨다고 해요.
7: 네.
4: 네.
7: 참 저도 생각하면 참 신기한데.
4: 네.
7: 예, 그냥 어떻게 주어진 일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4: 네.
7: 흘러흘러서 지금 그 의과대학 안에서
4: 예.
7: AI 인공지능으로
4: 예.
7: 알츠하이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아~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4: 정말 꼭 필요하네요. 우리 교수님 인터뷰를 보니까 내 어느 시절의 기억은 상처와 결핍 투성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고쳐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주셔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어느 시절에 상처의 원인이 있었다면 뭐 동생의 죽음이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7: 네. 뭐 사실 뭐 누구나 어린 시절에 뭐 어려움 뭐 상처들이 있겠죠.
4: 근데
7: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있었는데
4: 네네.
7: 그 시작점에서 생겼던 일이 이제 동생이 죽음이었습니다.
4: 네.
7: 그러니까 예전에 좀 가난한 집들은 예. 이제 단칸방 이렇게 살 때 뭐 그
4: 그렇죠.
7: 앞에 뭐 보일러가 있었겠어요. 그냥 아궁이였잖아요.
4: 네.
7: 그러니까 문 바로 열면 바로 아궁이가 있는 그런 저희도 그런 집이었는데
4: 네.
7: 이제 동생이 이제 막 엉금엉금 걷고 뭐 가끔 일어서고 하는 정도의 나이에 이제 사고가 생긴 거죠. 그 아궁이에 와. 끓는 물에 떨어진 거예요.
4: 네. 몇 살 기어다닐 때?
7: 네, 기어다닐 때.
4: 아이고.
7: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병원에서 집중 케어를 받았지만 한 2주 정도 후에 이제 아이가 뭐 하늘나라로 갔고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많이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그 전에도 사이가 좋진 않으셨죠.
4: 네.
7: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이제 힘들어지시고
4: 예.
7: 그런 와중에 이제 할머니께서 우연히 집을 방문하셨다가
4: 예.
7: 나중에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가 그냥 지나가다 들렸는데 네 애미도 죽고 너도 죽게 생겼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살리려고 내가 데리고 와야 했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할머니가 그때 데려가시고
4: 예.
7: 이제 어머니한테는 좀 친정에 가서 좀 쉬다 와라 너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하셔서 어머니가 친정에서 좀 휴식을 취하시고 어머니 다시 저를 찾으러 오셨는데
4: 네.
7: 워낙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이가 이제 더 이상 가까워지기 힘들 상태가 돼서 그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냐면은 참 이제 늦은 나이에 군대 영장이 나와가지고 예, 군대에 가 계셨어요.
6: 그러니까 몇 살 때
7: 네.
6: 그러면?
7: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6살 때였고요. 예, 그 동생이 이제 2살, 3살 그때였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가시니까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다가 그 동생을 떠나보낸 그 똑같은 환경에서 키우시다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할머니랑 얘기하셔서 결국은 이제 두 분이 이혼 절차를 이제 밟으셨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제 너무 어릴 때라서 잘 기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낌으로 왔었던 게 뭐냐면 나는 엄마가 필요하고 나 아빠가 필요하고 나 동생이 있었고 따뜻한 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예. 아빠가 사라지고 엄마가 사라지고 동생이 죽었대요.
4: 예. 네.
7: 그런 환경 속에서 할머니만 저한테 남으셨잖아요.
4: 네.
7: 근데 할머니는 너무 가난하셨어요.
4: 네.
7: 그러다 보니까

0: 본인도 삶이 힘들고 네. 또 일하느라 힘드시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이제 제대로 케어하시기는 좀 힘드신 상황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이 좀 방치가 됐고 해체된 가정 안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게 어린아이도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선생님께서 듣더니 아마 그런 증상이었던 것 같다고 예, 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 했던 시절이 예, 그때가 있었습니다.
1: 이 모든 일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상처들 때문에 어떤 그런 결핍, 상처들이 마음속에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2: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맨날 뭐 쫓기고 막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근데 표정에서 뭔가 쫓긴다거나 뭐 두려움 같은 거 다 극복하신 느낌인데요.
0: 뭐 그러니까 어떤 그 결핍이 가장 네. 심할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심리 상담을 받다가 아, 그 공황장애 증상 같다고 얘기를 들었던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어요.
3: 초등학생인데 네. 공황장애.
0: 그랬는데. 저를 살린 거는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니까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고 선생님이 저를 챙겨주고 그리고 예전에 그 동네 교회 그냥 집안 사정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이제 또 저는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를 다녔는데 네. 거기에 그 장문자 지금 장로님 예. 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도 알고 계시고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네. 저를 계속해서 챙겨주셨어요.
2: 왜 챙겨주셨어요?
0: 제가 이뻤나 보죠? 아니, 불쌍하셔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예. 네. 뭔가 계속 챙겨주시고 너 괜찮니? 뭐 이렇게 용돈도 이렇게 뒤에서 쥐어주시고 그런 사랑을 교회 가니까 받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그냥 그런 정상적인 아이처럼은 됐던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뭔가 네.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서 뭐 형격하게 변한 이유나 뭐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0: 아 근데 교회를 다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저절로 뭐 신앙이 그렇죠. 생기고 그렇죠. 믿음이 생기고 사람이 변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정말 교회에 가서 살았을 뿐이지 신앙을 얻은 거는 20대 한 후반 정도 중후반에 가서야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열심히는 다녔죠. 막 주일학교 막 아니면 뭐 무슨 뭐 회장 뽑으면 아 그거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해서 막 내가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말 가면 친구들이 있고 뭐 그 주는 분위기가 좋고 네, 뭐 성경 안에서 뭐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는지 어떤 예언이 있었고 어떤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가 좋아서 갔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책을 봤는데 그 최일도 목사님의 이제 바퍼 책을 보고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아내가 이제 한번 거기 가볼까라고 해서 그때 그 교회를 찾아가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 다일공동체.
0: 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수련회 오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긴 수련회를 정기적으로 하니까 수련회는 저 청년부 시절에 많이 했었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다 커가지고 뭐 수련회 또 갑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가 정말 이제 변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순서였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 나눴던 그 상처와 결핍이 저를 계속 푸시를 해서 뭔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뭔가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이제 근심과 두려움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거기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3: 아, 어떠네.
0: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는데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하면 내가 뿅 하고

0: 너 그 소원 다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말씀이었으면 하나도 안 왔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저도
0: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결국 기도하고 간구를 해. 그러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1: 맞아요.
0: 뭐 그때 뭐 그때는 중앙관교회 예, 이용규 목사님 거기 다닐 때였는데 거기서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도 받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무언가 신실하지 않았던 뭔가 했는가? 예, 내가 예. 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1: 예.
0: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일단은 잠깐 휴학을 하고
1: 예.
0: 등록금을 벌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등록금을 이제 버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죠.
2: 아니 근데 그 일본인 교수 그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분 뭐 그대로 그 이후는 다시 이제 인연이 안 닿나요?
1: 이메일 답장도 안 왔어요?
0: 아 그랬는데 그분은 또 문제가 뭐냐면 네. 그분이 저를 받을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예 그냥 저를 내친구더라고요.
1: 그렇죠.
0: 저는 공부를 하려면 그분한테 들어가야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2: 중단돼 버렸네.
0: 네, 그게 중단됐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서 계속 이메일을 쓰고 그리고 거기 보면 아까 저널 클럽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그 과정이 있거든요.
1: 네.
0: 그 과정에 맞춰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했어요.
1: 네.
0: 멀리 한국에 있지만 그러니까 저를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계속했는데 연락이 없었죠. 연락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한번 딱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그 이메일이 왔어요. 예, 근데 이메일 뭐라고 써 있냐면 뭐 미안했다 돌아와라가 아니라 너 그 책 가지고 있지? 그 친일파 유한 병력 책. 그 책 반납해.
2: 너무 소중했나
1: 봐. 아니야 그 의미가 있는 건데.
0: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이메일을 받으니까 그래도 처음 이메일이 온 거니까.
1: 그렇죠.
0: 너무 또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대로 했어요. 그냥 그걸 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뭐 국제우편으로 이제 또 거기도 뭐 나름대로 뭐 좀 멀리 계신 뭐 교수님께 하면서 뭐 편지도 쓰고 막 하면서 전 공부하고 싶었으니까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 이메일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 교수님보다 조금 높은 직급에 계셨던 교수님한테 저한테 이메일이 얼마 후에 저한테 다시 왔어요. 또 왔어요. 이제 그 이메일은 뭐라고 써있냐면 조상 이렇게 부르죠 그 사람들은 네. 조상 지금 당신이 왜 한국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하세요 라고 온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그래가지고 네. 저는
1: 일러야지
0: 빨리 예. 네.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1: 네. 네.
0: 왜냐하면 이분의 교수님도 저도 아는 교수님이고 같은 과의 교수님이시니까
1: 네.
0: 뭐 사실대로 얘기 안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네.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뭐 그냥 저는 한국인으로서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장학금이 끊어졌고 그래서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1: 일렀네.
0: 그런 얘기를 했죠.
1: 예.
0: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새로 보내신 그 성함이 하라 교수님이신데 이 하라 교수님이 당신이 겪었던 일을 일본에 와서 증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원래 그 지도 교수님이 뭐 여러 다른 문제로 인해서
1: 그렇지.
0: 학교에서 청문회 같은 게 열렸는데 지금 이 교수를 평가하기 위해서 당신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 같다고
1: 예.
0: 그래서 와서 증언을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나한테 책을 보내달라 그랬구나.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1: 네.
0: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딱 닥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
1: 갔어요.
0: 청문회 갔게 됐거든요.
1: 청문회, 예, 예.
0: 그 생각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데 전 또 어차피 그 교수님한테 들어가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청문회에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막 뭐 제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 이렇게 뜯게 되는 이제 발언을 하는데 거기서 그 다 이게 주관하시는 어떤 굉장히 높으신 이제 그 분이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막 말도 못하고 막
1: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얘기하라 이거죠.
0: 예, 있었던
1: 피해봤던 피해 상황을 얘기해라.
0: 예, 얘기해라 하는데
1: 예.
0: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2: 아하.
0: 그 왜냐하면. 이 선배들은 어떡하고 내가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 막 난 못 돌아가고 나는 어떻게 돼. 막 이런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

0: 순간에 들면서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판단의 배경에는 그렇게 하면 아, 이 교수님이. 그래서 그전엔 좋았었거든요. 그 사건 전까지는. 좀 나를 좀 다시 보지 않을까. 아. 이 선배들도 역시 이 친구.
1: 편들어주면 뭐. 또 혹시.
0: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약간 기대를 좀 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어떤 이 교수님이 이제 그 지도교수 저를 쫓아낸 이 교수님이 갑자기 탁 치면서 책상을 그거 보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저희 문제가 많은 학생이라서 지금 한국 가 있는 거 지금 그 모르겠냐고. 아. 퇴학시키라고 이 친구.
2: 어? 반정.
0: 와, 그때 그 다시 한번 머리가 또 하얘지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려고 뭐 하고 있는데 그 전체 이 청문회 주관하던 그 높으신 그 교수님께서 자, 이제 들을 말은 들은 것 같고 여기서 파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3: 그럼 다시 힘 다셌죠, 뭐. 네. 이거 들으려고 왔는데.
0: 그러니까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네. 그 순간이. 그리고 저는 뭐야. 완전히 정말 다시는 그 교수한테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선언 같은 걸 받았고요.
3: 아, 둘 다한테 다 실수한 거 아니에요,
0: 그러면. 그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저의 어떤 부분을 봤냐면은 제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는 진짜 신앙으로 이제 막 똘똘 뭉친 그런 좀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냥 뭐 단호하게 뭔가 할 말을 하자.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그랬을 텐데 그게 모자른 거예요, 제가. 모자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배가 아니면 뭐 인간적으로 잘 해주겠지? 이런 기대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물리적으로 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또 돌아가면 그 힘든 그 일, 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딨나?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이렇게 날리다니. 그러면서 그날 이제 뭐 회개도 하고 속상함에 너무 괴로운 밤을 보냈죠.
3: 그 이후에 그럼 일본 유학은 그냥 다 마치신 거예요?
0: 아, 그래서 그럴 뻔했죠. 예. 그랬는데 그날 그래서 정말 괴로워하던 그 밤에 한 가지 또 저한테 드는 생각이 저를 거기까지 불러준 그 하라 교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네네. 그 교수님은 자기 책임지고 그렇죠. 뭐 호텔비와 비행기 다들 불렀는데 아, 뭐야 얘 나만 했을 거 아니야.
3: 그럼.
0: 그 다음날 그냥 저는 돌아가면 되는 일정이었는데 아, 이분은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이제 정말 바보같이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그날 다음날 가서 찾아뵙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하라 교수님 저를 불러주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디 계신 뭐 교수실은 다 아니까 찾아가 똑똑 두드리고 갔더니 들어오라고. 들어가서 이제 앉자마자 죄송하다고 전 이런 결과가 생길 줄 몰랐고 제가 왜 불러주셨는지도 아는데 바보 같은 얘기를 해서 곤란하게 만든 것 같다고 뭐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그 이 교수님이 이제 차를 한 잔이게 따뜻한 정말 그 차 향도 너무 좋아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3: 혹시 뭐 탔나 싹 보시지 이렇게
2: 죽이려고 증거 완전히 없으려고
0: 요걸 이렇게 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더니 갑자기 자세를 이렇게 고쳐 잡으시고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교수를 대신해서 이 조상에게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제 저의 뭐 표정과 말투와 이 교수의 모든 걸 보고 다 알겠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고.
3: 그렇지, 그렇지.
0: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2: 다른 사람이 있었어.
0: 그 교수님이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뭘 공부를 했는지를 봤대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그 자네 원하면 내가 공부 가르쳐 줄게. 나한테 와서 공부할래?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3: 와, 오히려 더 잘 됐네요.
1: 진짜.
0: 그래서
2: 그래. 여기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쪽 훨씬 난 거야.
0: 아, 그럼요. 저는 거기 들어가도 사실 문제였거든요.
3: 그럼요.
1: 근데 괜히 또
3: 박혀 나가지고 뭐.
0: 근데 그분이 정말 이제 뭐 단백질 구조 예측 뭐 이런 쪽을 하시는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시고 일본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나름대로 인격도 좋으시고 학생들도 다 좋아하는 교수님이었어요.
3: 네.
0: 너무 좋죠, 저는.
3: 예.
0: 그래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3: 네.
0: 그래서 거의 한국에 가서 뭐 정리를 하고 그다음 돌아와서 이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 박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거예요.
3: 네.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0: 때 결국 네.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게 된 거네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게 되셨어요?
1: 그래서 돌아왔고요. 네. 돌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참 국비 장학생이라는 게 너무 참 그런 게 한 번 받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끊어지면은
0: 아, 그렇지.
1: 다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다시 해야 됐어요.
0: 네.
1: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뭐 한국에서 뭐 하던 일보단 쉽겠지 하는 마음에 찾았더니
0: 더 힘들죠.
1: 예, 정말 아 근데 거기서 정말 다행인 게 그 일본에서도 한국의 한국 분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0: 뭐 세거든요. 전 세계 어디가
1: 전 세계 그러니까 거기 주재원으로 계신 한국 분들이 네.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뭐 한국식으로 좀 교육을 하는 네, 그런 학원을 이제 그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한국인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학원에서 제가 전공이 또 영문과잖아요.
0: 네,
1: 뭐 다른
0: 네.
1: 뭐 엔지니어로 살았고 뭐 의대 공부를 했고 했어도 전공이 영문과니까 여기서 문법도 가르치고 한번 해볼래 해서 갔더니 그 돈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의 숫자만큼 받으니까 어떨 땐또 학생들이 확 줄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뭐 보릿고기처럼 돈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는데, 근데 그럴 때 하필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이걸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때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0: 네.
1: 돈이 없는데.
0: 네.
1: 근데 일본은 어디로 가려면 월세비를 이제 3개월치를 먼저 주고 들어가야 돼요.
0: 네.
1: 그 3개월치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0: 네.
1: 그게 큰 돈도 아니었어요. 20만 엔. 20만 엔이 그냥 계속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다가 어떡하지? 저는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결국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있을 때
0: 네.
1: 그냥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가고 하면서 네. 아내랑. 근데 오늘 아내가 갑자기 아르바이트 마치고 돌아오니까 여보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봉투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네. 잊혀지지 않게 손을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이 봉투 두 개를 다른 분한테 오늘 갑자기 받았는데 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열겠거든. 같이 열었으면 좋겠어. 나 기다렸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아내가 그 일본에 와서 또 이제 자원봉사 아내는 이제 그 월드비전이라는 회사에 네. 한국에서 다니고 있다가 일로 왔기 때문에 일본 월드비전에서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 월드비전의 자원봉사자 한 분이 기도 중에 이거를 주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줬대요.
0: 근데 이거 들었어?
1: 아 그래 그런데 가만히 계셔보세요.
0: 미안해요.
1: 네,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2: 네, 엄청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왜냐하면
0: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1: 아니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 또 봉사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그 자원봉사 월드비전 마치고
0: 네.
1: 교회 봉사를 갔더니 교회에서 또 어떤 분이 잠깐 와보라 그랬더니 이 봉투 하나를 또 주더라는 거예요. 네. 봉투 두 개를 줬는데 느낌상 이건 돈인 거예요. 근데 못 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떨려서. 그래서 저랑 와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듣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같은 날 전혀 모르는 두 분이. 그래서 하나씩 근데 봉투도 똑같아요.
3: 네.
1: 똑같은 봉투예요. 하나씩 열어보니까 각각 10만 엔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바로 무릎 꿇고 그 아내랑 그냥 손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0: 말로 설명이 안 되죠.
1: 펑펑 울면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저 인간적인 그 바보 같음에 고생하고 있었던 그런 것도 다 아실 테고. 그 제가 괴로웠던 것도 아실 테고.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다 아시는
0: 그렇지.
1: 하나님.
0: 그렇죠.
1: 제가 어릴 때 그 모든 순간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랑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전율에 와, 그때부터 또 다른 삶이 됐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냥 이제는 그냥 맡기면 되는구나.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계속 채워져요. 근데 또 정말 신기한 거는 채워져도 만약에 기왕이면 한 30만 엔 채워졌으면 좋잖아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
2: 근데 아, 좀 20만 엔 채워주시면
1: 딱 20만 엔. 그러니까 한 제가 100이 필요하면 70, 80만 채워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채움을 이제 받으면서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정말 끊임없이 열심을 다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셨다죠. 그래서 그런 너무

0: 어떤 격한 감동의 순간을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1: 마지막으로 지금도 정말 공부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예전에 나의 어린 시절에 태호처럼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0: 네. 그럼 요즘에는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젊은 세대들은. 네. 저 같은 경우에 뭐 가족이 그렇게 됐어? 뭐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상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어려웠던 그 상처가 아니라 지금의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곱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상처를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혼자 품고서 곪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발 그거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거를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에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과거의 것들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이고 내가 그걸 가지고 굳이 가져오지 않는 이상 예전의 일이 지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아,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새롭게 하수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서 한국을 또 찾아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한국이 좋은 구경도 하고 만나고 싶은 분들 다 많이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윤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우리 인생에 정말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많고 틀릴 때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도 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교수님 통해서 또 알게 됐고 아까 정말 삶과 죽음 가운데서 삶을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기억, 하나님과의 그런 첫사랑의 그런 시간들 때문에 다시 이렇게 삶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기억들, 감사의 기억들을 늘 잊지 않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아멘입니다. 이종청지.
3: 전 최근에 하나님이 정말 내 자리를 알아서 찾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교수님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여기 왜 앉혀져 있지?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1: 전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3: 아, 근데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점점 알겠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기 오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내가 일함에 있어 뭐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형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막 보면서 아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깨달을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저는 요즘 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계속 어떤 자리에 계속 앉혀지더라고요.
1: 요즘 간증도 다녀요.
3: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간증이라니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다. 내가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 느끼고 배우고 정말 아주 곱게 저를 교육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한 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잠깐 짧게 간증을 하셨어요.
3: 많이 연락 바랍니다.
1: 요즘 전 딸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다 해줘요. 전 뭐든지 다 해줍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뭐 하나 힘들까봐 다 해주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 아이들의 결핍을 뺏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아이들의 근육을 키우려면 스스로 들고 스스로 달리고 스스로 일어나는 법도 알아야 할 텐데 내가 사랑의 이유로 그들의 근육을 생성되지 못하게끔 무엇이든지 의지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면서 내가 겪었던 결핍들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핍들이 결국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내가 이를 악물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줘야 하는 결핍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왜 아니겠어요. 그 간당간당하는 20만 행 속에서 난 과연 하나님 죽으란 얘기입니까 하면서 얼마나 초조 불안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간당간당하게 20만 행만 주셨냐 하면 그 근육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200만 행을 보내면 내 아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간당간당의 하나님으로 내가 쓰러질 때 살짝 나타나서 이렇게만 세우고 다시 숨으시고 또 쓰러지면 이렇게만 세우고 다시 숨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얻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핍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인디애나 대학에 가셔도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특히 이 알츠하이머와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가 쓴 복음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6기계화 보병여단 청운불멸교회 서신원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직접 뛰는 건 좋아하는 편인데 보는 건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월드컵도 결과만 찾아볼 정도니까요. 하지만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드컵뿐 아니라 해외 축구 리그도 챙겨보시고 게임도 축구 게임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스포츠 토토로 수익을 내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잃는 경우가 더 많았죠. 스포츠에 절대라는 건 없죠. 당장 2018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역사상 처음으로 예선 탈락시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항상 승리를 거머쥘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들은 일정 수준의 노력과 기회가 주어지면 성공이라는

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만 거기엔 변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변수를 최대한 통제해 보겠다고 힘을 쏟기도 하지만 통제가 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살펴볼 야곱도 그렇습니다.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순간부터 야곱은 평생을 자기 힘으로 무언가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항상 혼란과 실패였죠. 그러던 야곱에게 아주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야곱.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형이 허기진 틈을 타서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았고 마침내 형이 받기로 되어 있던 축복을 빼앗는데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덕에 분노하는 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비로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야곱은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을 두었고 그 사이에서 13명의 자녀를 낳았죠. 수백 마리의 가축들을 소유하며 재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전히 형이 두려웠지만 지난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야곱은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고향 땅이 가까워졌을 때 야곱은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게 했죠. 그런데 그 종들이 곧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형님이 400명이 넘는 부하들을 이끌고 오는 중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왜 오는 거지?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건가? 하지만 야곱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무리를 두 개로 나누었죠. 종들이 먼저 형을 만나 푸짐한 선물로 그 마음을 달래고 만약 종들이 공격을 받으면 뒤에 있는 자기와 가족들은 도망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갑자기 자기 아내와 자녀들, 전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홀로 남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가족들까지도 방패로 삼으려 했던 걸까요? 만약 그런 거라면 야곱은 우리가 기억할 가치도 없는 한심한 인간일 겁니다. 제 생각에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던 이유는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자포자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야곱은 일평생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거머쥐어 온 사람입니다. 지난주 맏아들의 자격과 맏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형에게서 뺏어온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뒤로는 어땠습니까? 외로움과 공허함이 야곱의 삶을 휘감았습니다. 지혜롭게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때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마주해야 했던 야곱. 이번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죠. 이전의 야곱이라면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종들에게 적당히 선물을 들려주고 그 사이에 가족들과 함께 도망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애당초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또다시 위험을 마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볼 때 전혀 지혜롭지 않은 방법들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강 건너편으로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야곱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부응하셨을까요? 가족들과 헤어지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렸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을 마주한 겁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위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절망하던 순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력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사실 이런 말씀은 세상에서 비합리적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도전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으라는 거냐? 나는 지금 당장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돈이나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선택했던 야곱에게 어두운 밤 슬며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믿음에 반응하여 어느새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개그맨 강호동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야곱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칠흑과도 같은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뜸 야곱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밤새도록 힘씨름을 했지만 결판이 쉽게 나지 않자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걷어차서 관절이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그대로 고꾸라졌지만 여전히 옷자락을 놓지 않았죠. 둘 사이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눈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챈 야곱은 간절하게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야곱이 대답하자 그 존재는 다시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결혼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가셨죠. 이윽고 떠오른 새벽빛이 야곱을 비추었죠.

하지만 그 얼굴엔 더 이상 두려운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며 다리를 절게 됐지만 도리어 강을 건너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브니엘,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처음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리던 민족은 훗날 나타날 야곱의 후손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야곱이 바라던 대로 그를 한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룬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온 우주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누가 감히 겨룰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를 놓아달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 나와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여기서 자칫 잘못된 적용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겨루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다스리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룬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요. 장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정말로 야곱이 이긴 겁니까? 나를 축복할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관철한다는 면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는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능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철저히 그분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바라던 대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가 고백한 대로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너는 지금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붙잡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나만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에서 브니엘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 곳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알현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을 가로막은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과정,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처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패할 때가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다스리려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지난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과 운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옵션이 추가됐을 뿐,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램프의 요정을 부리듯 하나님을 믿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엔 얼마든지 그 램프를 내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누구보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아니, 놓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가짐을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 도구 중 하나입니까? 아니면 나를 인도하실 유일한 전능자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든 놓아버릴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주종관계는 어떻게 성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스리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되 보다 진실하게 붙잡으십시오. 나는 당신이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그러니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하고 겸손한 고백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결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겠죠. 결국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오늘 성경 이야기도 그렇게 끝이 맺어집니다. 강 건너편으로 넘어간 야곱은 마침내 형 에서를 마주하게 되죠. 그때 에서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같이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에서는 달려와서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형의 품에 안긴 야곱은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존재가 진실로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20년 전 자신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기억하며 기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가에 홀로 남았던 야곱처럼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노라 고백해 보십시오.

0: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6기계화 보병여단 청운불멸교회 서신원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의 동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과 4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20페이지 그리고 1026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이사야 43장 19절과 48장 6절에서 7절은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48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강의 22번째이자 믿음의 그릇 세 번째 메시지, 새 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의 영광이 오늘 예배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게시판에 보니까 그 현장 적용,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실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 여러분이나 또 사랑의 교회나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적 분기점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새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이 깨끗한 정결한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어떤 비전을 담아야 할까, 그 내용들을 오늘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에요. 믿음의 그릇이 커질 때 커져야 되는데 그것이 커지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말씀으로도 섬기고 또 봉사로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신앙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까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가치관과 시각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고 용량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비전과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용량이 될 때에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성숙한 걸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믿음의 용량, 하나님 주신 비전의 그릇이 크기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비전에 관해서 가장 강력한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 43장 9절, 여기 제가 자세하게 다 써놓았는데 오늘 요절처럼 외워야 되는 것인데, 자, 보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성경에 보면 이 behold란 말이 나올 때마다 behold, 그 다음에 I will, behold,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 I will,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올 때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초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요, 어떤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가요? 비전에 관해서 오늘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초대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마음에 딱 처음에 먼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몽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사막, 웬만한 인생의 마른 땅에서 주저하지 않고 모두가 다 다시 칠전팔기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이렇게 초대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그리고 가슴 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가슴이 뛰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 이것이 뭐냐? 제2의 출애굽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자신들의 운명은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겠구나.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상실하니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사과 상자 안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 삽시간에 전체 상자가 썩는 것처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우상에 오염이 되고 썩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새일이 있고 그게 무슨 가슴 뛰는 일이 있고 무슨 설렘이 있겠어요? 오늘도 똑같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아무런 가슴이 뛰지 않고 기대감이 없이 왔다면, 그런 건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게 21세기 바벨론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생 비전이 아니에요. 인본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출바벨론,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뭐에 광야의 길을, 반드시 뭐에 사막의 강을 낸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것이 오늘 보면 48장에 보니까 4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무슨 일을

은비한 일을, 은밀하고 감추어졌던 신비한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나? 이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운명으로 여겼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하여 보라 하고 I will behold 하면서 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벨론 포로가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포로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옛 조상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반드시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일인데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새 일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하시는 새로운 출애굽 출바벨론. 그래서 오늘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에 대한 눈을 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도표를 잘 안 드리는데 오늘은 한번 제가 드리겠어요. 뭐냐면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 출바벨론, 제1출애굽과 제2출애굽,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생적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 제 첫 번째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그러면 새로운 출바벨론 할 때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예요? 스룹바벨. 제가 우리 스가랴 할 때 했잖아요. 스룹바벨이고, 상황은 옛 출애굽할 때는 애굽의 종살이 할 때고, 새 출애굽할 때는 바벨론 포로 상황이고, 오늘 바벨론 포로 상황을 그때 포로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의 현실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고 짓눌려 있고 힘든 메마른 것 같은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지금 포로 상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석을 할 때. 그 다음 구출 수단이, 옛 출애굽은 뭘 가지고 구출하셨어요?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런데 새 출애굽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출발 방식은, 옛 출애굽은 급히 탈출하듯 도망치듯 나왔지만 새 출애굽은 합법적으로 당당한 귀환을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옛 출애굽 인도 방금은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홍해의 길을 내셔가지고 홍해를 마른 바닥같이 건너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새로운 출애굽 출바벨론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막의 강을 내시고 회복의 언약적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새 출애굽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목표는 뭐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고, 새 출애굽 출발면은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도표를 볼 때에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1출애굽, 제2출애굽, 출바벨론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도 그러고 오늘 대한민국, 우리 한국 민족도 정말 주여 새로운 출바벨론,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 자체를 보세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출바벨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Behold, I will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 출바벨론은 과거의 출애굽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큰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메시아적 구속을 예표하고 있고 메시아를 통한 열방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새로운 출애굽 출발변으로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형식적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도 던지는 경고이고 도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을 향한 벼락 같은 영적 각성의 외침이자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길 없는 광야와 메마른 사망을 지난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약속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메마른 땅과 광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 되겠나 되겠나 이래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험악한 인생의 광야와 인생의 가장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과 강을 내어주셔갖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볼모지 같은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죄악으로 메마른 사막의 강을 만들어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메마른 가운데서 생수의 강을 만들어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을 만들어주신 생명의 십자가요, 성령의 강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험악한 광야에 있는 광야 생활한 우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메마른 사막에서 목이 말라 탈수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오늘 새 일과 새 길에 대한 신약의 창으로 말한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험악한 광야와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으로 헤매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혈의 강수가 흘러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인생의 사막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강수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살인자를 묶는 그 저주받은 그 형틀인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과 부활의 십자가로 바뀔 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이 복음적 능력의 역사 가운데 눈을 떠야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저주받은 메마름을 주님께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가지고 메마른 인생 거친 광야 우리를 속량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 능력을,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광야의 길, 사마의 강, 이것은 단순히 그 비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복음과 직결되어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생명의 길, 사막의 강, 그 다음에 광야의 길에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릇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생수를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난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모두를 다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순례자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살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인처럼 사는 영의 눈을 열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것 위하여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 하나하나가 영원한 걸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깊이 캡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이상으로 영적 성공에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깨닫고 교회와 함께 비전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참 이게 설레고 가슴 뛰는 내용은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이런 것들이 크리에이티브하고 혁신적이고 아주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8장 7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일들이, 이 일들은 지금 뭐예요? 창조된 것이다. 뭐가 아니라 옛것이 아니다. 이거는 단순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창조된 일이다. 우리가 왜 가슴이 뛰고 왜 가슴이 설레느냐, 우리 하나님은 God of creation,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땅의 짐승들과 그 종류들을

만드셨다. 아싸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흙으로 토기를 빚으시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것, 야차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빚으시는 것 전문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고 새 일과 새 길의 눈이 열리면요, 신선해지는 것이, 제출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지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날마다 재건축하게 하시고 새창조하게 하시고 새롭게 지어가시고 새롭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태생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늘 새롭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재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은 창조 전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의미에서의 거룩한 토목공사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거예요.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시는데 전문이신 것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나이의 차별이 없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차별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 나이 많았어요. 여기에는 다윗은 또 청소년 시절에 부름받았어요. 나이 차별이 없고, 여기에는 직업의 차별도 없어요. 목동, 어부, 세리, 의사 다 성별의 차별도 없어요. 출신의 차별도 없어요. 왕족 출신, 이방 출신, 모압 출신,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 출신이었어요. 나이, 직업, 성별 출신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새일이 기다리고 있고 사막에 새로운 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몽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Behold I will.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의 안테나가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본문 11절을 보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을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어떤 수사적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레토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시라도, 어떤 대가, 소위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을 정도로 열심이신 것이에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길로, 새 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창조와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시는 이 일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잘 되게요? 참말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슴 뛰는 비전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하고 비교, 우리는 우리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하십시다. 올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도록 하십시다. 한국교회 내에 내부 분열을 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가려우는 분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주여,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하는 한국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뜰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정화하게 하시고 그릇이 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영의 눈을 부릅뜰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가슴 뛰는 일을 방해하는 이 따개비들을 정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따개비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꼭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항로에 서 따개비들이 빨판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우리의 진액을 빨아들이고 소진시켜갖고 내 인생의 항로를 탈선하게 하는 인생의 비전의 방해하는 따개비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을 자라게 하는 걸 방해하는 따개비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 형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제거할 따개비들이 뭡니까? 인생의 쓴뿌리들, 뼈를 썩게 하는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 중독된 마음, 형식적인 신앙, 이런 따개비들을 처리해야 돼. 이 따개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스스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거머리보다 더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하고도 센, 강력하고도 센 고압 세척기를 가지고 슉 하고 다녀야 돼. 날카로운 칼날로 끌어내야 돼. 말씀의 빛으로 결단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 붙어있는 기생충 같은 따개비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따개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따개비 정리,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오늘 클라이맥스예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설레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일은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새 창조의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새 일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여러분과 저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실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한된 우리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 정도로 생각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발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에 근거한 꿈을 꾸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제한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꿈을 갖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꿈을 꾸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 민족에 대한 꿈, 여러분 자신에 대한 꿈,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홍해와 여러분들을 그걸 다 출애굽하시고 출바벨론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엑소더스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기적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데 전문가이십니다. 그 기적을 꿈꾸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혼자서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같이 꿈꾸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적든 크든 그 교회를 통한 기적이, 그 교회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새일과 이게 하나님의 사막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여, 교회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교회가 꾸는 꿈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교회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설레이며 인생의 사막의 강을 만날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일로 가슴이 뛰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적의 대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모지 같은 곳에서도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렀을 때에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바벨론 포로 생활같이 닫혀있던 우리의 삶에도 보라, 내가 광야의 험악한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약속의 말씀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레이면서 칠전팔기의 기백으로 영적으로 사게 충천하게 하옵소서. 출애굽의 비전, 출바벨론의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가슴 뛰는 하루하루, 가슴 뛰는 가정, 일터,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0: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야, 이 주님을 만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주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의 신비 체험이거나 환상이 아닐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표현으로 I know that I know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안다는 걸 알아. 그걸 어떻게 입증을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났던 거 I know that I know. 제가 주님 만났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에겐 충분한 입증이었어요. 주님이 아니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그 전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됐는데, 영원히 실제인 걸 알게 됐는데, 우리의 삶의 끝에 정산하는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삽니까? 저에게 결론은 하나님이 저를 신학으로 부르신다는 결론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당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대 진학해서 세상에서 안녕과 복지와 영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그게 제 골일 수 있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신학교에 정말 가게 된 일이 사실 뜻밖에도 저에겐 영적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영적 방황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당시 배우던 신학에는 이 문서비평, 고등문서비평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상당히 많이 배어 있었어요. 이게 좀 뭔지 설명드릴게요. 고등문서비평이 뭐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당시 역사적 문서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문서에 얼마만큼이 당대 신앙 공동체가 신앙 고백으로 그냥 신앙 고백으로 답정너처럼 아, 뭐 예수님 하나님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의 부분이 얼만큼인지,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팩트가 얼만큼인지 이걸 구분을 내는 게 고등문서비평이에요. 구별을 하는 기준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이걸 그 기준을 삼아. 자유주의는 뭐냐 하면 초자연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

0: 사자가 살아나고 뭐 병자가 치유되고 막 오병이어 5천명 꼬 이런 거 다 신화예요. 신화. 이런 신화는 다 걸르고 읽어야 돼. 당시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살도록 부르신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 같은 얘기도 끼워넣고 막 신화를 끼워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비신화라고. 특별히 여기서 가장 걸러내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을 빼고 읽어야 된다. 사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게 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도 하나의 문서인데 역사적으로 문헌비평, 문서학의 기초에서 정보학의 기초에서 잘 비평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제 신앙이 막 이 신앙이 모래성처럼 밑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교회 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알던 하나님이 당시에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낸 신앙 고백에 기초한 하나님이면 하나님 저를 깨워주세요.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제가 믿어야지. 이게 뭐예요? 좋게 말하면 하얀 거짓말인가? 하얀 거짓말. 하나님, 내가 하얀 거짓말을 믿고 하얀 거짓말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맞나 만지면 알게 해주시고, 아니면 정말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면 제가 그걸 알게 해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갈급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신학교 학부생이었는데 이게 성경의 고백들이 이게 그냥 옳게 살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과 기적 같은 걸 써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인 건 아니고 예수님이 뭐 교사 정도인데 예? 그냥 그 초대 공동체가 뭐 신화를 좀 더해서 쓴 게 성경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되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신학교까지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지금 세상의 안녕과 영달과 복지를 버리고 여기를 온다는 건 과잉인 거예요. 과잉. 그래서 제가 시안을 정했어요. 학부 동안 내가 이걸 끝까지 탐구해 봐야겠다. 진짜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의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님 맞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신앙이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거 맞냐? 이 모든 질문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부활 진짜 역사 맞냐 이겁니다. 부활 진짜 역사 맞냐? 아니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부활했어. 부활했어. 막 이렇게 막 신화를 더한 부분이냐? 그래서 학부 동안 무차별적으로 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탐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어쩌 보면 신학적 탐구이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 방황을 하는 시간을 학부 동안 가졌게 됐었습니다. 왜 학부예요? 이게 하얀 거짓말이거나 또 상징이거나 그냥 신화하면 빨리 진로를 다시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사실 부활에 대해서 아니 부활이 뭐 이렇게 막 그 자체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얀 거짓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좀 신화적으로 상징적으로 좀 더한 거다. 이런 의견은 차금의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0: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부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겁니다. 뭐 하얀 거짓말 뭐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활이 헛것이면 우리 여기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 그거예요. 예수님 역사적으로 부활 안 했으면 이거 다 끝이야. 안 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는데 안 했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 연휴 때 주일날 모여갖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냐. 왜 노래 부르고 앉았냐는 거예요. 그냥 삶이 팍팍하고 무의미하고 소망이 필요하니까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아주 대충 간주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망을 부여하기 위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다 헛것이야. 헛일이야. 그런 거. 그리고 너희들 진짜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다? 나야. 부활이 아니면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러면서 부활의 역사성 자체에 기독교 전체가 올려져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가 되세요? 이 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부활했으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부활했으면요. 예수님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으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럼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럼 우리 막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좀 거친 말이지만 우리가 바람 피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전 여기서 서서 말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신앙은요,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이 제가 그 탐구를 하면서 중요한 책을 읽게 됐어요. 과학구조의 혁명이라는 책 아세요? 토마스 쿤이 쓴 책인데, 20세기, 21세기의 과학 철학 중에 넘버원이에요, 거의.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 과학이라는 탐구와 연구와 조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유추해서 결론을 내리는 객관성만을 가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탐구하는 사람, 그 자료를 다루는 사람의 패러다임, 즉 전제가 그들의 연구에 연결을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예요. 그 과학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과 전제가 바뀌면 점프하고 패러다임과 전제가 바뀌면 점프하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이 실증 세계에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뭐예요? 내가 연구자가 다루는 틀이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이 말은 뭐예요? 과학조차도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게 뭐다? 아까 문서 고등 비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역사 문헌으로 접근하는 거 좋아요. 그 좋아요. 근데 그것을 역사 문헌으로 접근하는데 어떤 전제와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역사 문헌으로 보고 접근하되, 여기까지는 정당해요. 정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전제와 패러다임이 뭐였는지가 점점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초자연을 부정하는 세계관으로 성경을 탐구했어요. 그 전제였어요.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역사 문헌적인 가치를 탐구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신화야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패러다임 안에서 오병이어가 신화일 가능성의 데이터를 조합한 상황인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답정 넣은 거예요. 성경의 초자연은 다 신화야라는 전제로 문헌학을 사용했지만 객관적인 문헌학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투사한 문헌학임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에 대한 문헌학적으로 성경의 증거들이 믿을 만한 자료가 분명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이 예외야. 문제는 뭐예요?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 성경의 기적과 부활을 부정하는 고등비평적, 자유주의적 고등비평적 접근이 점점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져서 이 패러다임이 반문되기 시작하는 게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쯤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쯤 졸업하고 나니까 확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문헌학으로 성경을 비평하는데 오케이, 성경 역사적 문서로 보자, 오케이. 근데 거기에서 증거하는 게 과연 그들의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역사적 증거냐 해서 많은 문헌학적 정보들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에 대해서

한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신문 기사처럼 기사로 쓰여진 글이다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뭐 엔티 라이트나 리처드 버컨 같은 학자들이 특별히 그런 흐름을 많이 이끌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그럼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주일날 연휴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천국과 지옥도 사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토마스 쿤의 과학구조의 혁명의 이야기를 가져오면 부활은요, 메타 패러다임이에요. 부활이란 패러다임을 가져오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버려요. 전혀 이전에 안 보이던 데이터 값이 보여요. 이전에 받아들일 수 없던, 심지어 토마스 쿤이 말하는 게 뭐죠? 우리가 패러다임에 갇히면 거기 데이터가 뻔히 있는데 안 보여요. 우리가 부활이란 메타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럼 여러분 정말로 역사적 문서일까요? 다시 말해 기사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묵상 자료일까요? 그들의 사변에 대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신약 성경은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 역사적 팩트를 기록한 기자들의 기사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다시 오실 심판의 왕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땅에 다시 와서 온 땅을 심판할 것이다. 사실상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뭐 혁명에 실패해서 잡아 죽는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들의 죄를 속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드리는 통로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선언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선언들에 대해서 이전 문서 비평학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실제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후대에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첨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았던 예수님은 랍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보여주는 랍비로서, 지혜자로서, 교사로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엎는 이런 주장이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런 흐름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부활의 얘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후대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지 실제 문서가 기록을 해서 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990년대 사회문서 4Q521이라는 사회문서가 개방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직전에 쓰여진 사회문서인데 이 사회문서가 뭐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예수님이 십족 구두로 말씀하신 선언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문서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언과 이 사회문서가 같이 언어가 같거든요. 문헌학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신, 사실상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거로서 1990년대에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많은 것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공고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거침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난 다시 올 거다. 거침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그건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너희 죄를 위해 죽는 거야. 거침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이러면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거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인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중에 제일 나쁜 사기꾼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 왜냐면 종교는요 모든 걸 걸게 하거든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수천 명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착하게 살라고 해서 착하게 살다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누고 살라 그래서 나누고 살다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고백하다가 당대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예수님 한 말이 블러핑, 거짓말이면요. 그 C.S. 루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도 썼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여기서 종종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예수를 단지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5대 성현이다,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말을 했다면 단지 위대한 도덕 선생은 아닐 것이다. 그는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마귀일 것이다. 당신은 선택해야만 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든지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지옥에서 온 마귀든지 말이다. 당신은 그를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귀신으로 여기거나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위대한 인간, 스승이라고 보는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건 그분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피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거나 미치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거나 사이비 종교 교주요. 악마입니다. 당대의 예수님 앞에 섰던 군중처럼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를 악으로 몰아 제거하든지 그를 하나님으로 여겨 예배하든지입니다. 여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5대 성현 같은 말 하지 맙시다. 이걸 가른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힘든 전쟁터에서 고립된 부대에게 단 한 모금의 물만 남았다면 지휘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마지막 남은 물을 자기 목에 털어넣지 않고 옆에 있는 병사에게 건넨다면 아마도 그는 진정한 지휘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섬김이란 바로 그런 것이지요. 내 목숨 같은 그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그렇게 누군가의 따스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 손경민, 이윤아, 주리, 김정희, 이기명이 함께한 살아계신 주 함께 들었어요.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좋은 찬양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쉬운 방법으로 참여해 주세요. 제일 쉬운 방법은 실시간 문자 참여 샵 1212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이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길 수 있어요. 고민 상담, 신청곡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광고 듣고 여러분 신청곡 사연들 얼른 배달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러빈맨 목소리였고요. 윤상은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들었어요. 3751번님이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믿음의 가정 신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멋진 남편과 함께 살아온 지 23주년이 되는 결혼 기념일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야,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것, 하루하루의 작은 사랑과 인내가 쌓이는 일이겠죠. 23년 동안 함께 걸어오신 두 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부러워라. 아니 뭐 결혼 23주년이 부러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배려해주는 남편 고마워요. 이 말이 저도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화이팅! 사실 그렇죠. 우리 남편 돈 잘 벌어. 우리 남편 뭐 운전 잘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예수님 같이 우리 가정을 섬기고 있어. 이게 가장 멋진 칭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약간 옆에 째려보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벌써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8919번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청합니다. 암 선고받은 지 7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주님 병원 검사 시 정상으로 나오도록 치료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긴 투병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그 믿음 참 귀합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몸과 마음

모두 새힘 얻는 시간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자, 신청곡 보내드려요. 믿음의 가정, 김명식의 곡이고요. 가족이라는 곡이 있어요. 최정문의 목소리, 오세광 곡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신청하신 곡 트루바의 목소리로 지금 듣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5월 셋째 주일, 오늘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퀴즈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의 열두 땡땡, 그리고 스승과 땡땡 사이. 아, 오늘 퀴즈 너무 쉬운데요. 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힌트곡 들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네, 힌트곡 나갑니다.

이지은의 목소리로 그 사랑 얼마나, 그리고 김형준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시련을 계속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참 사랑하시나 봅니다. 근데 많이 힘드네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청곡은 광야에서입니다. 아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시련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라고, 더 튼튼해지라고 나를 여기에 두신 거겠죠. 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최인혁의 목소리 1000번째 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듣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주일 순서 1부 마치고 2부로 갑니다. 1부 끝곡 연평안의 곡 김건호, 김신, 김훈이, 이철규 그리고 정승복이 함께한 주의 길 걸어가는 그대에게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이카운트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0: 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주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건너가겠습니다. 주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 좋은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저희 선정해서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정답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2부의 시작은 주중에는 뉴 CCM, 주말 주일에는 주간 인기곡 함께하고 있죠. 토요일에는 CCM 캠프 선곡 인기곡이고 주일에는 조이포유 채널 전체에서 한 주간 동안 사랑받은 곡들을 모아서 함께 들어봅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눌러주신 것들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함께 들어보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많은 사랑을 받은 곡들은요. 축복의 사람의 당신을 향한 노래, 그리고 브라이언 킴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리고 윌 러브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주님이 접속곡이 많은 사랑을 받았네요. 그러면 세 곡의 노래 함께 이어 들어볼까요?

주간 인기곡 조이포유 채널 선곡표 중에서 여러분의 하트를 많이 받은 곡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세 곡의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CBS 뮤직 차트 매주일 그 한 주간 선곡표를 정리해서 그 중에서 많은 하트를 받은 것들을 저희가 가요, 팝 그리고 CCM 차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평하게 여러분의 하트가 반영된 선곡표 차트이기 때문에 어느 차트보다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디오 차트로서는 정말 유일무이한데 바라기는 CCM 분야에 하트가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저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사연 함께 나눠봅니다. 1872번님께서 정답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신청곡은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부탁드립니다. 고3 입시 준비로 힘든 셋째 막내 공주 헤라 건강으로 함께 지켜주시리라 믿고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배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고3이시구나. 셋째 그것도 막내 공주 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고3 기간 동안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온 가족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공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무엇보다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9327번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신청합니다 하셨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하셨고요. 주일 오늘도 쓸데없는 걱정도 피곤함도 다 내려놓고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의 숲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5859번님 오셨는데요. 아유 그럼 제가 바로 들려드려야죠. 먼저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리고 주님의 숲 사랑이야기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5월 셋째 주일, 오늘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퀴즈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의 열두 땡땡, 그리고 스승과 땡땡 사이. 아, 오늘 퀴즈 너무 쉬운데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1212로 정답과 신청.

신청곡,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임바울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도 함께 들었네요. 9286번님이 잠이 살살 오고 있는데 갑자기 퀴즈 듣고 참여합니다. 아들이 출장 중에 있어요. 하느님 지켜주옵소서 하셨습니다. 네, 먼 곳에 있는 또 일 때문에 나가 있는 가족들 또 자녀들 기도하는 그 마음들 주님이 충분히 아시고 옆에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간 좀 클래식한 노래를 갑자기 듣고 싶어져가지고요. 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믿음이 없이는 함께 듣습니다.

0: 동방현주의 세상을 사는 지혜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캠프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 예수님의 제자 스승과 제자 사이 오늘 정답은 제자입니다. 네, 정답 참여하신 분들 제가 잘 모아서 월요일날 커피 기프티콘 슝슝 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잘 건너왔어요. 오늘 마지막 곡 내가 매일 기쁘게 어노인팅 음반에서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Yeah. 그 영원한 날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 길 때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실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0: CBS.
1: I can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0: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잠언 24장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첫 곡으로 호산나 싱어즈의 믿음의 가정 전해드렸어요. 집을 세우는데도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오늘 잠언의 말씀.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사랑의 달 5월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스승의 날을 보내고

0: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들 가슴에 꽃 꽂아드리는 주일학교 풍경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감사의 마음 많이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2: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습니다.

0: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난 금요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참 많은 분들이 스승의 날 관련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묵상 찬양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들려드린 이 두 곡도 연장선상에서 기독교사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오늘 우리 눈물로 보리라라는 찬양 오늘은 김대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스승의 모습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눈 발을 씻기셨네 주찬양 선교단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4050님께서 정말 감동의 사진을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88명 구민학교 1학년 한 반 그 단체 사진을 어찌어찌 지금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모습 그리고 88명의 학생이 함께 했었던 흑백 사진의 추억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에 씨앗을 뿌려주셨던 그리고 거름이 되어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특히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런 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은혜를 가꾸는 이님께서는 대전에서 동생이 올라와서 아빠 모시고 자매가 난생 처음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아빠는 행복해 하셨고 손맛 좋은 동생이 오이 소박이 열무김치 만들어두고 갔는데 아 좀 힘들었나요? 골골거리네요. 항상 든든한 동생 예리야 건강해라 우리 또 여행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의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준비한 찬양은 이렇게 가족하면 떠오르는 찬송가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오늘은 원두 패밀리의 아주 신나는 찬양 준비해봤습니다. 패사자님께서 계절은 봄인데 기온은 초여름 같은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히 잘 지내시길 기도해봅니다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찬양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바의 찬양으로 오늘은 함께 하시죠.

원두 패밀리가 부른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트루바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서 오늘 밤 난 김수진의 음성으로 보사노바 버전 전해드렸습니다. 이유기님께서 은혜로운 찬양 들으며 주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송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영원히 영원히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사랑의 송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김명식의 찬양으로 오늘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송미의 함께 부르는 찬양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의 송가에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수아사랑 유나님 늦게 출석해봅니다. 청소하고 뭐하고 바쁘네요. 그래도 지금 찬양을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며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에게 찬양 남겨주셨어요. 손경민 작곡집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토닥토닥 큰 위로가 된 찬양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윤 하나님의 위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윤화 주리가 함께한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자, 그리고 사랑의 송가도 줄라이 프로젝트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김명식 송미애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는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하는 찬양이죠. 찬양인도자학교 우릴 사용하소서 찬양 그리고 연주곡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

있습니다. 그 소원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필요로 하기에 소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이는 그분의 기쁨이며 헌신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손영진의 모두 다 드려요. 그리고 유효림의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함께 보셨어요. 주일 2부에는 저희가 묵상글 함께 나누고 있죠. 찬양 두 곡 전해드리고 묵상글 함께 할게요. 찬양 고백.

님께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가 참 좋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들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수지가 부르는 행복 준비하고 있어요. 오식록 행복님도 와주셨어요. 교회 일찍 다녀와서 경기 광주에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힐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묵상글 전해드릴게요.

김은영의 축복송에서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시간이죠. 오늘은 와플터치에서 뮤지컬 배우 최민우 씨가 쓴 순종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순종.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 주님께 순종하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억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순종하라. 그럼 주님이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리라. 그 하루에 나는 주님께 정말 세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글은 시를 전해드렸어요. 뮤지컬 배우 최민웅 씨가 쓴 짤막한 시 한 편 나누고 순종, CBS 다큐 순종 주제가죠. 송정미 씨의 음성 그리고 희수일의 순종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푸른 동산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고요. 병실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다는 사연 보내오셨어요. 이길원 집사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신청곡도 써주셨습니다. 로맨틱과 질투님, 축복송 주일에 오전 반에 늦은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어서 오세요. 4548님께서 항상 운행 중이라 참여가 힘들었는데 마침 대기 중에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매일 아침 기름값 확인 후 제일 저렴한 주유소로 가서 주유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저뿐 아니라 다들 힘든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연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면서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나무자전거의 찬양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보시고요. 하늘바다님께서 신청하신 기프티드 사랑한다 말하시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김세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유명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곡이었고요. 사랑한다 말하시네는 기프티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God is good all the time 유라님께서 변호사님 만나고 오는 길에 사회복지학과 종합시험 합격이라고 확인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울리는 찬양곡 추천해 주세요 하셔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 찬양하는 돈모엔의 찬양을 끝곡으로 추천곡 남겨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축복의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입니다. 작시자인 몬셀 신부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예배 자세와 예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811년생 아일랜드 태생인 몬셀 신부는 약 300여 편의 찬송시와 11권의 시집을 남겼는데요.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찬송은 보다 열심히 그리고 보다 기쁘게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만민의 주시오 사랑의 주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미지근합니다 라고 지적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색다른 운율과 풍부한 비유적 표현이 특징적인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신자가 느낄 수 있는 영적 풍요로움과 평강을 두루 풍기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1절은 신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 겸손하게 복종하는 일임을 가르치고 있고, 2절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3절은 진리와 온유한 사랑이 정금보다 귀한 보배임을 밝히고 있고, 4절에서는 어두운 밤과 기쁨의 새 아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18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배웁니다. 너희도 가서

예수님, 이제는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선생이 되게 하소서. 기꺼이 먼저 섬김으로 모범을 보이는 선생이 되게 하소서.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선생이 되게 하소서. 손해보기를 주저하지 않는 선생이 되게 하소서. 지식으로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도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송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521장 듣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국립합창단이 전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예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마하나임이 부르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삶 듣겠습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그리고 에스더 10장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모르드개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개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개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개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개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부림절을 확정하였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수에르 왕국 127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되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부림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부림절에 관한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그것은 글로 기록되었다. 에스더 10장. 아수에르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개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유다 사람 모르드개는 아수에르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성경낭독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이어서 에스더 10장 들으셨습니다. 성우 손정학 원사의 낭독이었습니다. 러브 조이 피스가 전합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어서 한웅재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신뢰해야 할 주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예레미야의 질문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 의외입니다.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답은 어떤 뜻일까요? 보행자는 걷는 자를 말합니다. 걷는 자는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고난은 보행자와 상대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서로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장차 예레미야가 당할 고난은 지금까지 받은 고난

0: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마와 상대하듯이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상대자를 만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악한 백성의 모습 때문에 시험들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으면 어떤 상황이 오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기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애쓰고 힘썼는데 만사가 다 형통했습니까? 도리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온갖 편법과 불의를 행하는데도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속상할 때가 더 많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상황과 마주하든 불안해하지 말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더 큰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심판을 준비하시지만 사실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심판하시면서 가장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외치게 했지만 그게 주님의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도리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든 그들을 장차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될 이방인이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의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서의 메시지는 좀 무겁고 우리가 듣기에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적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맷집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상대가 집요하게 던지는 잽이나 훅에 맞아 휘청거릴 때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겁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꼬일 때도 많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겨울 때도 많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풀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도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잘 말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 앞에서 사람들 대부분은 힘들어하며 투덜거리며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가족을 비롯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인상을 쓰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자신은 옳고 남들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입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기에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버티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맷집이지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맷집을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끝까지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통치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악인의 형통이 보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여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통치를 믿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보행자와 경쟁하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경주마와 경쟁하겠느냐. 사람들은 편안한 길, 넓은 길만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말과 경주하는 영적 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뜻과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녹다운되지 마십시오. 도리어 영적 맷집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일어서시고 맞서 싸우십시오.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누가 잘되든 못되든 마음 거기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영적 맷집을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며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런 힘든 현실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 거장으로 당당하게 서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메리 제인이 부르는 찬송가 535장 듣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이어서 황병덕이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5월 18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부천 챔버콰이어가 부르는 하나님이 친히 강서정의 음성으로 서로 사랑하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광주 한빛교회가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한빛교회 허정강 목사는 우리는 광주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이라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며 세상의 악과 폭력,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와 생명의 질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예배도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오늘 오후 2시 광주한빛교회에서 열리며 앞서 오전 10시에는 5.18 신학정립을 위한 논문과 역사 발굴 자료 발표회가 열립니다. 예배 집례자와 회중이 반주와 화음 없이 노래를 주고받던 초대교회 예배 전통을 현대적 선율로 재해석한 시편 교창송 봉헌 예배가 어제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시편 교창송을 작곡한 문성모 목사는 시편은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한 찬양의 결정체라며 오늘 예배는 연주자뿐만 아니라 회중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봉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음악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0: 가수로 평가받는 시편 교창송 봉헌 예배에서는 문성모 목사가 작곡한 시편 교창송 17곡과 시편 독창곡 3곡이 선보였습니다.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최근 경기도 부천 서울신대에서 제76차 웨슬리언 국내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양기성 대표회장은 신학생들에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중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하고 성령받는 목회자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2006년 창립한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존 웨슬리의 정신을 잇는 7개 교단이 모여 웨슬리 성령운동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사흘 동안 경주에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52회 전국장로수련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총 6차례의 특강을 비롯해 예배와 은혜의 시간, 신앙 간증, 건강 강좌 등 다채로운 순서로 구성됐습니다. CBS 교계 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2: I will go.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3주 전부터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많이 기초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신앙에는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삶이 포함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선교가 내일 된 삶이 포함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일이 되는 삶, 아버지의 선교가 그러니까 내일이 되는 삶,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만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로의 부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로의 부르십니다. 명확하게 보았고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포도나무의 삶이 가장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문도 동일하게 동의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한 핵심이 뭐냐?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입니다.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삶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입니다.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입니다. 마이크 고먼 그 책 99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

선교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성령의 은사는 적어도 선교의 구체적인 차원에서 제자들이 그러한 가족의 유사성을 가지도록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놀라운 친밀함과 그 놀라운 특권,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아버지리 내일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세요.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근데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버지 일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주의 일과 예수님이 말하시는 아버지의 일이 다른 걸 보겠더라고요. 이해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뭘 주의 일이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러면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앞서가시면서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셨고요. 그것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 일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하셨어요. 세 번째,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려면 자기 의지가 내려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요,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특별히 이 시대에. 근데 성경은 저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와서 그 성경 구조를 갖다 대보세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려면 자기 의지가 내려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버지 일이 내 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경이 말하는 그 포도나무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신 삶, 뭐라고 표현하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근본적으로 되어지려면 당연히 자기 의지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버지의 일이 내 일 된 삶 등등을 많이 말하는데,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많이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삶이 되지 않는, 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기 의지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지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동일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거짓 신앙 체계를 다루면서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본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실체는 처참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그 대상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 37절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되 바로 그 윗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 증언하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증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구절에도 보아도 아실 듯이 하나님

이 증언했다는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9절을 보실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당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37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들은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다고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2절을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거죠. 45절. 내가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모세니라.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모세에 두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율법에. 근데 그 율법이, 그 모세가 그들을 고소할 거라고, 고발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요, 그들은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음에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은 그토록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들은 성경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좌보하면서 연구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도 안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본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교리를 누구에 잘하니까. 그 많은 종교적인 그 당시의 전통에 따른 의식들을 철저히 했으니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그들은 율법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으니 누구보다 율법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을 텐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거짓 신앙적입니다. 이것이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의 의미조차가 가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번 했고요. 근데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뭐가 문제였냐는 거죠. 뭐가 문제?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딱 두 마디. 그들의 자세 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와 대조해서 예수님의 자세를 말씀하세요. 이 중간에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된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문맥을 볼 때. 뭐 그럼 뭐가 그들의 문제였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중간에 44절 5장.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자기를 대조하세요. 그걸 봐도 이게 이제 문제 핵심인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위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그토록 종교적인 의식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토록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칭찬은 구하지 않고 서로의 칭찬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칭찬을 소중히 안 여기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토록 십일조를 철저히 드리고 그토록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등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들을 그토록 철저히 한 게 누구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려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아무리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지 몰라도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같이 가면 결국은 사람의 평가가 소중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충돌하면 결국은 사람의 평가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를 전혀 소중히 안 여기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들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라고 그러면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할 사람 있을까요? 한 분이라도? 없겠죠. 다 누구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 평가를. 자, 그런데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서 제 얘기는 예배가 길어야 다 옳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 순서, 찬양만 하더라도 찬양에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사람들에게 마음을 은혜를 끼쳐서 설교, 어떤 내용을 전하는 거 어떻게, 오늘날이요, 거의 모든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거기서 떠나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 듣기 싫어해도 그들이 그렇게 돌이켜져야 살기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울 갈라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등등등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등등 말하지만 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지 않는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의제를 내려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의 유익, 내 가족의 유익, 내 돈의 유익이 내가 주님을 따르되 어느 정도 따르고 어느 정도 순종할 것인지 이게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내 유익이 부닥칠 때 내 유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했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자기 자신이 전혀 내려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하고 등등.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도 주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었다고 돈을 사랑하는 거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포함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하면 그게 고르반입니다.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왜 그렇게 할게요? 돈이 있으니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아버지일이 내일이라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목적에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되려면 자기 의지가 내려져야 되는데 자기 의지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같이 가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자기 의지가 상충될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취합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번째,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얻는 길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을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순교를 포함하겠지만 순교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제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4장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얻으리라.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라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공동으로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상속자이면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심지어 뭐까지 살펴봤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기 위해 자기 의제를 내려놓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경한 잠시 받는 경한 것이 그러니까 경한 것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어낸다고요. 아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 말씀하시면서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연결됩니다. 설교 마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과 관계로 초대하시고요. 아울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자세는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놀라우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본문의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각자 개인이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던 때, 바로 그때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살던 한 부잣집 가정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다룹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던 이 가정과 마을에 큰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들판은 말라가고 창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괴로워합니다. 자, 도대체 이 자연의 재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때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부잣집 가장이 나름 큰 결단을 하나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너무 흉년 때문에 먹을 걸 구하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드니 이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잠시 이민을 가자. 거기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훨씬 풍족하다고 하니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 엘리멜렉이 모압이라는 쪽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물론 원래 생각은 잠시만 머물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빨리 돌아오자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선 두 아들이 장성해서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외국인 며느리 두 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정착을 하는데 내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 낯선 외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가정에 비극이 닥칩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연이어 두 아들들도 연달아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외국인 젊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처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우선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거고,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죠. 자,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외국인 두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막하게 미래를 걱정하던 그때 멀리서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고향 베들레헴이 기근이 끝나고 그곳에 풍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때가 왔대더라.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없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일 먼저 외국인 두 며느리를 불러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명령을 하죠. 얘들아,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나 하나 잘 살자고 앞길이 창창한 너희들을 데려갈 순 없구나. 남편들도 다 죽고 너희들 인생은 젊고 살 날이 많으니 이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이때 두 며느리들이 펑펑 울면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재차 시어머니의 강권에 의해서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그럼 어머니 뜻대로 하겠다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누가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선택은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첫째 며느리 룻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나는 반드시 어머니 옆에 있겠다며 펑펑 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며 요즘 말로 말하면 개종을 선언해요. 이 당시만 해도 신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원래 생존 기반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젊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의지가 강하니까 결국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외국인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 젊은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걸어가면서 다 들어주고 그러셨냐고 응대해주고 그 어머니가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 피곤하면 옆에서 부축해주고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베들레헴까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그렇게 바라던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술렁거렸을까요?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는 반가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10년 전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배고파 죽어가는 때에 그래도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이었던 이 집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도 제일 형편이 나았던 이 집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간절함을 외면한 채 외국으로 떠났어요. 마치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고 도망친 거와 똑같은 거죠. 아마도 그때 이민을 갈 때 그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는 니네처럼 이렇게 힘들게 궁상맞게 안 살 거야. 더 성공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부자 될 거야. 그래서 기회의 땅으로 가는 거야 라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떠날 때 남은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나오미의 모습은 그때 큰 소리 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늙고 지치고 외국인 며느리 하나만 달랑 데리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웅성댑니다. 저거 10년 전에 당당하게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외면하고 떠나더니 이제 이 마을의 흉년이 끝나니까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나오미를 향해 그동안 가졌던 섭섭함, 열등감 이런 것들이 교차하며 사람들은 수군거림과 싸늘한 눈빛 속에 냉소와 비난과 조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당사자인 나오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그 눈빛과 그들의 수군거림에 나오미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쓰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는 이미 이름값도 못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냉소 가운데 어렵게 베들레헴에 들어온 두 사람, 여전히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냉소적인 분위기에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룻기 2장 3절에 두 사람의 근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룻이 식량을 얻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 줍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을 사람들 어느 누구도 감히 외국인 이방 여자가 어떻게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얼씬거리냐? 전 나오미의 며느리가 어떻게 이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냐? 꼴도 보기 싫으니 꺼져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오미의 가정에 섭섭함도 있고 과거의 앙금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은 있었지만 아예 그들에게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외국 며느리와 찾아온 나오미를 그냥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미와 룻의 열심이고 성실한 삶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배척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었기에 나오미와

룻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큰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그때 나에게 조금만 투자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물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모도 자식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자식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부모님을 정죄하고 마음속에 앙심을 품는 동안 가장 불행해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과거를 곱씹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왜 이렇게밖에 키워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밖에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그 과거의 정죄와 굴레로부터 언제까지 갇혀 살 겁니까?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벗어나야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가 상처되고 아쉬웠고 때로는 수용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특별히 부모 세대, 어른 세대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내 스스로 그걸 수용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꽃피게 될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 밧 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기다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매일같이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예요. 이 어린 바트는 살기 위해 그럴 때마다 교회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성가대에서 재능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어린 소년 바트를 보면서 믿음 좋은 소년이라고 칭찬을 했지만 정작 바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과 증오와 그리고 살기가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트가 15살 되던 해, 그 무지막지한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때서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때서야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바트는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다. 그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친자식에게 하면 안 되는 삶을 평생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를 바트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외면하고 눈을 감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부모의 과거를 심판하는 한 너는 영원히 지옥 속에 있을 것이다. 파트는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은 완강했고 파트는 결국 18살 되던 해 결단을 합니다. 그 끔찍했던 지옥과 같았던 과거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아버지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껴안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자기 품에 안는 순간 그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고 평안을 되찾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마음의 짐을 벗은 이 바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찬양을 부르다가 아버지가 문득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마치 천국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트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곡을 써요.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앨범에 실었는데 이 곡이 입소문을 타고 역주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기독교 음악 차트를 넘어서 빌보드 일반 차트에 71위까지 오르게 돼요. 기독교 음악 역사상 최초로 300만 장의 음반을 판매하게 되고 결국 2018년에 그의 실화를 담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줘요. 그때 영화에 삽입되었던 주제곡이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노래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치가 떨리고 용서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조용히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몇 가지의 허물 대신 더 많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부모를 기꺼이 맞아들여 보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결단이 부모님의 남은 인생의 삶도 바로 당신의 삶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밟는 땅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부모님이 내미셨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번쩍 안아주시고 박수치며 기다려줬던 손이었겠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예전보다 훨씬 느려진 그 손, 이제는 힘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떨리는 그 손을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잡아드릴 차례입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부모님의 속도에 내가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에게

과거의 흉터와 굴곡이 있지만 그걸 따지지 말고 대신 꼭 잡고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아름답게 하라. 이 준엄한 주의 명령을 잘 지켜서 부모님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욥바의 과부들이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과부들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습니다. 이 속옷과 겉옷은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고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필요를 상징하는 그런 키워드라는 것이죠. 자, 먼저 속옷은 피부에 직접 닿는 옷입니다. 당시 과부들은 남편을 잃고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속살은 가난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은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었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죠. 저는 이 속옷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속살, 그 영혼을 나무라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따뜻한 만지심이 다비다의 속옷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뜻이라는 거죠. 자, 겉옷은 추위를 막아주고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특히 겉옷이 없는 사람에게 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가혹한 그런 시간입니다. 다비다는 남편을 잃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이 과부들에게 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아마 욥바의 과부들이 마을 광장에 모이면 서로의 옷을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 권사님, 그 옷 어디서 났어? 색깔이 참 곱네. 그러면 그 과부가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비다 자매님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지어준 거야. 자, 다비다는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선물했다. 과부는 아무리 해줘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겉옷과 속옷을 해준 다비다야말로 하나님 손에 진짜 붙들린 인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크고 화려한 것을 주

0: 조명하고 또 그것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화려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명심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1: CBS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6: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5: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인데 벌써 이렇게 덥습니다. 아직 여름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르지 않나요? 근데 주말 사이에 한 계절을 점프한 것 같아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공기에도 특히 한낮의 햇살에도 이미 여름이 묻어 있습니다. 준비가 됐든 되지 않았든 계절이 어느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린 것처럼 어느새 주말이 지나고 우리는 또 새로운 한 주 앞에 서 있네요. 아직 월요일을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됐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또 막상 하루 속으로 발을 들여다놓으면 생각보다 잘 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5월 18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월요일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밥을 지을 때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월요일이 그렇습니다. 다른 날보다도 조금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한 주의 고비가 월요일이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뜸들이는 몇 분의 시간이 밥맛을 좌우하듯이 우리가 본격적인 월요일 일상 시작하기 전에 갖는 이 아침에 잠깐 줌기 시간이 하루 한 주를 잘 결정짓는 중요한 워밍업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요. 한 주의 워밍업의 시간. CBS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주말 동안 더워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해요. 사연과 신청곡은 우선 문자로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제가 먼저 준비한 곡은 There Comes to My Heart,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어서 주니님, 아무 걱정 마세요.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롱별님께서 오늘 5.18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신청하셨네요.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상큼 오디님은 주변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산책로가 있네요. 오른쪽으로 성내천 물이 졸졸 흘러 한강으로 흘러가고요. 왼쪽으로는 노란 유채가 싱싱하게 피어있는 산책길을 걸으니까 어메이징합니다. 고단한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감사한 아름다운 길을 선사해 주네요. 데니보이님은 캐나다에서 자주 참여하는 애청자신데 한국 들어오셨네요. 아,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결혼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곁을 지켜준 아내 홍미경에게 방송을 통해서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이라서 고맙고 행복해요. 앞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지금처럼 함께 손 꼭 잡고 다니라는 어머니 유지에 따라 예쁘게 남은 세월 살아갑시다. 예, 결혼 40주년 의미 있는 해에 또 의미 있게 올해는 한국에서 부부의 날도 함께 보내시게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축복송으로 오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

유도와 같은 격투기에서 낙법은 필수 방어 기술입니다. 떨어지거나 넘어질 때의 충격을 흡수하고 신체 밸런스를 유지한 채 그 다음 동작을 위한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게 바로 낙법인데요. 단순한 수비만이 아닌 다음 공격을 위한 포지셔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낙법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떨어진다는 것은 추락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푹신한 카펫이면 아프지 않을 텐데, 이파리나 나뭇가지에 걸리면 안전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의 밀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땅이나 흙에 떨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지면 오히려 그 씨앗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잘 떨어져야만 살 수 있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올라갈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떨어질 수 있겠는가? 심지어 떨어져서 죽을 수 있겠는가? 참된 생명의 시작은 떨어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영적 낙법의 능력으로 나의 혈기와 욕심이 잘 죽고 주님께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 웨이메이커, 맨디사 버전.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틀어드렸는데 이 버전도 청취자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어제 주일이다 보니까 못 들으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월요일 힘나는 찬양으로 골라봤습니다. 노동 뒤에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칸트의 말. 근데 오늘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돼요. 휴식 뒤에 이 노동은 어떤 의미일까? 월요일이라,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참 오늘이 부담스러운 요일이지만 그래도 노동의 수고로움이 있으니 이 주말의 기쁨, 휴식의 기쁨도 존재하는 거겠죠.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곰돌이님 택시 타셨는데요. 와, 택시 기사님께서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틀어놓으셨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곰돌이님은 이제 레인보우 블루투스로 그리고 차에서도 나오니까 서라운드로 듣는 기분이라고. 고맙습니다. 기사님도 그리고 우리 승객분도. 나띵 버 더 블러드 나의 죄를 씻기는 뒷자리 2547 쓰시는 분의 신청곡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이선화님께서는 오늘 성년의 날이라서 와 우리 따님을 위해 새벽 꽃시장 가서 꽃도 한 아름 사셨대고 저녁에 맛있는 거 외식하려고 하신대요. 예, 그러네요.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5월의 세 번째 월요일 성년의 날 맞네요. 더 넓은 세상

으로 나아가는 청춘들에게 인생의 귀한 기회를 잘 붙잡으세요 하는 응원의 마음 담아 휘트니 휴스턴 One Moment in Time 띄우겠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여기까지예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0: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협상에 다시 나섭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합니다. 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조정마저 결렬되면 더 이상의 중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최후의 카드로 여겨져온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1: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 조정권이 발동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합니다. 과거 4차례 발동된 긴급 조정권은 두 번은 노사 합의로 파업이 종료됐고 나머지 두 번은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정부의 강제 중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 대통령은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공동 설명 자료, 즉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과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을 점점 고도화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핵 보유

중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야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

0: 선대위원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습니다. 기념식은 오전 11시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거행되고 기념식 후에는 옛 도청 개관식도 열립니다. 5월 중순부터 찾아온 때이른 더위에 지난 이틀 동안 사망 1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하루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전국에서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청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첫날인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한 8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7명의 온열질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망 사례는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가 가동한 이래 가장 이른 것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이고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것처럼 연일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크게 올라서 어제만큼 무척 덥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5.8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낮 기온은 대구가 34도까지 치솟겠고 춘천과 광주 32도, 청주 31도, 서울 30도의 분포로 여전히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다만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8: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8: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10: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9: 내일 더 안전하게,
10: 내일 더 행복하게.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2: 엄마
13: 민준아
12: 유정아
1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5: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와도 돼.
1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6: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2: 나도 바쁘니까 끊어.
14: 주말에도 긴급 돌봄.
1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4: 언제든 기대.

0: 일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은 30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합니다. 정부는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1부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입장 들어보고요. 2부에는 정치 맛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택을 후보들의 사무실 개소식, 또 폭행과 순사시공 논란으로 공방을 주고받는 서울시장 선거전 등 16일 남은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CBS 조태임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4: 네, 삼성전자 노사 오늘 최종 협상.
2: 오늘이 최종 협상.
4: 네.
2: 노조는 일단 21일부터 협상이 안 되면 네. 파업을 하겠다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죠.
4: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는데 예고했던 파업 시점이 이제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후조정 회의를 사실상 총파업 전 마지막 회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노조는 이제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예고한 상태인데 노조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최대 5만 명까지 그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주말 사이 좀 이 파업과 관련해서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좀 가장 상징적이었던 장면이 이재용 회장의 사과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토요일에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일정을 변경해서 급히 귀국을 해서요. 공항에서 직접 준비한 원고를 읽었는데 여기서 노동조합 여러분 또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다. 또 삼성이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 비바람은 내가 맞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삼성전자 고객사 국민에게도 사과를 했는데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그러니까 이번 삼성전자 파업을 두고서는 진짜 전 세계 뭐 반도체 업계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고 하잖아요.
2: 예.

0: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회장이 이제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한 거는 회장 취임 이후, 그러니까 2022년 회장 취임 이후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대로도 이제 세 번째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삼성 회장이 노사 문제로 공개 사과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지금 상황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까지 했어요.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1: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필요하면 긴급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2: 긴급 조정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발동하면 30일간 쟁의가 금지되는 거.
0: 네, 맞습니다. 이거죠? 강제 행위고요. 또 여기다 또 추가로 한 얘기가 지금 반도체 공정이 멈추면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위기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 사실 정부가 이제 특정 기업 노사 문제 이렇게 직접 개입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드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0: 그만큼 삼성전자 반도체 차질이 국가 경제 전체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작용한 것이고요. 근데 그 토요일에 이재용 회장 사과가 나왔으니까 좀 이제 노사 분위기가 좀 풀린 듯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만 해도 그 사측에서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를 했거든요.
2: 예.
0: 그래서 이제 양측 다 좀 한 발씩 물러났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어제 그 사측 새 교섭위원인 염영구 DS 피플 팀장이 요청을 해서 노조와 비공식 사전 미팅 가졌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는 주장하기를 지금 사측이 지난 1차 사후 조정 때 중노위가 제시했던 안보다 지금 더 후퇴한 안을 갖고 왔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측이 지금 긴급조정권을 시사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왜 전날 이재용 회장 사과로 이제 뭐 성실히 임하겠다는 사측 입장이 있었지만 김민석 총리 담화 이후에 다시 사측이 고압적인 태도로 돌변했다 이런 걸 이제 노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예, 양측의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일 거라고 하는데 물론 그건 양측의 얘기고 파업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협상의 일단 쟁점은 뭡니까?
0: 그러니까 지금 가장 뭐 극명하게 부딪힌 건 성과급 제도인데 삼성전자 그 OPI라고 해서 초과이 성과급 구조를 두고서는 그 지금 현재는 성과급 상황이 연봉의 50%로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 가장 좋은 성과를 냈을 때 1년 연봉의 최대 50%를 준다.
0: 네, 맞습니다.
2: 이게 이제 한계다. 그런 거죠? 상한이다.
0: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는 올해처럼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고 했을 때 회사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연봉의 50%로 이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한을 폐지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과급 산정 기준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라. 지금 이제 EVA라고 해서
2: 예.
0: 기업이 이제 영업 활동으로 번 이익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 근데 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노조 측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비용을 뺀 그 기준에서 이제 성과급을 주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다 너무 불투명하다 이러니까 그 EBA 대신 영업이익이라는 기준점을 좀 세워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나뉘는 게 제도화인데 그러니까 노조는 과거 회사가 성과 좋을 때는 적립했다가 적자 때 보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좀 제도화 고정화 시켜달라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 투자 여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황 변화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 예.
0: 그렇게 고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서
2: 고정화라는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년간인가요? 영업이익의 10%를
0: 네, 맞습니다.
2: 성과급 지원으로 무조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처럼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매년 달라 이걸 고정해야 달라는
0: 그러니까
2: 거죠.
0: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미 선례가 있고 또 영업이익이라는 건 이미 이제 딱 드러나잖아요.
2: 기준이 있으니.
0: 그렇게 드러난 데서 뭐 10% 하면은 얼마를 받을 수 예상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2: 예.
0: 그래서 이제 이 제도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간극이 좀 큰 상황이라 오늘 사후 조정에서도 좀 어떻게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교섭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봐야 될까요?
3: 뭐 21일이 이제 파업이 예정돼 있으니까 시간이 없죠, 사실.
2: 예.
3: 18, 19, 20 이제 4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이 가장 분수령인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좀 되면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이제 파업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삼성이 5월 12일에 사후 조정 있고 이제 5월 17일에 회사 제안이 있었는데
2: 예.
3: 노조에서는 더 후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PI, 그러니까 초과이입 성과급이 아까 뭐 조태인 기자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원래 유지하던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EVA가 쉽게 얘기하면은 자본이 투입된 거 빼고 이제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그.

0: 게 자본 투입을 그 계산하는 방식, 그 소위 말하는 자본의 기회 비용이 얼마인지 노동자들은 모른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 포상을 하는 방식을 5월 12일에는 이 반도체 부문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국내 1위 달성하면은 그때 12% 주겠다. 근데 그 12%도 공통으로 주는 게 7, 그리고 사업부에는 3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에도 좀 나눠주겠다. 이거를 이제 노조가 처음에 거절을 했고. 근데 두 번째 나온 이 최근에 나온 안은 2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은 이 반도체 부문만 2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은 10% 정도 재원을 주겠다. 뭐 이건데 이게 오히려 더 후퇴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하여간 뭐 모르겠습니다. 후퇴한 건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 요 노동계까지 포함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부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된다. 물론
1: 처음 언급했죠.
0: 예. 이게 이제 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 김정관 그 산업부 장관은 권한이 없어요.
1: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0: 의견을 얘기한 건데 예, 정부에서 이미 역할 분담이 들어갔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아졌다고 좀 정부 쪽의 얘기나 이런 쪽 들어보면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론이 일단은 삼성전자 노조한테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삼성전자 지금 초기업 노조가 그 협상을 하는 데가 어디 산하기관이 아니고 독립노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노조예요.
1: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런 산별노조 이게 아니라 이제 개별 기업의 노조다.
0: 그러니까 협상을 많이 안 해보고 이런 류의 파업에 이런 거를 안 해본 티가 많이 난다. 제가 보기엔 이게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회사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노조에서도 아, 이런 거는 좀 받기 어렵지만 우리는 역제안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좀 그리고 너무 혼자 과식하는 거 독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조금 통 크게 이런 부분은 회사가 이를테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주라라고 하면은 여론전이 좀 됐을 텐데 너무 이 그러니까 본인들 이익만 챙기는 모습. 그리고 사실 긴급조정권 관련해서는 한노총이나 민노총도 다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은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거리를 좀 두고 있어요. 사실은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원론적인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예를 들면은 만약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을 때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움직일 것이냐, 그거는 거의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게 맞아서 약간
1: 그러면 노총에서도 뭐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볼 때도 삼성전자 노조가 좀 심했어 이건. 왜냐하면 뭐 6억 7억의 성과급 또는 이게 제도화된다면 플러스 앞으로 얼마나 더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심했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다고
0: 그러니까
1: 봐야 되나요?
0: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회적 인식이 있잖아요. 대기업 노조면은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안 좋은 인식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잘 핸들링을 하지 못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은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돼도 소위 말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의 역풍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1: 정부는 일단 어제 김인석 총리가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강경해요. 파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는 보이고. 노조도 지금 강경한 분위기여서
0: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6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그 DX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휴대폰 이쪽 부분이 4천 명인가 탈퇴를 해가지고 과반 노조 지위를 잃기 한 4천 명밖에 안 남았다 조합원이 거기 하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 게 이게 수당을 신설을 해가지고 파업에 같이 투표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삼성전자 노조가 저도 놀랐는데 대의원이 없대요. 그래서 7명 집행부가 다 결정한대요, 모든 걸. 대의원들한테.
1: 아, 대의원이 없어요.
0: 대의원이 없대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돈을 좀 이 집행부가 과도하게 지금 돈 밝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막 나오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요.
1: 알겠습니다.
2: 그 김준일 평론가 말씀 중에 조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노조원 그러니까 15일 기준으로는 7만 1000명인데 지금 7만 1000명에서 4천 명이 탈퇴 신청서를 냈대요. 그 6만 7천 명인데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과반 노조 인정을 받으면 6만 4천 명이 유지돼야 된다고 합니다.
1: 아, 6만 4천 명이.
2: 네, 그 기준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노노 갈등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게 그 DX 부문 조합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DX 부문 조합원 5명이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대요. 그러니까 예. 보통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회사 측에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노조가 그 DX 부분의 이익을 잘 대변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이 이렇게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

0: 로까지 지금 이어진 상황입니다.
1: 이게 약간 DS, DX인데 DS는 반도체, 그다음에 DX가 스마트폰과 가전, 네. 이쪽인데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는 거는 DS.
0: 반도체 부문 중심이죠. 네.
1: 그리고 앞서 사업부 얘기한 거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그다음에 파운드리, 뭐 LSI. 네. 뭐 이게 또 사업부별로도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70% 가져가고 나머지 이걸 구경만 하는 스마트폰에서는 뭐야?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내에서는 우리 이제 삼성 메모리 안 쓰겠다.
0: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2, 3년 전에 반도체가 안 좋을 땐 또 이제 가전이 먹여 살렸다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 때문에 또 그쪽에서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죠.
1: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0: 정청래 장동혁 조기 신변 보호.
1: 예. 이거 좀 황당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끔찍하다고 봐야 될까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0: 네. 원래 경찰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에 맞춰서 여야 대표들 신변보호를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그 SNS 단체 대방에서 뭐 정청래를 죽이자, 뭐 정청래 암살단 모집 이런 이제 테러 모의 글이 돌고 있다. 이런 제보가 민주당에 이제 접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즉각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경찰이 이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뭐 이 글들이 어디에 올랐다 이런 것들 명확히 밝히진 않았는데 지금 돌고 있는 글들은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그 카카오톡 단체방 캡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암살단 모집합니다. 이 글에 5명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가입 신청했다 이런 글을 쓴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됐어요.
1: 예.
0: 민주당 어제 강준영 공보단장이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서는 이 테러 모의를 암시하는 글들이 계속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 범죄다. 배후를 포함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정 대표 이제 전북 익산에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담하고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제보가 잇따르다 보니까 경찰은 뭐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신변 보호를 좀 앞당겨서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 저도 이제 관련 글을 좀 캡처돼서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약간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또 어떻게 비화될지 모르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0: 그러니까 사실 그 글만 봐서 이게 진짜 실행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거는 불분명하지만 이런 네. 이제 암살 뭐 이런 거를 의도하는 글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좀 파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1: 그런데 그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이건 물론 추정이겠는데요. 민주당 내부 갈등 때문에 올린 것 같다. 네. 이런 분석이 있다고요?
0: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상대당에서 올라와야 될 것 같고 한데 지금 네. 민주당 내 갈등이 이렇게 이런 글들로 표출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암살단 모집 글 올라온 단체방고 제목이 있거든요. 방 제목이. 예. 보면 저희 방은 이재명 지지자 이렇게 공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관련 글들 정청래 공천은 문어개인, 나거개인 시도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언급하는 것이 이런 이제 공천 비판 이제 내용도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친명 지지층, 그러니까 강성 친명 지지층 중심으로 그 정청래 대표의 공천 방식에 좀 불만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그럼 당내에서는 또 이게 단순히 공천 갈등이 아니라 이거 나중에 전당대회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 뭐 친문 친노 세력, 구주류 세력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류 이재명으로 대변되는 최근에 친명 지지층 간의 요 갈등이 좀 많이 좀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글들로 드러났는데 이런 장면을 또 보여주는 게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소식이 있었는데 그제 평택의 개소식에서도 일부 당원들이 정청래 사퇴하라 이렇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요. 어제 그 지금 공천 여진 크게 겪고 있는 데가 전북인데 전북 그 보궐선거 후보 캠프 앞에서도 편파 공천 사과하라 이런 항의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이게 이제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내부 권력 다툼의 하나에서 지지자들끼리 마음에 안 드는 쪽에 분노를 표출할 수 있지만 암살 테러범을 모집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선거가 만약에 많이 불리했으면은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분명 인게 뭐 소위 말해서 친청 뭐 반청 친명과 친청 뭐 이런 다툼이 지금 이번 공천에서 특히 호남 공천을 계기로 좀 많이 극대화된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또 지금 이를테면 김관영 무소속 지사 후보, 범북지사 후보는 그거를 이용해서 반 정청래 세력을 규합하고 그게 이제 친명

0: 지지자들을 좀 많이 규합하려는 것까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커진 것 같고, 그 저도 뭐 돌아다니는 것만 봐서 그거 캡처한 거 봤는데 이게 뭐 진지하게 정말로 테러 모의를 한 것인가에는 의구심이지만은 하도 흉흉한 일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도 망치로 예전에 머리 맞은 적도
1: 그럼요.
0: 있고 배현진 의원 뭐 예. 이재명 뭐 대선 후보 뭐 이런 분들도 다 위험에 빠졌으니까 뭐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거 여기 밥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1: 예.
0: 또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인데 이재명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주변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약간 갈라치기를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상황은 이거는 내부 갈등은 거의 맞는 것 같다 지금.
1: 예.
0: 내부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조금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전화하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좀 극단화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이런 취지도 얘기했지만은 나도 좀 피해자다 이런 예.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나온 거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입지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1: 정치가 너무 말들이 무서워졌어요. 말로 하는 거라고지만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 의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로 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사가 되면은 처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야 대표들의 주말 격전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2: 네. 지금 전북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잖아요. 민주당 이원택 후보 무소속 김관영 후보 접전을 벌이고 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앞서간다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지도부가 주말에 총출동을 했고요.
1: 예.
2: 정청래 대표 그 어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그 개소식에서 이 후보 손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이원택 후보가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후보다 이런 걸 강조를 했고요. 내부 갈등 봉합에도 좀 공을 들였는데 원래 그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을 해서 좀 단식까지 했던 안호영 의원이 있는데 이 안호영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담합하다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민주당 지도부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봐야 될 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행보를 보면은 장 대표도 지난 토요일에 전북을 찾았어요. 그래서 험지에서 뛰는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나타냈고. 그리고 오늘 행보도 좀 주목되는데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원래 지난해 11월에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이제 무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방문을 하는 것을 두고는 사실 최근에 뭐 윤어갱 인사들 대거 공천을 했고 또 5.18 그 헌법 전문 수록하는 것과 관련해서 반대를 했던 상황이고 또 5.18 관련해서 뭐 계엄 옹호 탄핵 반대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이는 상황에서 예. 오늘 이거 찾는 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장동혁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역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모두 참석을 했다고는 하는데 얼마 전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계엄이 무슨 논란을 줬느냐 이런 얘기를 장 대표가 또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뭐 이제 가야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의하고.
1: 예.
0: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제 보수결집에 또 뭐 너무 과한 행동들이 나오면 보수결집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5월 달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5월 23일, 그리고 이제 5.18이 있고, 이렇게 예.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보 민주진영의 이제 결집이 있고, 국힘 이제 보수정당 계열에서는 약간 좀 껄끄러운 행사들이
1: 위축되는 날들이다.
0: 예, 그런 게 많아서 근데 이런 저는 맨날 얘기하지만 이런 걸수록 더 당당하게 좀 가서 좀 사죄도 하고 좀 이런 예.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진정성에 대해서는 많이 의심을 받을 것 같다.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예.
1: 이게 너무 분명하게 계엄에 대해서 약간 국민상식과 어긋난 발언을 장 대표가 해왔기 때문에 그러고 가서 추모하는 게 과연 맞는가,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렇게 인식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2: 국가인권위원장 5.18 기념식 불참.
1: 안창호 위원장도 올해 도 불참이군요. 네. 이전에도 잘 참여 안 했죠?
2: 작년에도 참석을 못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참석을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작년과 올해는 좀 다른 거는 작년에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강한 항의를 받으면서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1: 예.
2: 올해 또 가도 이런 비슷한 충돌이 반복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아예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인권이라는 곳이 국가폭력 피해자 추모 행사에 못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1: 그러네요.
2: 그만큼 국민에 대한 뭐 신뢰를 잃었다. 뭐 존재 이유 뭐 이런 걸 잃었다. 이런 이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수고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2: 예,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사흘 전인데요. 오늘이 교섭이 있습니다. 마지막 교섭이 될 거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때는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요. 지금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 모시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예. 먼저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노조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신 걸 좀 봤습니다. 일단 파업이 이루어질 경우 뭐 최대 100조 어제 김희석 총리 얘기는 피해도 예상된다라고 한 말도 있고요. 이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이게 잘못하면 삼성도 위기에 설 수 있고
2: 예.
3: 국민 경제도 어려워지고요. 국가 나라 살림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삼성이 내야 할 법인세와 연결해서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대화와 타협으로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 물론 대화와 타협은 늘 그렇게 풀려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3: 네.
2: 뭐 노조는 일단 우리의 권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 정도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3: 아 예, 뭐 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2: 예.
3: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 어제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파업에는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 이건 상당히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3: 네, 뭐 맞습니다. 이제 긴급조정권 자체가 노조의 뭐 파업권에 대한 제한이기
2: 예.
3: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그러니까 협상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용이다 이렇게 보여요.
2: 예.
3: 그래서 일단 노사가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협상을 임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2: 예. 뭐 일각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압박하는 게 노조가 더 반발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 상황을 그 냉철하게 인식하셔야 될 거예요.
2: 예.
3: 아까 앞서서도 김준일 평론가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국민 여론을 외면하면서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노조도 있잖아요. 국민들의
2: 예.
3: 응원과 박수를 받으면 협상의 우위를 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들이 법적인 파업 절차를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2: 예.
3: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에서 노사 협상, 노동 운동의 어떤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2: 예.
3: 우리가 우리 권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고하겠다. 저는 그러면 삼성전자 노조는 고립무원의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가 국민 자부심에서 국민 근심거리로
2: 예.
3: 이렇게 전락할 수 있게 되고
2: 아 자부심에서 근심으로
3: 네. 그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는 진짜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2: 예.
3: 조합원들도 못 견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 그래서
3: 지금 아주 현명하게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제가 글을 썼던 이유 SNS에 글을 썼던 이유도 삼성전자 노조에게 일종의 이런 그 뭐 전략 전술과 관련돼서 당신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된다.
2: 예.
3: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한 거라고 봐주.

0: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지난번에 썼던 글이 이 얘기입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이 올렸던 글 페이스북에 지금 화면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끼리끼리 먹잡한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연대 정신을 생각해보길 바란다. 박용진 의원님은 원래 민노당 출신이고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노조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먹잡한 잔치라는 겁니까?
0: 양쪽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노사가 네, 다. 근데 노사가. 적어도 노동운동이라고 하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초과 이윤을 가지고 성과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같이 했었던 협력업체 하청 업체 그리고 사내 비정규직 다 이게 같은 노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 좋은 결과에 마땅한 기여분을 찾아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보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뭐 노조 쪽에 좋은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 왜 삼성전자 노조가 그런 걸 해야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현대자동차 노조도 그 내연기관을 없애겠다고 현대자동차가 발표하고 나서 그 내연기관 때문에 수천 개 부품업체들이 울산 시내에 있거든요.
1: 예.
0: 울산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TF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청업체와 같이 갈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대하고 하는 걸 노조가 먼저 제안해서 끌고 가고 있다고요. 이런 거는 그럼 현대자동차 노조는 바본가?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살려고 하고 자동차라고 하는 협력업체와의 이 관계가 이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 노조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바로 2년 전만 해도 그 삼성전자의 미래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고 망하는 거 아니냐고 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분담했겠느냐 그걸 생각한다면 노조가 먼저 이걸 짚고 나왔어야 협상에서 우위에 선다. 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1: 이게 약간 다면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현대차나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에 비해서 노동자가 약했기 때문에 연대로 힘을 더 넓히고 그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별노조 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익 집단이다. 우리의 삼성전자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노조의 본래적 의미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0: 아니 자신들만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 2년 전에는 망할 것 같다는 회사 어떤 혁신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거대한 호황을 누리죠? 자신들이 혁신을 했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반도체 전체 사이클에 사이클 호황에 힘입어서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수요가 공급 요구하는 그러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오른 거라고 지금 다들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이럴 거예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벽돌 공장 신세 할 거예요.
1: 예.
0: AI라고 하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그런 호황기가 오면 벽돌 많이 팔고 부동산 시장이 주저앉으면 벽돌 못 팔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회사로 계속 갈 거냐고요.
1: 지금 말씀은 이제 불황 때 회사가 정리하고 올란다든지 그럴 때 삼성전자는 연대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목소리도
0: 아니요, 제가 연대 얘기는 이제 두 번째고요.
1: 예.
0: 방금 지금 우리 앵커께서 우린 이익 집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것을 전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야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래 투자는 생각 안 하시냐고요. 너무 국민들이 놀랬던 건 파업하게 되면 손실이 얼마쯤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30조쯤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나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노동조합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놀라신 거예요. 바로 옆에서는 홈플러스 노조가 당장의 월급, 당장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있고
1: 월급을 포기하기도 했죠.
0: 예, 우리 그 국민들의 대다수의 우리 20대 청년들은 연봉 3천, 4천, 뭐 많아야 5천 정도를 가지고서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는 오늘 그 초과 이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챙기겠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0: 나서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아 이게 지속가능한 삼성전자의 이익집단의 태도냐 노조 말고요.
1: 예.
0: 삼성을 생각하는 이익집단의 태도냐고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을 얘기하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적어도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면 그 노동조합의 같은 노동자로서의 혹은 같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같이 살자라고 하는 연대의식 정도는 보여주셨어야
1: 예.
0: 국민들이 그래도 이 협상에서 박수는 쳐주지 않겠냐. 그 얘기인데 아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됐고요. 그럼 저도.
1: 근데 일단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스마트폰 부분 그러니까 네. DX 부문에 대한 연대식도 크진 않은 것 같아요.
0: 내부적으로도.
1: 일단 성과급 그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나눈다에 DX 부문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0: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인들 걸 챙기면 그게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는 서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예상대로 한 3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5%를 달라고 그러니까 뭐 45조 정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세법상으로 보면 그 이제 법인세를 낼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면. 근데 국민들은 삼성전자가 어려워 저기 적자가 났을 때 법인세 제로였거든요. 2024년에.
1: 그건 세법에 따라서 제로고.
0: 예. 예.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R&D 세액공제 계속 예. 해주고 뭐 반도체 칩스법도 만들어주고.
1: 뭐 송전선망에 대한 투자도 해주고요.
0: 뭐 거의 최고 수준의 용수. 그러니까 물도 공급해주고 산업용수도 공급해주고 이러면서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그 노조가 그렇게 해서 그 저 성과급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법인세가 줄어요. 그 비용으로 예.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도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과도하게 자기 삼성전자 노조가 과도하게 자기 걸 챙기는 거를 국민들의 응원과 동의를 없이 그렇게 계속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1: 예.
0: 삼성전자 노조는 고립무원과 사면초가의 맞습니다.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국민 밉상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1: 예.
0: 그 지점을 명확하게 알고 협상에서 지혜도 발휘하고 양보도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1: 알겠습니다. 노동자 연대를 얘기했을 때 제가 앞서 이제 일각의 시선은 노조가 왜 그걸 생각해야 되냐 이익 집단일 뿐이다라고 하면 만약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앞서 다면적으로 얘기한 건 뭐 노조가 약자가 아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또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중에 과도한 성과급이라고 하셨는데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냐. 그게 이제 영업이익의 15% 노조가 요구하는 건 그다음에 회사가 제안한 건 12%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제도화하자. 회사는 이제 보도에 따르면 3년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노조는 보다 시스템하자.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아니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요.
1: 예.
0: 당연히 합의로 만들어내야 될 일이고요. 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국민적 시선을 고려해달라.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노조가 출발점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늘 이렇게 업계 1위였잖아요. 삼성그룹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하이닉스를 따라갈 거야 이렇게들 얘기하고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자존심도 없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1: 예.
0: 그래서 하이닉스 따라가기를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기준점을 세울 거냐 요 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정답이 없다. 노와 사가 잘 협의해서 가되 국민들의 바람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1: 예.
0: 지금의 호황을 최대한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법인세도 잘 내고 노동자들도 충분히 만족하는 그 접점을 찾아라. 그런데 오늘 먹고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고 그래서 다 그냥 잔치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래 투자, 기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역시 천문학적인 이제 비용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1: 예.
0: 그것과 관련해서 노동조합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과 계획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되게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왜 노동조합한테 자꾸 뭘 기준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러냐는 건데 자기가

0: 열심히 그 협상을 하고 투쟁을 잘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준을 세운 게 많아요.
1: 예.
0: 청계 피복 노조 전태일의 청계 피복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됐다고요.
1: 예.
0: 원진 내의원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투쟁 때문에 어? 노동자들과 이 그 작업 환경이라고 되게 중요한 문제거나 노동자 건강권이라는 게 있네? 라고 하는 걸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셨다고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아까 같은 사회적 기여도 했지만 강력한 그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했기 때문에
1: 예.
0: 아, 법으로 제도로는 정리해고가 가능하지만 이거 함부로 도입했다가는 그 기업도 그 산업도 끝장나겠구나라고 하는 거 국민들이 인식하셨다고요. 그래서 사용자들도 되게 주저하고 정부도 주저하는 제도적 조심성을 갖게 된 건데
1: 예.
0: 저는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도 배울 거고 어떤 그 국민적 기준도 세우고 경제적 기준도 세우는 매우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1: 현재 삼성노조, 삼성전자 노조가 보다 심사숙고를 좀 해달라는 거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1: 그런데 지금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단계의 노동운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SK하이닉스 맨무제 시작했고요. 영업이의 일부분을 그냥 딱 포션을 정해놓고 달라. 하이닉스가 10%였고 삼성전자는 15%를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HD 현대. 지금은 이게 몇 퍼센트를 그냥 달라라는 게 약간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거기에 기준을 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1: 예.
0: 사회적 정의에 맞냐.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느냐의
1: 예.
0: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인 그 정의 합당하면 저는 뭐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그냥 사용자의 일방적인 시혜였잖아요.
1: 예.
0: 기분 좋으니까 연말에 보너스 뭐 몇 배 프로 이렇게 더 해주는 그런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기여를 했고 사회적인 노력을 했고 했으니 그 기여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투명하게 정해달라. 저는 이게 잘못된 요구라고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그게 국민적인 시선에 부합하지 않으면 옳은 주장을 하고도 욕먹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그 홈플러스 노조라든지 우리 20대 청년들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이 주장을 관철시켜야지 우리 주장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파업도 불사하고 30조 손실 까짓 거 이런 식으로 국민들 눈에 비치면 저는 삼성전자 노조가 이 과정에서 승리하기도 어렵거니와 두고두고 다른 노조에
1: 예.
0: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거봐 니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예. 근데 다른 노조가 이제 좀 따라하는 것 같아서
0: 예.
1: 예, 그 삼성전자 노조가 거기에 부담을 느낀다기보다 제가 보는 분위기는 뭔가 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0: 아니 이겨야 나중에 선도지
1: 예.
0: 이번에 져버리면
1: 예.
0: 그리고 얻는 것도 없고 오히려 과욕을 부리다가 그 탈이 나버렸다.
1: 예.
0: 그렇게 되면 다른 데 더 부담이 돼버리는 거죠.
1: 사실 또 일부에서는 노조에 대한 삼성 사측의 뿌리 깊은 반감 그래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의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엄청 많이 하고 그 노사 간에 막 엄청난 갈등을 보여왔던 걸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데
1: 예.
0: 그래서 거기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있고 서로를 잘 알아요.
1: 아.
0: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같이 하고 여기까지는 못 넘고 이런 걸 서로 잘 알면서 입으로는 겉으로는 엄청 초강경인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또 잘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무노조 경영을 앞세웠었던 삼성전자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입으로 과격하면 현상으로도 과격하게 나가는
1: 서로 대화하는 법을 몰랐군요.
0: 예, 예.
1: 대화가 없었어서
0: 서로 좀 룰을 만들지 못한 채로 지금 하고 있다는
1: 예.
0: 느낌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규제합의회 부위원장이신데
0: 네.
1: 짧게 지금 하고 있는 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초?
0: 30초? 여기도 지금 고속도로를 만들고 룰을 만드는 중이에요.
1: 예.
0: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가능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정보와 대국으로 가는 길이 가능했거든요.
1: 예.
0: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규제 합리화 고속도로를 통해서 혁신의 고속도를 깔고 있는데 이게 있어서 20

0: 20년, 30년 전에는 와, 대한민국이 어떤 그 대단한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합리화라고 하는 역할이 큰 걸 했구나.
1: 예.
0: 이렇게 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9: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밤 김치.
9: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3: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4: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CBS
1: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2: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3: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0: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먼저 박성태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주 초반 인기 코너죠. 정치 맛집.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방우석 전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주말 새 뜨거웠던 지방선거 판 풍성한 한상으로 차려보겠습니다. 그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문자 샵 12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7: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7: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8: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9: 전직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지우고 자기 재판을 없애는 짓 이런 것은 대명천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여러분.
10: 예, 물론 민주당이 추진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은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내란까지는 아니죠. 진짜 내란은 군인들로 하여금 총 들고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막으려 했던 그 12월 3일 밤의 불법 계엄이 진짜 내란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제1번 핵심 참모인 정진석 비서실장은 비록 그가 계엄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누구보다도 그 내란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친익 쿠데타는 대개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나중에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 사례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엄이 무슨 혼란을 줬느냐, 윤어게인이 뭐가 문제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한 컷입니다.

0: 이번 주도 네 분의 요리사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0: 아, 주말 다 잘 보내셨는지요?
2: 예,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분의 메인 디시 하나씩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셰프의 오늘 메인 디시는?
3: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요, 정치 1번지 된 평택, 조국, 김용남, 김재현 개소식입니다.
0: 아, 민주당 김현정 의원님이 가져온 게 평택.
3: 네.
0: 예. 김용남, 김재현 개소식. 조국 대표권 왜 빠졌어요? 아, 조금 있군요.
3: 제일 먼저 했습니다.
0: 죄송합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할지 네. 궁금한데.
4: 싸움을 붙이시려고 그러는데.
0: 실수를 가져가는. 네,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근식 셰프의 요리는?
4: 예, 제가 오늘 가져온 메인 요리는 토론 도망가는 민주당 후보들 날로 먹으려 하나 가져왔습니다.
0: 아, 날로 먹으려.
4: 네. 네. 회로 먹나 뭐야죠.
0: 알겠습니다. 네. 날로 먹는다. 네.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격적인 이슈를 가지고 오셨고요. 박원석 셰프의 요리는?
5: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장애인 비하 감동난 TV 출연한 박형준입니다.
0: 이슈가 많죠, 이 부분. 네. 네, 이따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사무총장님은?
6: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정청래의 독선 김관영 암행감찰입니다.
0: 아, 김관영 암행감찰. 이분도 조금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맛깔나게 파송송 넣어서 후추도 넣을까요?
6: 계란탁.
0: 아, 계란탁. 네. 알겠습니다. 계란탁. 콩나물 집어넣어가지고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셰프의 정치 1번지 된 평택, 조국, 김용남, 김재현 개소식. 저희가 영상으로 주말에 있었던 이 개소식 영상 준비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저는 이곳 평택을에서 아름다운 선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긋지긋한 네거티브를 계속 하더라도 저는 참아내겠습니다.
8: 민주 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 바로 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실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제5기 민주정부의 출범,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9: 저는 감히 제가 우리 평택 시민들과 가장 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때문에, 뭐 때문에 막혀서 안 되는 일들, 법을 바꾸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저 김재현은 안 된다고 하던 일을 되게 하겠습니다. 없던 길을 만들겠습니다.
0: 예, 가장 누가 될지 모르겠다는 평택을의 후보들의 개소식 장면 지난 토요일 날 있었는데요. 저희가 봤습니다. 일단 이 중에 먼저 조국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에 내가 적자다, 당선될 경우 민주당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대변인님의 입장은? 예.
3: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는 민주당이죠. 그리고 통합도 사실은 뭐 우리가 지선 이후에 이제 통합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내에도 그에 대해서도 약간 이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견도 정리도 좀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약간 오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뭐 이렇게 배려나 예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0: 예.
3: 그 토요일 날 개소식이 그 새 후보가 같이 열렸어요. 예. 저도 그 자리에 이제 갔었는데 그 딱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민주당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국 후보 측의 전략은 민주당원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갈라치기 해서 본인들이 이제 민주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적자다, 민주진보진영의 그 논리로 좀 이렇게 김용남 후보의 정체성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소식을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 민주당 탈당하고 넘어가신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축사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력이 이제 좀 떨어진다는 거를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많이 우리랑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소식을 하시던데 제가 개소식 쭉 봤거든요.
0: 예.
3: 근데 거기에 가셨던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거기 가셨던 분들이 조국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가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 김용남 후보 개소식에 오신 분도 거기에 중복되는 분도 많고요. 초대하니까 간 그런 의미도 있고요.
0: 하다못해 김현정 의원님도
3: 네.
0: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개소식도 가고 조국 후보 개소식도 들른 거죠.
3: 아니 조국 후보 개소식을 안 갔고요.
0: 안 갔고 얘기만

0: 영상으로 봤습니다. 영상. 개소식을 아, 영상으로 다 이렇게 아,
1: 저는
0: 그렇죠. 생방을 했으니까.
1: 혹시 가셨으면 김현정 의원님처럼 아. 누가 왔나 보러 간 분들이 많아서 어, 서로 이분도 왔나?
0: 아니, 제가 그 직접 봤는데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소개하신 분들은 제가 대부분 다 아시는 맞습니다. 분들이에요. 제가 아, 거기 네. 을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아시는 분들인데
1: 아,
0: 예를 들어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김영란 후보에서 첫 번째로 축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실버 위원장님. 예. 그분도 소개하시더라고요. 저쪽에서. 아. 근데 그분이 화면에 잡히진 않았어요. 안 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소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가장 그 평택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을 가장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개소식이었던 것 같고 우리 그 김영란 후보 개소식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후보는 김용남이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픽업한 후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서 이제 그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저기 정청래 당대표 오시고 사무총장 오고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들 이렇게 당지도부가 다 총출동해서 그걸 명확하게 이제 우리 당원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개소식의 성격이었죠.
1: 예.
0: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전에 계속 그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가 조국이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아니다.
1: 아니다.
0: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민주당의 아들이다까지 이제 정청래 대표가 표현을 해서 고 네. 그 이제 우리 당원들이 지금 흔들리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많이 이제 그 좀 저 바로잡는 그런 저기 그 개소식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조직력과 관련된 것들은 좀 우리 김용남 후보 쪽으로 더 유리하게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계속 얘기한 건 사실상 내가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다. 심지어 5기 민주정부까지 내가 출범하도록 가장 주도적으로 앞서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대변인이 그건 아닙니다. 라고 지금 굳이 주제로 가져오셔가지고 일단 명확하게 규정을 하셨어요.
2: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소식의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 와서 민주당의 후보로 김용남밖에 없다라는 예. 걸 공식 천명함으로써 지금 대변인 직함을 지금 갖고 계시는 김현정 의원조차도
1: 예.
2: 명백하게 그 조국 대표의 이른바 적자론을 지금 상당 부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단일화의 가능성은 이미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각자 가서 끝까지 누가 이기는지 보겠다는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관건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후보가 아까 지금 개소식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니까 맞긴 하지만 김영남 후보가 화면에 나와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잘 완성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직까지는 불편해 보여요. 저도 그렇고
3: 어색해.
2: 제가 김영남 대표랑 친하잖아요. 김영남 예. 의원이랑 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1: 김영남 의원이 저렇게 말하는 게 불편하다는 말씀이시군요.
2: 그냥 보기에 예. 좋은 분인데 그러니까 평택 시민들 중에서도 아 저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언제까지 계속 될지
1: 예.
2: 그게 정말 불편함을 다 극복하고 그래 민주당이니까 찍자 이렇게 다 몰릴지가 관건인 것 같고 거기는. 조국 후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에 구애를 했지만 사실 구애를 문전박대 당한 셈이 됐잖아요.
1: 예,
2: 그래서
1: 방금 문전박대.
2: 그래서 이제 조국 후보 스스로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예.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 심판의 그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시 비리 그리고 징역 2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택 시민들의 또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가 난 것도 아니고 유죄 확정돼가지고 다 그 확정이 돼서 판결 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까지 아우르는 적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중도층에 있는 평택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1: 알겠습니다.
2: 그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1: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제 김용남은 친한데 민주당의 적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보기에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친한 것 같은데 도와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0: 네. 불편이라기보다도 좀 어색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선에 중도 확장 차원에서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를 계승하겠다 이건 어색하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서 과거에.
1: 아, 예.
0: 그건 조금 저는 어색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은 치러야 될 비용입니다. 이 정체성 검증이라는 게 이걸 부당하다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단지 정체성 검증을 넘어서는 어떤 네거티브 이런 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정체성 검증 자체를 지난 대선에 영입돼서 몇 개월 지났다 그래서 패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저는 그 진통의 과정에 있다고 보고 때문에 감정적으로 흥분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차분하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인가요? 김용남 그 후보.

0: 후보가 조국 후보를 상대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범죄자들한테는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게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 친문 진영의 감정 버튼을 눌렀다고 봅니다. 그 뒤에 이호철 수석, 뭐 백원우 의원, 그다음에 뭐 그분들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1: 예전에 민족수석 시대 같이 있던 분들이죠.
0: 뿐만 아니라 SNS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반응들이 나와요. 물론 평택 유권자들은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제 이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민주당의 후보다 김영남 후보가 공식 인증을 했는데 그게 당원들의 동요를 진정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는 당원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효과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김용남 후보의 재산이 공개가 되면서 예.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물론 이거 청문회가 아닙니다. 때문에 객관적 검증은 아니지만 그게 민주당 당원들의 정서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농지 투자 이런 것들은 그게 잘 안 맞아요. 물론 이거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요. 거기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김용남 후보나 민주당 쪽의 악재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반면에 조국 후보는 아직도 선거운동에 저는 갈피를 못 잡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스러운 후보다 해서 이제 그게 잘 안 먹히니까는 내가 연대 통합을 주도하고 5기 민주정부를 열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교만하다 그럴까? 당신이 뭔데 5기 민주정부를 열어?
1: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 그 굳이
0: 아니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얘기를. 그래서 그냥 제3당의 대표다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선거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민주당다운지 내가 민주당의 적자인지 혹은 내가 민주정부를 열 적임자인지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예. 여전한 반감으로 반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1: 이기인 총장님이요?
2: 저는 어저께 김용남 조국 후보 둘 다 이제 방송으로 봤는데 제 상식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캠페인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조국 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개소식에서는 내가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조국 대표의 이름까지 딴 조국혁신당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합당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유권자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마치 부산에 있는 모 후보처럼 나는 전자수를 공격하지만 전자수보다 더 전자수처럼 하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캠페인을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 경쟁을 하고 싶은 건 알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캠페인을 버려버리면 그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어색한 감이 솔직히 너무나도 많아요. 네. 처음부터 뭔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당의 적장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어색하고요. 예. 누가 그 어떤 기업에 비유해가지고 이런 댓글을 적으셨더라고요. 김용남 개소식을 보면서 CEO가 불편해할 만한 대주주가 추천한 낙하산 인사 같은 느낌이다. 그 CEO가 정청래 대표고 예. 대주주가 이재명 대통령인 거죠. 어저께 뭐 마침 또 뉴 이재명의 당원들도 막 야유를 부렸잖아요. 그리고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 기업의 임원 절반이 뭐 동의하지도 않는데 당장 M&A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스피노프 창업주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막 이런 표현도 묘사도 하더라고요.
1: 스피노프 창업부인데 또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2: 그러니까요.
1: 민주정부 출범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라고 네. 했기
2: 그리고
1: 때문에
2: 그리고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적 제휴만 생각하는 강소기업의 CEO 같은 느낌 이런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매출과 이런 재정 건전성 같은 거는 선행되지 않은 그런 기업 아니냐는 그 평가도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1: 그러니까 되게 적절한 거죠. 리서치센터에 계신 분이
2: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어제 세 명의 개소식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후보가 김재현 후보였습니다. 그 개소식 내빈 소개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평택, 고덕, 뭐 포승 분들 중에서도 그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한 자리씩 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1: 예.
2: 잠깐 지역구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벌써부터 잘 차근했구나라는 생각이 당장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생각을 한다면 배제할 수 없겠구나 이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0: 저는 이제 김용남 후보 측이 민주당이 승부수를 생각한다면 진보당과의 단일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재현 후보가 미리 내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그 바닥을 훑은 탓도 있고 원래 진보당이라는 정당의 어떤 조직적 특성이 거기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노조, 주민자치조직 이런 데하고 이제 잘 결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단일화가 저는 뭐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현실적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봐요. 아니 정당의 후보로 출마했으면 정당의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끝까지 임하는 게 선거지. 이러려면 정당 정치를 왜 합니까? 때문에 저는 이 단일화 정치나 단일화라는 이제 정치공학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고려를 한다면 조국 후보하고는 어렵고 예.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엔 김재현

0: 거부하고 단일화일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보당 입장에서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걸 통한 실리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김용남 후보의 정체성 논란이 있는데 예. 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 그럼 도대체 진보당의 가치는 뭐냐?
1: 이걸 정체성과 맞지 않다.
0: 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조국 후보가 연대통합 얘기를 하는 거는 비교적 선거 패널이 솔직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적나라한 언어로 얘기하면 해체하고 들어갈 게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내가 더 민주당다운 후보 이런 얘기하지 말고.
2: 그런데 이제
1: 여기 예.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서 제가 인터뷰에서 봤던 영상에서 봤던 나가 제국이 민주정부의 출범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겠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도 머릿속에 있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요?
2: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아까 참석자 얘기하셨는데 참석자는 그 지역에 평택을에 있는 그런 유력한 분들이 세 분의 개소식에 다 같이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 참석자가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로 연계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1: 아니다.
2: 아닌 것 같고. 아니 진짜로 초대하면 가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런 지금 그렇게 따지면 가장 많이 지역분이 온 것은 김영란 후보 쪽이 가장 많이 왔죠. 아, 예. 왜냐하면 거기 우리 지역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오셨고 그런 전략을 쓴 것 같다. 지역분들을 많이 모시는 전략을. 근데 이제 김재현 후보님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노동자 도시이기도 하고 안보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 진보당의 정체성과 좀 맞다라는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좀 공허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자기 부정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1: 자기
2: 부정. 그러니까 티포에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개소식인데 선거 사무소 개소식인데 본인이 그 당선도 안 됐는데 합당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 부정하는 거죠. 자기 조국 혁신당의 후보로 나오셨는데 그냥 자기가 민주당 후보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내가 봤던 TPO는 안 맞는 자기 부정적인 그런 좀 그 말씀을 좀 하신 것 같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그 느낌으로 받은 건 뭐냐면 그 좀 전에 우리 그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보당하고 민주당 그것이 정체성 때문에 뭐 저기 이게 단일화 이런 것은 제가 그건 고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산도 뭐 김상훈 후보랑 단일화 했잖아요.
1: 예. 그러니까
2: 당과 단일화 한다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지난 대선 때 저희 당의 그 원탁회의를 실무자로 제가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야사당 대표님들하고 잘 친하고 그런데 그 진보당은 그 김재현 저 대표 말고도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사무총장 겸임하는. 그분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용남 후보의 그 실무 담당자 좀 연결 좀 시켜달라 그래서 연결도 제가 시켜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진보당이 저는 이렇게 단일화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감정이 지금 안 좋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과의 그 단일화는 그냥 그 민주 진보 진영의 큰 틀에서의 단일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 뭘 주고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그런 관계 정립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간에 그 황교안 후보하고 유희동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저는 살아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거기에 만약에 단일화가 되거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황교안 후보가 하루 전날 사퇴하고 다음날 그거 붙이는 거 저는 그게 사실은 가장
3: 덧붙이는 거.
2: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대비할 시간도 없는 거거든요.
4: 예. 그 제가 드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은 건데 사실 황교안 대표와 유희동 후보 사이의 결과적 단일화는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국이냐 김용남이나 갖고 계속 서랑설레하는데 의외로 그런 그 변수가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조국 대표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본인이 개소식이니까 분위기가 업돼가지고 그런 말을 좀 과하게 할 수 있겠지만 뭐 민주정부 뭐 5기에 문을 열겠다는 건 사실 대권 선언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건 아까 제가 김용남 의원 보는 게 불편하다 했지만 이건 굉장히 올 때 화가 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국에 대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화가 날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국 대표의 그런 그 이른바 이제 그 자기 자신감이 너무 과한 거 이런 거 제가 볼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가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조국 대표가 지잖아요. 그러면 조국 대표는 민주정부 5기분을 여는 게 아니라 그냥 평택에 가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활적인 자기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락가락 하는 것 같기도 한데.

0: 네. 어찌됐든 굉장히 지금 백척 간두에 서 있다는 좀 그 분위기를 좀 느끼고 있고
1: 예.
0: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김영남 후보가 끝까지 완주리에서 1등을 하느냐 아니면 조국 대표가 2, 3등을 해서 정말 무덤이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변수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 유희동과 황교안 후보 사이에 결과적 단일화 뭐 단일
1: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 있다고
0: 저는 거죠? 굉장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을 네, 시도할 것이고 네.
2: 앞서 이제 김재현 네. 그 진보당 대표랑도 친하다고 하시니까 네. 김현정 의원님이 단일화 될까요? 김영남 후보와
3: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연락도 왔고 네. 그래서 제가
2: 연락이
3: 그,
2: 뭐라고
3: 아니 그냥 저랑 친하니까 네. 저랑 그 얘기를 했고 단일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그쪽 김영남 후보의 그 저 실무 총책 좀 연결시켜 달라고 제가 연결 시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자꾸 정체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시지만 반대로 보면 그런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 시절에 중도와 합리적 보수 확장을 위해서 전국 정당을 위해서 영입한 거기 때문에
1: 예.
3: 그런 측면에서 좀 그거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 그런데 저는 예. 쉽지 않다고 봐요. 진보당이. 왜 그러냐면 울산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울산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선거예요. 어느 쪽도.
0: 그렇죠.
4: 그런데다가 김상욱 후보한테 어쩌면 경선에서 김종인 후보가 이길 수도 있는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이제 그런 후보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경선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실리도 있어요. 거기 구청장 뭐 그렇죠. 예, 동구청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 후보가 사퇴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리가 명확하지 않은데 김재현 후보는 당대표예요. 당대표면 그 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뭐 민주진보개혁 뭐 내란청산 이런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건 진보 정치는 아닌 거죠 그 순간에 당 대표가 그런 단일화에 응한다는 거는 게다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한테 진다라는 어떤 불가피성도 보이지도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이 명분이 있으려면 조국 후보까지 다 포함해서 원샷이면 명분이 있어요 거기에 묻어가는 예. 김재현 후보 입장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김용남 후보하고 1대1 이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바일 거예요. 그러나 진보당으로서는 내부 이견이 상당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2: 단일화 잘 안 했던 전 정의당 의원으로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4: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이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럼 정당 정치를 왜 합니까?
3: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2: 아까 실무자 전화번호를 김지현 대표가 물어봤다고. 김용남 후보 측에.
3: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총장하고
2: 김지현 있는. 대표가
3: 예,
2: 아니고요.
3: 예, 사무총장하면서 공동대표. 거기는 체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가능성의 영역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뭐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그 평택을 지역이요.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평택이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요. 그래서 항상 그 지난 그 지방선거 때에도 전체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50% 넘었는데 거긴 44%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유희동 후보가 초선이 됐을 때 보궐선거로 됐거든요. 그때 보궐선거 때 투표율이 29.몇%였어요.
1: 아.
3: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예. 거기가 또 진보 보수가 그 병존하는 곳이라서 그 농촌이거나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투표도 하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고 저기 황교안하고 둘이 예를 들어서 결과론적으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어부지리 얻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우리가 이제 할 필요도 있는데 만약에 하루 전에 사퇴해버리면 대비할 시간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우려까지 개인적으로 좀 해봤다. 이런
4: 아니, 근데 이게 민주당의 우려고 민주당의 걱정이고.
3: 민주당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4: 아니, 민주당의 이제 의도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평택을 이렇게 후보들의 캠페인을 보고 있으면 당의 정체성에 맞게 그 지역의 후보다운 캠페인을 하는 후보는 김재현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런 공학적인 판단으로 접는다? 글쎄요. 저는 굉장히
5: 저는
4: 그거는 당내부에서
5: 그건데요.
4: 좀 논란이 많을 것
5: 같아요. 일단 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단일화를 시도해서 중간에 드롭을 하면 김재현 전 의원은 지금 2년 동안 단일화만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의정부 의뢰서 총선 나갔었을 때 단일화해서 중간에 드롭했죠.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선언 하면서 중간에 드롭했죠. 여기서도 아마 단일화 될 거라면 민주당으로 될 건데 그럼 중간에 드롭하면 단일화의 재현이라는 그 자조적 낀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전 들기 때문에 왜 도대체 정당이 존재 왜 하느냐라고
2: 알겠습니다.
5: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
2: 역시
5: 있다.
2: 역시 단일화 잘 안 하는 개혁신당 이긴 사람을 좋아하죠.
5: 맞죠. 맞죠.
2: 정청래 대표가 또 이제 김용남 의원이 우리 후보다라고 얘기한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개소식에서 말했던 그 영상을 잠깐 보고 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일단 보기만 하겠습니다.
6: 김영남
1: 어부더 민주당.

0: 바이더 민주당, 포더 민주당.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후보 김용남 후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 분명한 것은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민주당의 후보라는 사실입니다.
2: 예, 제가 이제 광고 들을 시간이 돼서 정청래 대표 얘기할 때 두 분이 나눴던 대내용 제가 대신 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원석 의원님이 총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 돼 라고 하셨고 옆에 김현정 의원이 말렸다는 거.
3: 아유.
2: 안 말렸잖아요. 아니야 그게 맞아.
3: 그게 아니다라고 했죠.
2: 그렇죠.
4: 말렸다.
2: 아, 정확히는 사실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이런 뉘앙스였어요.
5: 말렸다고 하니까 말려 들었다고 들으니까.
2: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혹시 오해 예.
3: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 같아요.
6: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2: 그게 아니야라는 뜻으로 말린
3: 사실이
2: 거죠.
3: 아니다,
2: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 예, 두 분 얘기 제가 정리한 걸로 하고 광고 듣겠습니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예, 광고 시간에 박원석 의원님이 내가 쭉 봤거든 하면서 했던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3: 아니요.
2: 일단 그렇게
3: 어제 그 참석자들 몇 명을 보니까
2: 김용남 의원 개소식에 오신 분들
3: 당 지도부들 중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뉴 이재명이라고 얘기되는 뭐 강득구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주로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들도 몇 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경기도당 위원장이기도 하고 김용남 의원이랑 같은 지역 출신이어서 친분도 있고 하니까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몇몇 의원들이 보였는데 그래서 이게 당 지도부가 참석하긴 참석했는데 어떤 참석의 경향성이랄까 이런 게 좀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항의하는 당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 아.
3: 짧게 하라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 당내에 이른바 친청 뭐 반청 이 감정의 골이 저절해서 좀 표출이 된 게 예, 아닌가 싶고
2: 그게 뭐 큰 구두라기보다는 누군가 와서 그렇게 표출하면 좋게 보일 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3: 그렇죠. 그리고 당대표가 가면 대체로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 요즘에는 여야 당대표가 선거에 가서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경향성들도 있더라고요.
6: 아니 그 보니까 자꾸 제밥 부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제가 현장에 있어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5: 아니 그 사소한 얘기까지 할 필요
6: 아니,
5: 없어 지금.
6: 제가 대표적인 의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영진 의원 오셔서 네. 저희가 의원들이 많이 와서 축사를 저 대표적으로만 했거든요. 대표적인 뭐 저희 평택 출신 저도 좀 했는데 김영진 의원은 마지막에 꼭 본인이 하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이 가장 먼저 단일화에 저 후보를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민주당의 후보는 그 김용남이라고 명확히 얘기해 줬어요.
2: 예.
6: 김용남 후보하고 수원에 두 번 경선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 인연까지 얘기하면서 그 충분하게 진정성 있게 했고요. 또 그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약간 좀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했던 김현 의원도 직접 와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일부 항의하는 그 당원들은 김용남 후보에 대한 그런 차원의 항의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 갖고 있는 그분들이 한 거예요.
2: 그래서 이거랑 이제 네.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저희가 주제가 많고 선거 때가 되니까 이게 좀 치열한데 네. 약간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셰프님 거 해야 되잖아요.
5: 네네.
2: 토론 도망가는 민주당 후보들 날로 먹으려 한다. 영상을 하나 요 영상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8: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어준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응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또 어떤 시기에든 어떤 장소든 어떤 주제든 다 응하겠습니다.
9: TV 토론 문제는 저급한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또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부터 중단하십시오.
2: 예. 일단 토론에 대한 얘기.
5: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언론에서 이번 주말 또 월요일 오늘 많이 그 기사화가 된 거던데요.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 지금 중요한

0: 그 민주당의 우세 지역 이 광역단체 후보들이 토론을 너무 회피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비단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경기지사의 추미애 후보 그리고 부산 북갑의 하정 후보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냥 법정 토론 한 번만 하겠다로 끝나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이렇게 주요 국민들의 관심사하고 격전지고 정말 어떤 후보를 어떻게 뽑아야 될지 판단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양자 간의 방송사 주최 토론이든 CBS의 뉴스 수업 주최 토론이든 나와서 합니다.
1: 예.
0: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당대표를 뽑을 때도요. 당대표 무슨 법정 토론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저기 종편 방송국 라디오 다 나가서 그 주요 3강 양강 토론을 해야 합니다.
1: 예.
0: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본인의 실력과 정책의 비전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나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 지금 가장 큰 광역단체장 후보인데 토론을 법정 토론만 하고 안 하겠다고 계속 발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도망가는 예. 후보.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이제 날로 먹으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갖고 한다. 있는 거죠. 예.
1: 지방선거를 날로 먹으려고.
0: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1: 김현정 의원님 반박하신다면.
2: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선거 전략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근데 이제 좀 전에 우리 정원호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세훈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가 정말 심하잖아요. 그 뭐 저 노세훈 후보 측에서 검증이라고 얘기하고 있겠지만 아주 교묘하게 확인된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카더라식으로 제기해놓고 아니면 니네가 입증해 이런 식이잖아요. 그것도 항상 아주 캉쿤이라든지 이번에 뭐 폭행 그 관련된 것도 꼭 여성을 갖다가 껴넣어가지고 마치 무슨 큰 저기 그 여성 관련된 문제가 있는 후보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아니면 너네가 검증해 이런 식이잖아요.
1: 선정적인 네거티브가
2: 너무
1: 많다.
2: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양자토론 그것도 양자 후보가 네 명인데 양자토론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양자토론했으면 그런 거 관련된 정치적인 그런 공세, 네거티브 이런 거로 점철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토론은 뭐 법전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정책적인 것과 비전과 관련된 것들은 후보들이 각자 이렇게 그 설명하면 된다라는 게 정원호 후보 측의 이제 현재까지의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오세훈 후보 측에서 지금까지 그런 네거티브나 이런 태도를 좀 바꾸고 뭐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라면 그거야 뭐 다시 정원 후보 측에서도 검토를 가능하다. 그래서
3: 아니 뭐 때에 따라서 뭐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가끔은 토론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하고 가끔은 토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정원호 후보라든지 민주당의 대체적인 후보의 어떤 실력, 자질이 매우 떨어진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느낄 거예요. 게다가 과거에 이런저런 주폭 논란에 소명해야 될 거리들도 많은데 자꾸 이렇게 피하는 건 전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양당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좀 다른 입장인 게 제3당은 사실 이런 논란에 끼지도 못합니다.
1: 그러니까
3: 법정 토론, 예, 병현 후보도 그렇고 김정철 후보도 그렇고 또 경기도지사 후보인 조용천 후보도 그렇고 법정 토론 1회만 거의 뭐 보장돼 있을 뿐 다른 방송사의 토론에서는 이미 배제되어 있어요. 그게 선관위 내지는 공직선거법 기준이 아니라 방송사에서 마련한 기준을 제가 하나 알게 됐는데 직전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도합 5% 지지율을 넘어야지만 3당이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법적 내지는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3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런 건 좀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1: 예,
4: 동의하고요. 의원님. 저는 서울시장 후보 선거가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지방선거에서 여론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는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서울시장 선거가 선거의 꽃이잖아요. 지방선거에.
1: 예.
4: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들의 각축장 뭐 이런 성격을 띠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다른 데 선거들이 훨씬 관심이 많아요. 뭐 재보궐선거, 뭐 대구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근데 저는 지금 정당 구도상 우위에 서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지율도 그렇고.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도이기 때문에 그 구도의 이점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원호 후보가.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선거의 또 다른 요소인 인물이나 바람 면에서는 비교 우위를 못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아웃복싱이잖아요.
1: 예.
4: 아웃복싱하는 스타일로 정원호 후보가 선거에 임하는데 이제 구도의 우위를 끝까지 유지하겠다. 근데 아웃복싱은 유효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별로 전 유효타가 없어 보여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구도의 우위로 굳어지는 게 아니고 인물을 비교하게 되고 비전을 비교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고 궁금할 것도 없는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본인의 인지도도 부족하고 지난 10년간의 오세훈 실정을 날카롭게 짚으면서 자신의 대안적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도망다녀요.
1: 예. 근데
4: 저는 이게 격차가 줄어든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0: 수치로서 예. 정원 후보의 지지율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상대 네거티브성 검증 때문도 있지만 그걸 다른 방식으로 받아쳐서 자기 캠페인을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냥 고을사또 아니냐. 고을사또 잘했다고 영의정 자격 증명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원 후보 측이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
1: 달리해야 된다.
0: TV토론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TV토론도 이 도망가는 캠페인의 모습으로 보여요.
1: 김혜정 의원님.
2: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토론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는 저도 그 당일성에 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토론 무용론도 주장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도 그 누구의 다른 후보가 했을 때
1: 요구할 때 처음에 안 했죠.
2: 예, 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전략인 거고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하면 있잖아요. 그 오세훈 후보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게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5년간에 평가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공급 부족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원인 제공한 것도 본인인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은 그 오세훈 후보가 지난 그 네 번 동안 10년 동안 하면서의 그 전시행정으로 일관했던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정원 후보를 더 부각시킬 그런 그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3: 좋은 말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1: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게 네. 정원 후보가 사실 시정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돼 있다. 네.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토론으로 좀 그거를 드러내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오세훈 후보가.
3: 근데 실제로 후보가 김현정 의원이 네. 말씀하신 그 저 입장에 저는 민주당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정원 후보가 여당의 후보긴 하지만 서울시장은 도전자잖아요.
1: 그렇죠.
3: 오세훈 시장의 지금 현직이에요. 그러면 도전자 후보는 오히려 더 달라들면서 때려야 되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하고 도전할 때 가장 좋은 게 TV 토론이나 아니면 이런 방송국 토론이나 아니면 양자 토론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전자로서의 정원 후보가 정말 현직인 방어자로서의 오세훈 후보가 토론을 하자고 그랬는데 도망다는 게 자체는 다들 생각할 때 무능하거나 정책에 대한 숙지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그런 정원 후보가 지금 네거티브 때문에 못하겠다고 뭐 변명을 해놓는데 네거티브를 해명하고 진실을 밝혔는데 제일 좋은 게 양자 토론이고 토론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칸쿤 이야기도 나와서 칸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네거티브에 대해서 과도한 게 있다고 한다면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면 되는 것이고 주치폭행이나 카페 문제도 이게 네거티브는 와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오세훈 후보를 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왜 도망다니는지 왜 침대 축구를 하는지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 반론을 좀 들어보고 김현정 의원님
2: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도 22년도라든지 할 때 본인이 1등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 무용론 주장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방식대로 유리한 그 유리한 지점에서 이렇게 싸우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주장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거를 다른 공간에서 주장을 좀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오세훈 후보의 의도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론을 통해서 뭔가 네거티브하거나 뭐 이렇게 선정적인 걸 주장해서 한 가지 실수를 그 유도해가지고 그거 계속 튀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잖아요. 사실 뭘 정책적인 그런 토론을 하려는 의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 잠시만 전략이라는 거 인정해요. 얘기 짧게 듣고. 꼭 이제 관련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전략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앞서 있는 후보들이 대체로 보이는 태도예요. 근데 이제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도전자 얘기를 하셨는데 인지도가 부족하고 그럼. 비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 알리는데 가장 좋은 거는 토론이에요. 상대하고 맞붙어서 하는. 근데 토론이 말의 기술이 좋다 그래서 토론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4: 맞아요.
0: 그리고 토론 잘한다고 그게 득표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예. 첫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선 조순 그리고 정원식 두 후보가 정원식 전 총리와 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가 붙었는데 토론만 보면은 조순 총재 굉장히 어눌했죠. 근데 이분의 콘텐츠와 진정성이 통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에서 압도했어요. 토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히려 제가 오세훈 시장은 궁금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오히려 비판할 것만 많아요. 그러니까 정원 후보는 참신성을 무기로 대통령의 후광을 무기로 일 잘한다는 평판을 무기로 등장했잖아요.
1: 예.
0: 그러면 그걸 보여야죠. 증명해야죠. 물론 토론으로 다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신선함을 보여줘야 예. 되는데 왜 도망다니냐는 거예요.
4: 이거는 빠뜨리 만드는지.
1: 아까 이제 딱 여기까지 좀 듣고
4: 제가 다른 한 마디밖에 못해가지고.
1: 네, 짧게 맞아. 그러면.
4: 아니 어저께 정원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GTX 철근 누락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막 되게 해요. 카드 뉴스까지 만들면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한테 응답을 하래요. 이 보고는 언제 누락했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1: 취임새는 제가 넣고.
4: 예. 그러니까 카드뉴스를 만들면서까지 의혹 제기할 그 정성이라면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이거 토론하자라고

0: 그래서 그렇게 소명해가지고 헐뜯고 비판해야 되는 건데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싶고 의혹은 제기하고 싶은데 토론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걸 어떤 서울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정정당당하게 좀 나서라.
1: 개혁신당도 같이 하자.
2: 주장을 하는.
1: 피하는 정원우 후보 얘기를 계속했으니 공평하게 또 오세훈 후보 관련된 의혹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GTX-A 삼성역 구간의 순살 구조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철근이 80개 기둥에서 두 묶음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사실 사청업체 뭐 오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씩 들어갔다. 이거를 사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이미 지난해 11월에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가 국토부에 이걸 지난 4월에 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이게 그젠가요? MBC 보도가 난 뒤에 이제 약간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자, 서울시의 입장은 이거를 우리가 대안이 뭐가 있냐 왜 이렇게 됐냐를 알아보니라고 국토부에 보고했고 원래 협약서 내용에 우리가 이걸 바로 국토부에 통고할 의무가 없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대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부실을 감췄다.
3: 그죠.
1: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 측은 그건 시공사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3: 제가
1: 될지.
3: 일단 좀 그 그래도 오 시장 측 입장을 좀 대변을 하면
1: 예. 오 시장 캠프에 계시죠.
3: 예. 그러니까 예. 그 계속 네가티브 한다고 그러는데 네가티브 같은 거리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려면 정확한 실체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 예.
3: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엄청난 공사입니다. GTX-A의 그 복합 환승센터 공사는 엄청난 공사인데 그걸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또 수많은 합청업체랑 같이 하는 건데 자체 점검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자체가. 예. 그러면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봅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2025년 11월에 번들이라고 하던데 두 묶음을 했어야 되는 한 묶음으로 잘못 도면을 봐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한 겁니다.
1: 예.
3: 그래서 바로 서울시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현대건설하고 그 잘못한 업체랑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빨리 강구를 하자. 라고 해서 어떤 방안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후적 안전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를 논의를 했던 것이고
1: 예.
3: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 전문가에 대한 논의를 다 거쳐가지고 그 사후적인 안전조치를 다 보강한 다음에 국토부에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은폐라든지 숨겼다든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안전점검과 사후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모르고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미리 다 했고 그다음에 스스로 현대건설과 서울시가 알아서 했고 철저하게 그 사후 조치를 다해서 안전적으로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원호 후보가 할 말이 있으면 토론을 하자고 하세요. 토론을 나와서 하면 얼마나 좋은
4: 근데 지금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저기 답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느 그 서울 시민들이 동의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뿌리 깊은 안정 불감증을 스스로 이제 자인하는 꼴인데 이게 어떻게 단순 실수입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5개월 동안 19차례 합동 점검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했어요. 근데 그 하는 동안에 시장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기둥이 2,570개가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GTX-A는요 파주부터 화성까지 저희 경기도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실이 그렇게 발생했는데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지금 현재 그거를 확인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이제 그 숨겼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게 시공사 책임이고 순수한 실수다? 이렇게 그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그 시장이 할 얘기는 이건 진짜 아니죠.
5: 아니, 그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이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얼마나 큰 대형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삼성역 그 복합환승센터는 어마어마한 구조물이에요. 거기서 이런 부실이 발견됐다면 그 즉시 그게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1: 예.
5: 그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다 했다 발견이 돼가지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보고했다라는 것 자체가 당시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임을 자인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시장이 그걸 상당 기간 몰랐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걸 어떻게 모를 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책임 있게 다 했다는 게 말이 돼요?
1: 혹시 이기인 총장님?
0: 똑같은 의견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뭐 물론 뭐 현대건설이 직접 시공하고 본인 그 기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 나면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 없더라고 발표할 건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1: 예.
0: 지금까지 대형 사고도 많이 났고 그때마다 모든 공직 내지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여야 될 텐데 좀 언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에 현대건설이 서울

0: 서울시에 보고했는데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고한 게 올해 4월 29일입니다. 그래서 한 5달 넘게 걸렸는데 이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시간이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인 거고 그러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니냐? 시장이 이것도 몰랐던 거 말이 되느냐가 이제 여당 측의 주장인데 각 그 지점 내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이제 감동난 TV로 들어갈 건데 시간이 다 돼서 네. 유튜브에서 감동난 어차피 유튜브니까 유튜브에서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철분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0: 일단 유튜브에서 하시죠.
2: 하시면 예. 됐죠.
0: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6: 콜레

0: 베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D-BAN.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또 눌어붙었네.
1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2: 예, 광고 나가는 동안 네 분이 감동난 TV에 대해서 신랄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뒤 유튜브에서 그 얘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분과 함께하는 정치맛집 평론 유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리리라. 머무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니. 책 속 이야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이노의 비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고 잠시 멈추어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4: 날씨와 생활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5월 같지 않은 뜨거운 열기가 가득 느껴지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불볕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내일은 더위에 지치시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고 춘천과 광주 32도, 청주 31도, 서울 30도의 분포로 낮 동안에는 어제만큼 무척 덥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햇볕이 강하게 내릴 주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또 오후 들어 오존 농도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부나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되도록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구름들이 많아져서 수요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6: 광고하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이순환 우수 제품.
10: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무상 방문 수거.
1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1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0: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기본기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배워야 하는 건 자세 잡는 법이라고 하죠. 테니스도 수영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제대로 된 동작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운 좋게 한두 번 공을 받아치거나 어찌어찌 앞으로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올바른 자세를 잡지 못하면 실력이 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 꼭 운동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일이든 사랑이든 일상이든 그 일에 임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우선이겠고요. 과정이나 결과는 그 다음에 생각해볼 문제겠죠. 시종일관 다짐대로 눈치 보지 않고 나의 길을 가되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입주 1319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